0: 작곡으로 자우림이었습니다. 헤이 헤이 헤이. 예, 들으셨는데요. 인사를 주고 계시네요. 0417번님이 송디 안녕하세요 라고 뉴스도 들으셨나 봐요. 아유. 그리고 인트로 사마니님 오늘도 방송 잘 듣고 있다고 이제 산에 가실 건가 보죠. 예. 6085번님 큰아들은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했고 둘째 아들 며칠 전에 또 훈련소 퇴소하고 연천에서 자주포병으로 근무 중입니다. 단결 이렇게. 또 예. 쭉 가 저기 아니 우리가 11월에 제가 방송 이제 마지막으로 그때 했었을 때는 또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몇 달 사이에 또 이렇게 또 모습들이 달라져 계시네요. 그리고 은철웅 님도 들어와 계시고요. 이렇게 또 일상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나누고 있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할게요. 재무전문가 이병우 김미정 팀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보통 이제 이름도 얘기하시거든요, 다른 분들은.
1: 아,
0: 너무
1: 그래요?
0: 담백하게, 안녕하세요, 끝나셔가지고.
2: 아, 예. 다시 할까요?
0: 아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근데 워낙에 이제 그 이름에서 남녀가 딱 구분이 되고, 소리도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남자분 두 분 나오시거나 여자분 두 분 나오시면 꼭 이제 이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 네, 예. 다음부터는 꼭.
0: 아니, 뭐 꼭 이제 음성은 아니고, 이제 그렇다더라. 네. 오늘 이제 구원 얘기로 시작을 해봤는데, 두 분은 좀 완벽해 하시잖아요? 재무 전문가인데 심지어
1: 네. 중이 제 머리 못 깎습니다.
0: 아, 나는 이런 빈틈이 있다.
1: 그 뭔가 이제 좀 비교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 비교를 많이 좀 안 하고 이제 물건을 뭐 살 때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떤 막 부러운 게 뭐 네. 사기 위해서 막 알아보고 뭐 저기가 뭐 더 싸 막 쿠폰을 뭐 하는 이런 걸 잘 못해요 제가 카드 할인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0: 그럼 되게 결정을 또 시원시원하게 하시는 편이죠.
1: 그렇죠. 빨리 결정하고 다른 거에 집중하는 그게 뭐, 장점이자 단점이죠. 네.
0: 아, 뭐 이건 진짜 동전의 양면 같은 네네. 그런 거고요. 우리 김미정 팀장님은
2: 네 사실 저는 제 일 외에는 다 구멍이에요. 그래서 사실 네. 여기서 더 구멍이 생기면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뭐 구멍을 더 이야기할 거 없을 에이. 정도로 제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0: 잘. 나는 내일에 그러니까 100%를 쏟아붓는다.
2: 네, 네,
0: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재무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나눠주시면 돼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드는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오전 9시에 방송되는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번호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신청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SK하이닉스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 소식에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오전 SK하이닉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 넘게 오르며 장중 263만 원대를 기록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7세대 HBM인 HBM4E 12단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가 HBM4E 12단 샘플을 출하한 데 이어 SK하이닉스도 고객사 검증 단계에 들어가면서 차세대 HBM 경쟁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간 지주사인 SK스퀘어도 장중 최고가를 새로 썼고 여기에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상장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이 높아질 경우 추가 자금 유입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AI를 활용해 물가를 분석하고 소비자에게 할인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재정경제부는 하반기부터 라면과 빵, 세탁세제 등 주요 품목의 온라인 가격 정보를 AI로 자동 수집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농산물 수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상정보와 생산량, 비료 사용량 등 다양한 데이터를 AI로 분석하기로 했는데요. 올해는 배추와 양파, 마늘, 사과 등 6개 농산물의 가격과 생산량 예측에 AI 기술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가 지역별 최저가와 할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알뜰 소비 앱도 개발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9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물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분석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온라인 부당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온라인 광고를 점검하고 표시 광고법을 위반한 게시물 225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적발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일반 식품을 영양제나 면역력 강화 제품으로 간과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로 전체의 46%를 차지했습니다. 또 변비 개선이나 역류성 식도염 완화 등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례도 8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구매 후기나 체험담만 믿고 제품을 선택하지 말고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시작합니다.

0: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 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성남시네요. 함께 나눌 얘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연봉이 1억이 넘어도 잘못된 소비 습관은 내 통장을 통장으로 만든다입니다. 남들보다 소득이 높다라고 해서 우리 집 통장 잔고도 과연 그럴까요? 내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가 소득이 적어서인지, 재무관리를 제대로 못해서인지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 방법을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0: 예, 통장이 아니라 텅장으로 사시는 분들은 네.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사는 50대 워킹맘입니다. 저희 집엔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첫째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눈뚱이. 둘째는 이제 6살입니다. 정말 직장생활에 육아까지 병행하며 정말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치열하게 맞벌이를 하고 있고 부부합산 연봉은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 실수령액은 800만 원 정도 되고요. 직장 동료들은 적금도 꽤 많이 들고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오르고 한다는데 왜 저희 집만 항상 이렇게 살림이 빠듯한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요즘 들어 남편의 택배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1: 아니 여보, 그것도 못 보던 옷이네. 나는 애들 옷만 사지 내 옷 사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 그리고 우리 이번 달 마이너스야. 난 정말 돈 아끼려고 밖에서 커피 한 잔도 안 사먹고 다 집에서 싸가지고 다니는 거 알지?
2: 아니 여름 티셔츠가 다 낡아서 정말 오랜만에 산 거야. 그런데 인터넷에 제일 싼 거 온 거라고. 그나저나 당신 얼굴에 또 뭐 붙였어? 또 피부과 다녀온 거야? 피부과 시술이 엄청 비싸던데 그거 해도 뭐 달라지는 것도 없구만. 병원에서 돈 좀 그만 써.
1: 아니 내가 밖에서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까 피부과 가는 것도 당신 눈치를 봐야 돼? 내가 나조차고 가? 직장생활 하니까 이 정도는 해야 품위 유지하는 거라 그런 거지.
2: 나도 밖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일하는 거 알잖아. 내가 버는 돈이 얼마인데 몇만 원 티 하나 갖다 내 마음대로 못 사고.
0: 줄줄 새는 돈구멍을 막아보려고 남편과 어떻게든 좀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꼭 이렇게 서로의 탓만 하는 감정 싸움이 되고 맙니다. 저희 늦둥이 둘째가 대학에 갈 무렵이 되면 저희 부부는 딱 퇴직을 하게 될 텐데 큰애 학원비 대기도 벅차서 둘째 교육비는 따로 준비를 하지 못해 걱정이 태산입니다. 많이 버는 것 같은데도 늘 숨이 턱턱 막히는 저희 집.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건지 전문가님들의 냉철한 조언을 구해봅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참 건설적인 대화를 좋아하시고 냉철한 조언 내용을 네, 원하시는데 참 맞벌이 부부시고 소득은 뭐 실수령액이 800만 원이면은요 꽤 높으신데 이게 도무지 모이질 않는다고 하셨어요. 소득이 많으면 왠지 또 저축도 많이 하고 돈도 좀 빨리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1억 2천만 원이면 상당히 고수익인데 2050년도 가구당 평균 소득은 약 7,400만 원가량 되는데요. 평균 소득은 말 그대로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자님의 가구 소득은 이보다 좀 높잖아요. 높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줄줄 샌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분명 그 어딘가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월 지출 내역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대략 좀 정리를 해보면 아파트 대출금이 150만 원, 자녀 교육비가 120만 원, 차량 할부금 70만 원에 통신비 및 구독료가 45만 원, 그리고 월 보험료 95만 원까지 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대략 480만 원가량 되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카드값, 뭐 생활비 등등으로 쓰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먼저 지출을 먼저 하고 남게 되면 저축을 하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예. 당연히 돈을 모을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0: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으니까.
1: 네, 맞아요. 안 남는 때가 더 많겠죠. 네.
0: 지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돈을 모을 수 없다. 근데 뭐 아이들 교육비나 뭐 특별히 이렇게 보시면 과소비를 하거나 그런 건 없어 보이는데 대출금 보면 뭐 뭐가 문제일까요?
3: 네, 그 가정마다 그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비슷한 항목의 지출들인데 그런데 이 고정 지출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먼저 저축과 투자를 하지 않은 순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형태는 지출을 하고 나서 남은 돈을 있으면 수시로 저축하는 구조잖아요. 구조가 되어 있고 남지 않으면 그달에 저축을 아예 못하고 그러니까 뭐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는 어버이날 어린이날 이런 행사가 많았잖아요. 네. 이런 달은 아예 저축을 못하는 거죠. 다 써버리니까.
0: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모으려면 먼저 저축을 하고 남은 돈으로 지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모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정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매달 정해진 날에 정액을 불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강제적으로 해야만 돈을 모을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고정적이고 규칙적이게 꾸준하게 강제적으로 모아야만 돈이 어딜 도망가지 않아요.
0: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인간입니다.
1: 가성이 없으면.
0: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사연자님 댁 지출에서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 뭐가 있었을까요?
3: 네. 일단 규칙적인 저축을 하려면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출 중 통신비와 각종 구독료를 먼저 손을 봤는데 월 45만 원 지출이면 소득의 5%가 넘는 돈이에요.
0: 네.
3: 그럼 자세히 들여다보니 불필요한 부분도 많았고 실제로 정기 구독 결제 내역, 카드 이체 내역을 확인해보니 아직도 돈이 나가고 있었네? 라고 하시는 항목도 있었어요.
0: 아, 본인도 모르는?
3: 네, 카드로 이제 자동이체라든가 이런 거 결제해놓으면.
0: 아, 그쵸.
3: 그쵸. 안 쓰는데도 계속 결제되고 잘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용하지 않는 각종 교육 관련 어플, 뭐 보지 않는 OTT 채널, 여러 가지 뭐 배달 어플 구독, 쇼핑 사이트. 상상 이상으로 구독료가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결제를 해서 점검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통신비의 불필요한 높은 요금제까지 손본 결과.
0: 맞아.
3: 매월 18만원 상당의 지출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0: 예.
1: 네, 이런 이제 불필요한 구독료도 문제긴 한데, 그 밖에 이제 정수기, 뭐 비데, 안마기, 뭐 여러 가지 우리 생활용품 품목들 렌탈로 네. 많이들 이용하잖아요.
0: 네. 그러니까
1: 저도 작년에 안마기를 구입을 했는데, 이제 그때 카드를 발급하면.
0: 그치, 많이 해준다고 하니까.
1: 렌탈 비용을 뭐 좀 절약할 네.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야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불필요하게 지출을 하게 되고 카드도 종류가 늘어나서 지금 이 사연자님도 그런 비슷한 형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도 같이 좀 불필요한 부분 정리를 해서 생활비 이런 것들 좀 줄일 수 있게 해드렸고요.
0: 네.
1: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산을 미리 짜서 그 범위 안에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언을 드렸습니다.
0: 네. 진짜 뭐 렌탈 상품이나 제휴카드 이런 거 할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조건 맞추다가 불필요하게 또 더 쓰는 그런 경우도 있죠. 할인받으려다가 더 큰 지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또 하나 살펴봐야 할 큰 고정 지출이 바로 이제 보험료가 되겠는데 사연자님 가정이 월 보험료가 95만 원 이라고 했는데 뭐 내용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3: 네, 그 사연자님의 부부 보험 내용 확인해 보니 두 분 다 가입한 보험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대부분 그래요.
0: 믿고 맡기는.
3: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때 한번 열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많다 적다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가입한 보장 내역을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남편분은 학교 선배 통해서 가입한 보험이라 알아서 잘 해줬겠지 하고 있었고 아내분도 직장 동료의 소개, 지인으로 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험 개수는 늘고 보험료 지출만 많았던 거죠. 보장 내역은 어떻게 보장받는지 하나도 모르죠.
0: 기억을 못하시고.
1: 네. 예.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중복 보장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도 그런 게 내가 이미 가입한 보험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때 이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보장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 보장으로 보험료가 과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결국 남편은 종신보험만 3건 그리고 실손특약을 포함한 건강보험이 1건 총 55만 원 보험료를 내고 있었고요.
0: 네.
1: 그리고 아내의 경우에는 8가지 보험을 이제 유지 중에 있는데 특징적인 것이 입원비 특약을 상당히 많이 중복적으로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오히려 최근에 이제 암이나 뇌심혈관 질환 치료비 관련된 부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분 보험료만 40만 원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4: 근데 궁금한 게 아내분의 경우 이제 입원비 특약이 중복 가입되어 있다. 근데 중복 가입되어 있으면 뭐 보상이 문제가 생기나요?
3: 아, 아닙니다. 실손보험을 제외한 뭐 진단 수술 입원비는 이제 중복 보장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보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원비 특약을 볼 때 보험료 대비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4: 아, 내기는 네. 많이 내는데 받는 건 별로 없다고.
3: 그러니까 뭐 입원비 2만 원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2만 원 내는 꼴이 돼야 하는 거죠. 예. 근데 중복으로 여러 건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를 잡아먹는 주범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사연자님의 경우는 5년 동안 또 입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돈만 계속 낭비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내가 낸 돈을 받으려면 1년에 몇 번씩 입원해야 그 보험료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4: 또 예.
3: 네. 근데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당일 입원, 당일 시술, 수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장기 입원 안 한 추세다 보니까 입원비 특약 같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은 보험료 측면에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4: 그러니까 중복 가입 뭐 여러 개 중에서 특히 이제 입원비 특약 같은 경우는 특히 효율성이 좀 낮다라는 네. 말씀이셨고요. 남편분이 이제 또 문제의 종신보험 이게 세 네. 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굳이 세 건이나 가입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
1: 네, 이제 종신보험 말 그대로 이제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는 보험이잖아요. 그 내용을 정확히

0: 어떻게 알고 가입을 하셨나 이제 여쭤봤더니 저축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가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부담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지금 이 두 분이 여타하게 저축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도 가입을 해서 보장도 받고 저축도 하니까 일석이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자 여기서 좀 짚어보면 네. 우리 종신보험, 즉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인데 아나운서님이 보시기에 네. 이 가정의 남편분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필요할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사망보장이 필요하네. 지금 보니까 네. 제가 이제 또 풍월, 들은 풍월이 있지 않습니까?
0: 전문가 수준이시잖아요.
1: 아니, 아니. 첫째가 고등학생이고 근데 특히 둘째가 지금 6살밖에 네, 안 됐다면 네, 네.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사망보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혹시 모를 일에 이제 대비가 네.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약간 고민될 것 같습니다.
2: 네. 네. 네. 남편분의 경우 사망보장이 당연히 필요하죠. 아기가 아직 너무, 둘째가 너무 어리니까. 근데 언제까지 필요한가를 따져보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사망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데 사연자님의 남편은 65세 퇴직 예정이고 퇴직 시 약 15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1: 네.
2: 근데 둘째가 어려서 아이가 대학 갈 때쯤에 정년 퇴직이 맞물리게 되는 거죠. 아빠가 퇴직하면 근로소득이 없어져요. 근데 아이가 독립하는 시점과 대략 언제냐 학교를 마치고 직장 다니는 시점까지 고려한다면 남편분의 경우는 70세 이전에 사망하면 경제적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70세 이전에 절대 사망하면 안 돼요.
1: 네. 아, 네. 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네.
2: 네. 그 이후에는 경제적 부담이 이제 현재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0: 우리가 이제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받는 대표적인 보험이 종신보험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1: 네. 네.
0: 그 외에 정기보험이라는 형태도 있어요. 이 정기보험은 말 그대로 기간을 정해두고 보장받는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종신보험은 언제 사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받도록 되어 있죠.
1: 네.
0: 그게 뭐 100세 이후든 뭐 당장 내일이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사망보험금을 100%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쌀 수밖에 없죠.
1: 네.
0: 그런데 이제 이 현재 우리 사연자님의 남편분은 사망보장이 필요한 시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70세까지라고 저희가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저 70세까지만 보장을 받는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보험료가 아주 현격히 떨어집니다.
1: 그러니까 사망보장을 꼭 종신보험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 기간을 정해두면 훨씬 쌀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정기보험이다.
0: 네.
1: 예. 구체적으로 뭐 얼마나 저렴해요?
2: 네, 50세 남성 기준으로 1억 원의 사망보장을 종신보험으로 준비하게 되면, 가입하게 되면 월 보험료가 20년 납 기준에 월 33만 원이 되고요.
1: 종신보험은?
2: 네, 정기보험은 난 70세까지만 보장받겠어.
1: 네.
2: 갖는 조건으로 가입하게 되면 20년 납 기준에 약 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월 28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1: 네.
2: 네,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 그리고 가정으로서의 경제적인 역할 수행 언제까지 하게 되는지에 대한 기간을 고려해서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다른 위험에 또 대비할 수도 있고
1: 네.
2: 또 기회 비용으로 또 다른 저축도 할 수 있잖아요.
1: 그쵸. 예, 정말 아이들이 어려서 나는 사망보장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정기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참 보험료 줄이는 것도 방법이 여러 네. 가지예요. 결국 이 사연자님 댁 보험은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0: 네, 이 남편분 세 건의 종신보험을 뭐 동시에 다 가입하신 건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가장 오래된 종신보험은 납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가입한 두 건의 종신보험은 정리를 하고요. 그 해약을 하게 되면 일부의 해약 환급금이 발생이 되는데 그 해약 환급금을 가지고 가장 처음 가입한 종신보험의 남은 보험료를 완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종신보험을 납입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어졌죠.
1: 깔끔하네요. 네.
0: 그런데 사망보험 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1: 아.
0: 우리가 이제 가장 앞으로 필요한 사망보험금의 뭐 크기를 볼 때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좀 적을 수 있죠. 그래서 70세까지 사망보장을 위해서 정기보험으로 총 2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보충을 했고요.
1: 네.
0: 그리고 아내분 역시 앞서 우리 입원비 특약 상당히 중복 가입하셨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줄였어요. 좀 특약 삭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실손을 포함한 건강보험 그리고 고액 치료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충을 했고요. 실손은 두 분 다 전환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분 앞으로 28만 원, 아내분 25만 원 이렇게 총 53만 원으로 보험료가 좀 대폭 조정이 돼서 결국 보험료도 거의 절반 가까이 42만 원가량 줄어든 셈이죠.
1: 자, 이렇게 사연자님 댁 지출 내역 하나하나 살피면서 보험까지 점검을 해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돈이 좀 세고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네요.
0: 네. 네,
1: 지금 통신비와

0: 구독료에서도 한 18만 원가량 줄였고 보험료도 무려 42만 원을 줄였습니다. 거기다가 불필요한 카드 없앴고 지출에 대한 예산까지 세워가면서 새는 돈 잘 막아주셨어요.
1: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했던 이유가 지출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돈이 남으면 그때그때 이제 CMA 계좌 쪽으로 돈을 옮겨서 모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저축을 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0: 네.
1: 그냥 비상 예비 자금을 좀 확보해 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CMA 계좌가 일반 은행 통장보다는 금리가 높은 거는 사실이지만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잖아요.
0: 그쵸.
1: 그러면 우리 앞서서도 강제성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장점일 순 있지만 고정적이고 꾸준하게 저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목돈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연을 쭉 들어보니 이 사연자님 가정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목표는 첫 번째가 우리가 둘째 어리니까 자녀 교육비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부부의 노후 자금. 그리고 통장이 아니라 꽉찬 통장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와 저축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꼽을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이렇게 줄인 지출을 어떻게 목적에 맞게 모아갈지 구체적인 솔루션을 주신다면요?
2: 네. 여기저기 지출 줄여서 이제 돈을 꽉 붙들어 맬 생각인데 네. 월 소득이 800만 원이라면 최소 200만 원은 저축하셔야 되는데 네. 네, 고정 지출에서 60만 원 정도 줄였고요. 지출 예산을 통해서 월 50만 원 생활비를 줄여서 이제부터 110만 원은 무조건 모으자라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최소한 그 이건 무조건 월급에서 받자마자 저축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먹고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그 짜드린 재무 플랜이 조금 더 익숙해지면 처음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계획 크게 하면 또 못할 수도 있어요.
0: 왜요? 강제적으로 확 해야지.
2: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0: 예. 살살.
2: 점점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예. 네. 그리고 이제 부부 앞으로 연금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50만 원씩 10년 동안 납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이 10년간 납입한 돈이 70세부터 연금으로 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망 시까지 매월 60만 원가량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부의 국민연금하고 합산해서 한 200만 원가량 연금 소득이 준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의 교육비도 우리 둘째가 입학하는 시기까지 한 14년 정도가 남았는데 앞으로 월 30만 원씩 10년간 좀 투자를 해서 아이의 대학 등록금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꼭 꾸준하게 불입을 해야만 목돈이 되는 그런 장기 투자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여유 자금이 없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30만 원으로 월 적립식 펀드를 조금씩 투자를 해서 돈을 조금씩 조금씩 불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진짜 돈은 얼마를 버느냐도 뭐 중요한데요.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매달 줄줄 세고 있던 지출을 줄이고 그간 하지 못했던 저축,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좀 의미 있는 상담이 되셨을 것 같네요.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대화하고 싶다, 상담 필요하다는 분들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다음 코너 갈 텐데요. 돈 새는 구멍 잘 찾아내신 두 분 상담 내용 들으면서 우리 금산댁이 선곡을 했대요. 우리 이병호 팀장님이 또 별명이 아시죠?
2: AI.
0: 예, AI? 볼빨간 중년기.
2: 아, 네.
0: 시기도 하셔서 볼빨간 사춘기 Find You 너를 찾다 전해드립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오늘은 소비자 민원실 문 열기도 전에 문자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일단은 2117번님 문자부터 보겠습니다. 저희 남편이요. 전립선 증식증 결찰술. 발음도 너무 어렵네요. 결찰술을 받았는데 1세대 실손해서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1: 네, 일단은 그 시술로 해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상이 되게 돼 있거든요.
0: 원래는 받으시는 게 맞는데.
1: 네, 받는데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특별히 2117번님만 거절당하셨다면은 이유가 따로 있을 것이다.
1: 네,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하기 전에 알릴 의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가.
0: 예.
1: 아니면 보통 그 치료 기간이 있거든요. 전립선 네. 치료 기간이 있는데 뭐 1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 기간이 이제 그 지나면은 면책 기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가 365일 동안 전립선 또 오랫동안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 기간 내에 면책 기간 내에 시술이라든가 치료를 받았으면 제외되는 기간이 좀 있거든요.
0: 네. 네,
1: 1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80일 정도 이제 입원으로 하셨으면 180일 하고 6개월 정도 면책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다시? 지나면 다시 또 180일 생기거든요.
0: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치료를 받아오시다가 혹시 그 면책 기간에 들어오신 건 아닌지 아무튼 원래는 이 뭐 이 진단명이 거절당하는 그런 건 아닌데 217번님은 거절당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거다. 예. 혹시 뭐 더 자세한 걸 알려주실 수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2346번님 소득이 불안정해서 제가 여지껏 실손보험을 가입 못했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2: 네, 일단은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더 준비하시는 게 맞을 수 있어요.
0: 아, 그러니까 더더욱?
2: 네. 예. 왜냐면 소득이 불안정하면 내가 별도로 의료비를 모을 재원이 더 어렵잖아요. 모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의료비 지출은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에 생길 수 있고
0: 예.
2: 그 규모도 사실은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좀 불안정하시다라고 하면 실손보험 생각보다 비싸지 않거든요.
0: 예.
2: 만약에 부담이 되신다면 내가 다른 보험들 불필요하게 과하게 준비한 건 없는지 좀 꼼꼼하게 판단해보시고.
0: 그러면 여러 보험 중에 1순위는 실손인 거예요?
2: 무조건 실손보험이에요.
0: 1순위다. 네. 이게 1순위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54세 싱글 중년 여성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아 본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셨군요. 지금 대학 시간 강사로 불안함이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라도 가입해야 할까요? 가입한 적은 없고요. 갑상선암을 2014년에 전 절제 수술을 마치고 나머지 병 경력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야 하냐 했는데 역시 답은 같은 거죠.
2: 네, 맞아요.
0: 들으셔야 네. 됩니다.
2: 예. 하셔야 합니다. 더 늦어지면 더 가입하시기 어려울 수
0: 있어요. 그럼 지금 54세시고 그러면 지금 뭐 5세대 실손에 가입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얼마 정도 나올까요?
1: 보험료가 4, 5만 원 정도.
0: 4, 5만 원 정도.
1: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 갑상선 절제를 그 암을 하셨기 때문에
0: 네.
1: 아마 약을 드시고 있을 거예요.
0: 예.
1: 신지로이드나 뭐 이런 예. 호르몬제. 그러면 할증이 붙거든요.
0: 아.
1: 예, 보통 일반적으로 3만 원이면 보통 10에서 20% 보험료 높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4, 5만 원 정도면
0: 예.
1: 다른 병역이 없다면 가입은 제한되지 않지 않을까. 가입이 되지 네. 않을까 싶어요.
0: 그리고 4, 5만 원 넣으시고 불안함 없애시는 게 낫지 않을까.
2: 네,
0: 저도 조심스럽게 보태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7045번님 사연을 만나볼게요. 저는 50대 직장인입니다. 만기된 은행 예금 5천만 원을 투자를 하려고 22년도에 변액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최근 주식장이 좋아서 인지 수익이 많이 발생돼 1억이 조금 넘었는데요.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입니다. 주변에선 수익이 더 날 수 있도록 그대로 둬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좀 빼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훈수 드시는 분이 옆에서 도무지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퇴직 후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 있을까요? 라고. 와, 5천만 원 넣으셨는데 2022년에 한 지금
2: 4년 후에
0: 네. 벌써 2배가 됐어요. 네. 1억이 됐어요. 변액보험이 뭐 정확히 어떤 상품인가요?
2: 네, 말 그대로 변액. 그러니까 액수가 변한다라는 뜻인데요. 그 여러 가지 펀드에 투자해서 투자 수익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는 일종의 저축성 보험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목적에 따라서 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변액 연금 보험, 그리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변액 저축 보험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펀드 수익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금융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식과 관련된 주식형 펀드, 인덱스 펀드 뭐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다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와 반대의 경우도 뭐 올 수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도 뭐 그런 맞아요. 일을 겪었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을 유의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0: 네. 손실도 분명히 날 수 있다는 거 새기시고요. 예. 주변의 의견이 이렇게 분분한 것처럼 사실 앞으로는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되는데 앞으로의 수익이 더 날 거다. 손실이 발생할 거다. 그 누구도 이제 장담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변액보험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투자 성향이라든가 상품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공격적인 성향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반대로 안정적인 성향이라고도 하실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라기보다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사용 목적에 맞게 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본인의 성향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예. 이쯤에서 등장하는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갑자기 또 속보가 확 뜨는 게 코스피가 사상 첫 9천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 아이고.
0: 야,
1: 이분은 아니죠. 좋아야
2: 그 이분은
1: 되는
2: 수익이 더
0: 올라갔네. 네. 네. 어, 이러다 진짜 갑자기 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2: 부럽습니다.
0: 아, 이러면 또 막 심장이 마음이. 막 나 가만히 있어도 돼? 막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퀴즈 풀기로 했죠? 네. 주십시오.
2: 네, 그것도 모르니 퀴즈 드리겠습니다.
0: 네.
2: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변액 보험에 가입하면 비슷한 수익률을 얻게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같은 날 같은 금액을
2: 변액보험에 돈을 넣었다. 그러면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0: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2: 네.
0: 제가 여기서 배운 건 그겁니다. 다 다르다.
2: 네.
0: 어떤 회사의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2: 네.
0: 예. 네.
2: 정답은요? 정답은 X예요.
0: 아, 제가 O, X. OX 이걸 안 했군요. 예.
2: X라고 하신 거.
0: 아, 네. 다를 것 같습니다.
2: 네. 예. 정답은 X인데요. 그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상품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치가 다 달라요. 참 재밌는 현상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제 펀드 배분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인데 앞서 이병호 팀장님도 안정적으로 펀드를 구성하는 거 뭐 아니면 공격적인 투자 성향에 네. 따라서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떠한 펀드를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투자의 비율도 다를 수 있어요.

0: 예를 들어서 주식형이 70, 뭐 70%, 30%, 50% 이렇게 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결과를 다르게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주식형 펀드로 편입을 좀 높게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결과가 있는 거지만 반대로 주식 상황이 좋지 못하면 어떨까요?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1: 아, 그러면 이 변액 펀드는 내가 뭐 주식과 채권을 몇 대 몇으로 넣겠다를 자기가 써서 넣는 거예요?
0: 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변경할 수도 있고요.
1: 그렇군요. 다행히 우리 7045번님은 결과가 좋아서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전체를 다 빼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그대로 뒀다가 갑자기 손실나면 어떡해?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할까요?
2: 네, 그 변액보험의 기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변액보험은 이제 중도인출 기능이 있어가지고 중도인출이란 즉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뺄 수가 있어요. 아까 보니까 뭐 원금 수익 1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중에 3천만 원, 뭐 5천만 원 이렇게 인출이 가능하고요.
1: 부분 인출도 가능하고.
2: 네, 대출의 개념이 아니라 인출 개념으로 입출금통장처럼 근데 이자가 또 발생하지 않고 예를 뺀다고 하면 뭐 보통 보면은 뭐 대출 이자라든 이런 게 아니라
1: 내 돈 내가 빼는 거니까.
2: 내가 그 쓴다는 개념이고 내가 가입한 변액보험이 금액이 너무 커서 고민이 된다면 이렇게 인출해서 안정적인 은행권에다가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인출하지 않는다면 보통 변액보험의 펀드 구성이 최소 10개에서 20개 정도 이상이 되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또 안정적인 펀드도 있어요. 뭐 채권형 펀드라든가 뭐 이런 펀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자금 이동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는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영향도 덜 받기 때문에 그렇게 자산 배분을 하셔도 됩니다.
1: 네. 중도 인출을 해서 일부 자금을 좀 덜어내거나 펀드 변경을 통해서 안정자산으로 옮겨놓으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좀 불안이 줄어들 수 있네요. 네. 7045번님은 은퇴 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하면 좋을지 좀 잡아주세요.
0: 네. 우리가 이제 은퇴자금으로 활용한다라고 할 때는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연금이라고 하면 제일 좋은 건 이번 달에 이 돈을 다 쓰더라도 다음 달에 또 나와야 되고요. 경제적인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더라도 같은 금액의 연금이 꾸준히 나와야 마음 편하게 우리가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노후 자금을 활용하고자 하시는 목적이라면 이 중에 일부 반은 덜어서 퇴직하신 이후에 이제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자산을 재배분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1: 그러면 일부를 덜어서 연금으로 쓸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계속 투자하도록 놔두고.
0: 네.
1: 아까 그러면 옆에 혼수 드신 분 얘기 반반이 딱 가는 거네.
2: 네, 맞아요. 네, 네. 청취자분 기준은 처음에 5천만 원이 원금이고 5천만 원 수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결국 5천만 원을 중도 인출하면 내 원금을 일단 회수한 거고 그렇게 남아있는 5천만 원 이전보다 투자에 대한 부담이 적겠죠.
1: 그쵸.
2: 원금을 까먹는 게 아니라 투자 자금이 좀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그걸 내 돈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1: 그래서 안 돼.
2: 네. 어쨌든 계속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결국이 발생되어 인출한 5천만 원은 안전자산을 옮겨서 노후 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뭐 남게 되는 5천만 원은 계속 투자해서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청취자님의 그 불안한 마음이 조금 덜할 수 있겠죠.
1: 그러면 그렇게 덜어낸 5천만 원은 연금으로 활용하면 얼마만큼의 연금 준비가 가능한가요?
0: 네. 지금 청취자님이 현재 53세이시고요. 우리가 5천만 원을 이제 안전한 연금 상품으로 이제 모아뒀다가 70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면 매월 49만 원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70세부터 이제 90세까지 연금을 수령한다. 그럼 즉 20년간 받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게 되면 총 1억 2천만 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수익이 5천만 원. 사실 큰 돈이긴 해요. 그런데 이 돈을 우리가 또 잘 활용을 하면 나의 부족한 노후자금 1억 2천만 원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이런 자산 배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 정리해보면 변액보험은 어떤 펀드를 선택하고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뭐 더 공격적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돈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쓸지에 따라서 방향을 정하시면 되겠는데요. 노후자금으로 쓸 돈이라면 수익률 만큼 안정성도 중요하고요. 중도인출이나 펀드 변경을 통해서 일부는 좀 안전하게 가져가시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전문가 무료 상담 필요하시면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예,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276번님의 사연인데요. 저는 지난

0: 따로 가입하셔도 되고.
1: 아, 네. 아 세입자인 경우는 그러니까 가재도구만.
0: 네, 가재도구.
2: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 준비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1: 아. 그러니까
2: 임대인도 내 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물에 대한 뭐 노후 상태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보상을 받으셔야 될 거고, 임차인의 경우는 내 가재도구라든지 네. 소위 말해 내 살림살이 이런 부분들은 내 소유잖아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하시는 게 사실상 가장 안전합니다.
1: 아. 그러니까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딱 이렇게 그 들으셔야 되는 목적은 다 있는 거다라는
2: 네,
1: 말씀이시네요. 7857번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려고 화재보험 가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역시 화재보험 얘기네요. 이 경우 일반주택처럼 주택화재보험으로 가입하면 되는지 아니면 숙박업에 해당하니까 일반 화재보험이나 뭐 별도 사업장 화재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요즘 이렇게 그냥 주택을 게스트하우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임대 뭐 단기 임대하거나 뭐 임대?
2: 임차에서.
1: 네, 임차에서 네, 쓰는 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뭐 어떤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는지 궁금해요.
2: 그러니까 일반 주택화재보험만 가입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숙박업에 하시는 건 맞잖아요.
1: 네.
2: 영리 목적으로 수익 창출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해당 업종에 맞는 이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셔야만 보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1: 네. 이 집이 그냥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 네, 게스트하우스니까.
1: 돈을
2: 네.
1: 벌고 계시니까.
2: 맞아요.
1: 사업자용의, 네. 사업자의 입장에서 화재보험을 그렇게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제 두 팀장님과 함께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봤는데요. 원포인트 하나 짚고 가죠.
2: 네, 제가 먼저 할까요?
1: 네.
2: 네. 우리 이제 지출 예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쓰는 지출이 결과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 세는 지출을 막는 게 중요하니까 지출 예산을 한번 세어보자. 오늘 네. 원포인트로 결정하겠습니다.
1: 네.
0: 저희가 오늘 또 투자 얘기를 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는 아까도 이제 그 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이제 코스피가 아까 9,000포인트 넘었다고 네. 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막 이제 사람들이 심적으로 내가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 또 조정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하고
1: 하면?
0: 예, 하면은 그래도 괜찮다. 만약에 지금 내가 뭐 1,000만 원 있다라면 100만 원씩 뭐 50만 원씩 뭐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떨어질 때는 내가 지금 100만 원 뒀던 걸 200만 원 넣고 떨어질 때 더 많이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로 해서 이제 수익 평균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좀 천천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 예.
0: 그 기간을 두고.
1: 투자는 적립식으로 네. 오래 가져가시면
0: 그게 정답이다.
1: 크게 예, 손실 보실 일은 없고 네.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145번님이 생방인가요? 라고 예, 생방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 끝나가는데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는데 예, 송정희 아나님 정말 반갑습니다. 습니다. 이제 정상 방송 하나요 하셨는데 아니 아직 저희는 정상화에는 가지 못했고요. 정상 방송은 아니고 저희 뭐 21개월째 보급 상태는 여전하고요. 정상화 되는 걸 여러분이 많이 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7422번님 납품 면제 보험이 있어요. 혜택은 받고 있는데 혹 만기 지급액이 있나요? 20만 원 20년 만기 지금 11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2: 20만 원 지난번에 비슷한 질문이
1: 있었지
2: 네. 않았나요?
1: 그래서 네. 못 받으신다.
0: 그러니까 거의 없죠.
1: 거의 없으실 네, 거다라고 네. 지금 납부 면제를 하고 계십니다.
0: 납입 면제를
1: 하고 계시니까
0: 된 걸 거의 없다라고
1: 예,
0: 보시면 돼요.
1: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고요. 오늘 코스피 사상 9천 돌파했다라는 소식을 또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축하합니다. 내 얘기인지 남의 얘기인지 하여튼 축하하고요. 그래서 레드벨벳의 빨간맛 이게 주가 상승은 빨간 표시가 되잖아요. 네, 이거 노래 골라봤습니다. 전해드리면서 내일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는 응원단 속속 모여들면서 무더위 속 거리 응원이

진행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5도고요. 한낮에는 서울 33도까지 오릅니다. 무더위 속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세종대로 숭례문 방면으로 광화문광장 쪽 도로는 응원으로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가 성수 방면으로 도봉터널 출구 부근입니다. 2차로에 사고 있고요.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봉터널 진입부터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도 군자교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는 고장차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뒤로 정체입니다.

함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바로 조금 전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2차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태극전사들 오늘도 아주 멋진 플레이를 보여줄 것 같은데요. 지난 체코와의 경기 유난히 눈에 들어온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이태석 선수 그리고 오현규 선수.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등번호 13번을 달고 4강 신화의 주역이었던 이을용 선수. 그 이을용 선수 24년이 지난 지금 아들 이태석 선수가 아버지 등번호인 13번을 이어받아 생애 첫 월드컵 무대를 밟았습니다. 4년 전 등번호조차 없었던 예비 명단의 오현규 선수. 일기장에 꼭 해내자 현규야 라고 쓰며 스스로를 다독였다죠. 그 다짐대로 이번 월드컵에서 마침내 결승골을 터뜨리며 우리 대표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선수들이 값진 이야기와 함께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무척 기대되는데요. 우리 선수들 후회 없는 경기 펼치길 바라면서 뜨거운 응원 보내드리게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함신의 혹성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이제가 함께 부른 DNA죠.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공식 노래입니다. 조금 전에 경기 시작되었고요. 초반 분위기는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강인 선수가 경고 한 장을 받았네요. 아쉽습니다. 자, 지금 전반 시작한 지 4분 23초 막 지나고 있고요. 스코어는 뭐 0대0입니다. 분위기 좋고요. 정말 평일 낮에 연기 걸려서 멀티 1타에서 마음으로만 응원하는 분들 많으시죠? 함춘의 폭성에서 지난 1차전 경기에 이어 오늘도 주파수 운전 준비했습니다. 온 에어 필승 코리아. 오늘만 캐스터 함춘호입니다. 괜찮은데? 오늘만 캐스터 함춘호. 늘 캐스터가 아니라 지난번 캐스터 함춘호였고요. 자, 어떤 선수들이 지금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지요? 저희가 라인업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김승규 선수가 끼고 있고요. 든든합니다. 수비진은 이기혁, 김민재, 이한범, 쓰리백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원, 미들필더에는, 설영호, 백승호, 황인범, 김문환. 와, 철벽방어 잘 부탁드리고요. 공격 2선에는 이재성, 이강인, 그리고 최전방에 손흥민, 이 이번 경기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골을 기록하면 안정환, 박지성 세골 정도 넣었죠. 세골 넣고 은퇴를 했어요. 안정환, 박지성을 넘어 역대 한국인 월드컵 통산 최다골 신기록을 쓴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이 기록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개 관전은 멕시코의 강한 압박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겠죠. 멕시코 뭐홈 분위기에 가까운 환경에서 빠른 전환과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체코전과는 좀 다른 시험대예요. 자, 이 지점에서 또 황인범 역할 중요하죠. 후방에서 공을 받아 방향을 확 바꾸고 압박을 끌어낸 뒤 전방으로 연결하는 임무를 잘 맡아야겠죠. 자, 앞서 A조 2차전 체코와 남아공 경기가 열렸는데요. 우리 대표팀에게 호재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체코와 남아공이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남아공 중원의 핵심인 테보호 모코에나가 경고를 받았어요. 한국과 조별리그 최종전에는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코에나는 체코의 루카시 체르브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옐로우 카드를 받았다고 하고요. 이미 멕시코와의 1차전에서도 경고를 받았던 그는 누적 경고라고 합니다. 누적 경고로 출전 정지 징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남아공으로서는 악재가 겹친 셈이죠. 앞서 멕시코전에서는 스페펠로 시틀레와 템바즈와네가 나란히 퇴장을 당했고요. 특히 주장급 자원인 지와네는 피파 징계위원회 추가 징계 대상이 됐고 규정에 따라 무려 3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주아네와 모코에나 모두 한국전에 나설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남의 일이라고 잘 됐다고 해야 될 수도 없고 우리 관점에서는 참 다행이기도 하고요. 선수들 더 화이팅 하라고. 체코와 남아공의 무승부로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사실상 A조 1위 결정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멕시코전은 조 1위 결정전이 거의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멕시코의 2차전 경기에서 홍명보호가 멕시코를 잡는다! 이야, 이러면 3차전 남아공전 결과 상관없이 조 1위 및 32강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조 1위가 되면 뭐가 좋아요? 가는 실리도 크죠. 한국은 조 1위가 되면

0: 면 오는 7월 1일 멕시코 시티에서 CEFH 1조 3위 가운데 한 팀과 32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조별리그 최종전 이후 장거리 이동 없이 닷새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16강전 역시 같은 멕시코 시티에서 열리게 됐죠. 야, 이동을 안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저는 집에서 여기 오는데 조금만 시간이 넘어도 피곤하던데, 이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옆으로 이사 오고 싶더라니까요. 아, 반면 조 2위나 3위가 되면은요, 미국 서부나 동부로 이동해야 되고 꽤 멀리 가야 되거든요. 독일, 벨기에 등 우승 후보들과 조기에 만날 가능성 높아진다고 합니다. 안 되겠죠? 자, 오늘 함춘우의 무하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한국 응원하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6832님께서, 함디님, 월드컵 개막식에 이제 DNA 노래, 에게서 우리나라, 우리 한글 노래가 흘러나오다니요. 국뽕이 뿜뿜. 그래요.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말 그 부분을 할것 같아요. 일어나야 해, 이런 부분. 8364님께서 1차전 2대1로 이길 것 같다고 했는데 진짜 이겼어요. 오늘은 조금 아쉽지만 1대1 동점으로 예상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모 프로그램 보니까 2대2 동점 예상한다라고 하고요. 김민재가 한 골일 것 같다라는 예상. 뭐 아무나 캐스터니까 요즘은. 오늘만 캐스터 함춘호의 이야기였고요. 김혜지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김혜지 아나운서.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국내산 목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 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 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정말 김혜진 아나운서 고맙네요. 자, 응원합니다. 버즈 오피슨 코리아 트랜스픽션과 뱅뱅이 함께한 승리의 함성 함께하겠습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에 함께하는 함준의 포커스송입니다. 버지, 오필슨 코리아, 그리고 트랜스픽션, 빅뱅, 김연아 함께했죠. 승리의 함성. 제가 아까 빅뱅이라고 읽지 않고 뱅뱅이라고 했다는 우리 PD 얘기가 있는데 제가 빅뱅 이랬는데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죄송해요, 빅뱅. 승리의 함성 들었습니다. 자, 함준의 포커스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단문은 50원이 필요하고요. 장문은 100원과 100원의 이름은 자, 샵 0951번으로 보내십시오. TBS 앱 가능하고요. TBS FM 유튜브에서 지금은 음악만 나가긴 하지만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많이 보내십시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도 있거든요.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나옵니다. 이쪽에서 선곡표도 보실 수 있고요. 사연과 신청곡 등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푸른도님께서 DJ를 넘어 캐스터, 해설자, 축구 설명가의 영역을 넘나드는 춘호님. 크, 야, 별거 다 하네. 매력 있네, 매력. 아유, 부끄러워요. 죄송해요. 하늘에서는 소나기를, 그리고 멕시코와의 경기에서는 골 소나기를 기다리는 더운 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자, 6832님께서는요, 함디님, 우리나라의 승리에 함디님의 해설도 한몫하시네요. 함디님의 새로운 매력에 풍덩. 오늘 분명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춘호가 궁금하시죠? 그럼 제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습니다. 함춘호의 폭송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라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선곡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진도 올라가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등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고, 아, 손흥민 선수 지금 많이 화나 있습니다. 자, 진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 할까 하다가 그냥 캐스터 함디가 입중계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지금? 아니잖아요. 아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튼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자, 함 퀴즈 준비했습니다. 함 퀴즈. 아이고. 자, 여러분, 함 퀴즈 풀고 가시죠.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 리그 경기를 앞두고 양국 축구 팬들이 함께하는 강남 스타일 말촌 플래시 몹이 예고가 됐습니다. 한 외신에 따르면 현지 축구 팬들은 하프타임에 이 가수의 히트곡인 강남 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춘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이 모습도 함께 생중계해 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2001년 데뷔한 이 가수는 강남스타일을 비롯해 연예인, 챔피언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 말춤 돌풍을 일으킨 가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가수 이름을 맞추는 퀴즈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임영웅, 2번 싸이. 아, 이 덩치로 말춤 추는 거 보면 참 신기해. 대단하더라고. 이 말춤을 출 때 무대가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혼자만 추나, 또 군무를 이뤄서 치면 또 아휴 그러나 저러나. 이 말춤 추면은 멕시코 시티 난리 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0951로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 두 곡을 준비해야 될 텐데요. 지금 막 쉬는 시간이에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들어갔죠. 하이드레이션, 수분 공급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음악으로 수분을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0-0입니다. 싸이, 수고 좀 해주십시오. 강남스타일, 그리고 We are the one.

음악 멋지네요. 함진의 폭성 함께하고 계시고요. 싸이 강남스타일 그리고 We Are The One 두 곡 함께했습니다. 국악과 아주 락적인 요소, 데스메탈적인 요소의 그런 강한 리듬의 기타 소리. 아, 부럽습니다. 함께한 We Are The One 음악 멋졌습니다. 5780님께서 아유 오늘 선곡 좋습니다. 가슴속 저 밑에서 뭉클함이 막 솟아나고 있어요. 애국심 뿜뿜 대한민국. 아, 우리 동네에서 놀지 말고 저 옆방 가서 놀았으면 좋겠네요. 화면상으로 봤을 때 약간 검게 보이는 것이 멕시코이고요. 우리가 약간 보랏빛 띤 유니폼을 입고 있네요. 아, 지금 하프라인을 넘어서 우리 선수가 지금 들어와서 볼을 패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바쁘다 바빠. 음악 들으랴 해서 오! 우리 선수가 골문을 향했는데요. 업사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지금 30분 막 지났는데 0대 0입니다. 와, 코너킥 만들어냈고요. 좋습니다. 자, 오늘 함 퀴즈 정답 정말 많이 보내셨어요. 정답 정말 많이 보내셨고요.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겠죠? 정답은 2번. 아, 2번. 야, 놀라지 마십시오. 아까 모습 리플레이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정답 2번 싸이였습니다. 케이팝을 전 세계에 알린 싸이의 강남 스타일. 우리 대중음악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4주 연속 2위에 오르기도 했죠. 이번 말춘 플래시몹의 배경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이 독일을 꺾으면서 멕시코의 16강 진출을 도왔죠. 야, 우리가 큰일 냈죠. 독일을 꺾어주면서 멕시코가 16강 올랐죠. 이를 계기로 양국 축구 팬들 사이가 아유 우리 친해지자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자, 우리 선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함께 하신 분들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4288님께서 크크크 정답 알려주네요. 정답 싸이. 너무 대놓고 알려드렸나요? 그 덩치가 무대에서 춤추면 무대가 출렁거린다는데 왜 자꾸 공이 우리 진영으로 올까요? 2511님께서 정답 싸이! 자, 세계가 하나 되는 순간이 되겠네요. 한국과 멕시코, 그리고 전 세계가요. 좋아요, 좋아요. 하셨고요. 5442님께서는, 오, 이 정답 마음에 듭니다. 정답 3번, 함춘호. 나였으면 좋겠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6260님께서는 정답 2번입니다. 싸이. 일하는 중이라 축구를 보지 못하지만 승리하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자, 제가 라디오로 중간중간 소식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스로인이죠. 아. 자, 6832님께서, 함디님, 2번 싸이죠. 말춤은 몸치인 저만 빼고 세상 사람들 모두 춤출 줄 아는 춤인 것 같았지만 외롭지 않고 저도 즐겼습니다. 자, 많은 분들 정답 주셨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3대 0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세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8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싸이고요. 함디의 방송을 듣고 있으니 제가 멕시코 현지에서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표팀 파이팅! 아유, 좋습니다. 자, 다음 선정자는요. 6313님 정답 싸이입니다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멕시코랑 축구 꼭, 멕시코전 축구 꼭 승리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라디오 듣고 일하고 있네요. 울나라 선수 화이팅입니다 하셨어요. 그러저나 지난번 체코전 때 골문을 지켰던 그 스팅 골키퍼 선수 잘 있나 모르겠네. 무승부로 했으니 얼마나 속상할까. 잘생겼던데. 자, 마지막 당첨자, 선정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2707님 정답 2번 싸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역시나 배송하느라 축구 중계를 못 보네요. 오늘 승리해서 조 1위 확정하고 여유롭게 토너먼트 준비했으면 합니다. TBS도 한국 축구처럼 멋진 승리 이뤄서 조속한 정상화 기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분들 행운이 가득하길 빕니다. 라는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1918, 그리고 6313, 2707, 이세 분은요, 다시 한번 성함과 주소, 샵 0951, 문자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곡 준비했습니다. Crying Not, 오피리슨 코리아, 그리고 레이지본입니다. 우리의 힘을

함천의 복성학교가 있습니다. 크랭넛, 오필슨 코리아, 그리고 레이지본의 우리의 힘을 두 곡으로 응원을 보태보겠습니다. 전반 45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저리 타임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조금 전에 현양민 선수의 아쉬운 슈팅이 한번 있었죠. 지금 우리 선수들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선수들 간의 그 패스도 정확하고요. 뭔가 축구를 잘 모르는 축알못도, 이렇게 보니까 조직적으로 뭔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도 하고요. 예전 같으면은 공을 저 앞동네까지 갔다가 뒤로 움직이, 아쉬웠습니다. 뒤로 뺄 때, 아니, 왜 앞까지 가서 저러고 있나 했더니, 그게 앞에 있는 선수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뒤로 공을 빼는 걸 지금 보이네요. 이야, 이게 지금. 자,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졌고요. 지금 우리 선수 슬라이딩으로 밀어봤지만, 조금 발이 모자랐습니다. 우리 저 선수 조금 더잘 먹여서 키를 좀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누구예요, 이 선수가? 얼굴만 봐서 잘 모르겠네. 이정도 선수였네. 아마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아마 키가 상당히 클 거예요. 자, 오늘 골 넣으면 촛불잔치 한번 들어보죠. 이런, 나보다 더 썰렁한. 그래, 듣자, 뭐. 자, 지금 우리 선수들 지금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상대편 골킥이 지금 저희 전방까지 넘어왔고요.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 텐데, 우리 선수들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블라이드 캣님, 힘나는 응원가 울려 퍼지는 만큼, 슛! 골! 노래 두곡 듣겠습니다. 클론 월드컵송, 그리고 이어서 클론의 노래 같이 듣죠? 발로 차이지! 두곡 출발!

야, 전반전 0-0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부 꼭꼭 보내드릴게요. 윤도현 밴드 오피슨 코리아. 자, 3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응원 문자 그리고 신청곡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전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0: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0: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0: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도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 속 광화문광장과 여의도에서는 거리 응원이 한창인데요. 현재 세종대로는 숭례문 방면으로 광화문광장 주변 전차로를 통제하고 거리 응원 한창입니다. 반대편 도로 이용해서 양방면 통행은 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4도고요. 한낮에는 이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 속 수분 충분히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이 동반될 수 있으니까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별명이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90년대 얼터너티브 록의 아이콘 블러가 세상에 터뜨린 단 2분 1초짜리 폭발적인 에너지 송 2, 송 2입니다. 아마 전주만 들으셔도 심장이 쿵쾅거리며 투지가 불타오르실 겁니다. 스포츠 경기장에서 관중들의 열기를 100도씨 이상으로 끌어오르게 만드는 최고의 찬가인데요. 첫 소절부터 온 신경의 감각을 깨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심장을 쿵쾅 쿵쾅 정교하게 타격하는 드럼 소리로 문을 열자마자 곧바로 이 곡의 상징이자 우리 대표팀의 골망을 흔들 대포할 슛을 기대하게 만드는 시원한 외침 우후가 터져나옵니다. 저 역시 이 곡의 사운드를 들을 때마다 손에 힘이 불끈 들어갑니다. 기타리스트 그레이엄 콕슨이 발을 쾅 구름에 밟아대는 아주 거칠고 날선 일렉트릭 기타 톤이 곡 전체를 지배하는데요. 마치 그라운드를 저돌적으로 돌파하는 공격수의 거친 숨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단단한 드럼 비트를 만들기 위해 두 대의 드럼을 동시에 쳐서 녹음한 그 육중한 울림은 오늘 승리를 위해 힘차게 그라운드를 밟는 우리 태극 전사들의 든든한 발걸음과 꼭 닮아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린 그저 앞으로 달려나갈 뿐입니다. 라는 가사. 오늘 금요일 오전만큼은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목소리와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라운드에서 온 몸을 던져 뛰고 있을 우리 선수들에게 이 노래 뜨거운 함성 우후가 고스란히 전해져 시원한 골 소식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태극 전사들의 승리를 향해 힘차게 뿜어내는 응원가죠. 블러 송 2.

러브송 2. 대단하죠? 자, 조금 전 마크 반장 경기 시작됐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0대0이고요. 앱과 톡사님께서 오늘도 승리를 기원하며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푸른돈님, 역시 소나기가 필요합니다. 쏟아져라 하셨어요. 3983님께서는요. 춘영님 안녕하십니까? 전반전 가슴 졸이며 봤네요. 우리 선수들 점수는 내지 못했지만 정말 멋진 경기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춘호 형님도 쉬는 시간 청심환 하나를 드시고 오시죠. 저희요 지금 잘못하면 방송사고 날 수도 있어요. PD, 우리 기술 감독님 저 모두 화면 바라보고 있느라고요. 때로는 막 음악이 늦게 살짝 아쉽게 올라가기도 하고 확실히 전문가는 다른가 봐요. 본능적으로 이 손이 기계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대단해요. 눈은 화면에, 손은 기계에, 귀는 음악에 정신없습니다. 13번째기주님께서 청년 춘영님 반가방가 출첵합니다. 전반전 보고 들어왔어요 하셨고요. 520집사님께서 축구 파이팅입니다. 축구 해설도 정말 잘하시고 아침에 음악도 짱, 그리고 기타의 멋쟁이 한디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자, 지금 현재 A조 한국은 이조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뛰게 되는 경기장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에스타디오 과달라하라 경기장이에요. 해발 무려 1571m. 우리나라로 치면은 오대산의 그 비로봉이 조금 낮고요. 한몇 미터 정도 날려나? 한 4, 50미터 아니구나. 100미터 정도 낮구나. 태백산 장군봉 비슷하네요. 공기 밀도가 낮고 산소 농도는 부족해요. 큰일 났어요. 우리 선수들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멕시코, 우리가 역대 전적이 15전 4승 3무 8패로 우리가 좀 열세예요. 월드컵에서는 안타깝게도 두 번만, 네, 죄송합니다. 지금 눈이 정신없어요. 모두 졌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겨서 16전으로 5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평가전에서, 엑스코의 평가전에서 골을 기록한 오현규 선수가 명단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우리 캡틴 손흥민은요, 멕시코전에 강해요. 멕시코를 상대로 세 경기에서 두 골, 하나의 어시스트를 했거든요. 멕시코의 강점은 스피드, 물론 있고요. 강한 전방 압박이. 우리 선수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골이 지금 멕시코 선수의 골. 아니군요. 우리가 먹을 뻔한, 이야, 잘 막았어요. 잘 막았어요. 멕시코는 수비 라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지난번 수비 핵의 센터백, 세사르 몬테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했죠. 수비 주축이 빠진 채 한국전을 치르게 됐는데요. 왼쪽 측면 공격수 키뇨네스는 라울 히메네스와 더불어 한국 수비진이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라고 해요. 남아공과 조별리그 1차전에서 골을 빵 터뜨리면서 이번 대회 1억 골의 주인공이 되며 경기에 MVP에 선정이 됐다고 해요. 아유, 앱과 톡사님께서 오늘도 음악 방송에서 중계해 주시니 대한민국의 승리가 확실합니다. 그럴까요? 몇대 몇으로 예상할까요? 1대 1 무승부 한번 예상해 볼까요? 이럴 때 마음 떨릴 땐 음악이 최고죠. 청심환도 좋지만 레오와 세정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하나, 그리고 컬투 캔 함께한 나는 대한민국이다. 듣고 오겠습니다.

한준의 복성학교가 계십니다. 레오 세종, 우리는 하나, 컬투켄, 나는 대한민국이다. 음악 막 시작하면서 아쉽게 실전했어요. 아, 우리 김승규 골키퍼, 그 장갑, 조금 더뭘 많이 묻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공이 묻었다가 왜 떨어져? 아, 그래도 힘내십시오. 지난번 체코전 때도 먼저 한골 실점하고 저희가 2대1로 역전승했죠. 끝까지 우리 선수들. 아, 한번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그두팀다 모두 공을 빼앗긴 직후부터 바로 압박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우리 지금 대표팀, 약간 화가 나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압박을 해서, 공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나? 월드컵 조별 2차전에 항상 징크스가 있다고 해요. 그냥 얘기 안 할래요.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주심이 화제예요. 주심으로 배정된 우루과이 출신 구스타포 테헤라 심판. 이 심판 많은 카드를 꺼내는 성향으로 알려지면서 경기 변수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번 한국 멕시코전은 테헤라 심판이 월드컵 본선에서 주심으로 나서는 첫 경기예요. 그는 그동안에 각종 대회에서 344경기를 관장하면서 총 1733장의 옐로카드와 44장의 직접 퇴장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경기당 평균 약 5장의 옐로카드를 꺼낸 셈으로 반칙에 엄격한 판정을 내리는 심판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특히 멕시코는 앞선 조별리그 1차전에서 남아공전 도중에 세사르 몬테스가 퇴장당한 상황이라 판정 변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아, 그런데 우리 멕시코 대표팀의 감독님, 그 화이트 헤드시네요. 화이트 헤드. 너무 라인에 가깝게 계신 거 아니에요? 자, 선심들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뭐 후반전에 들어서면서부터 걸리우드 액션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뭐죠? 뭐죠? 지금 우리 팀에 옐로우 카드가 한장 주어졌네요.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선수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재성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와 오현규, 황희찬의 교체가 되었습니다. 두 선수 힘찬 에너지로 잘 써주길 바라고요. 멕시코는 지난 1차전에서 지금 과달라하라 경기장보다 무려 한 400m 이상이 넘는 2200m 관계장에서 경기를 치렀다고 해서 이미 고산에 적응이 되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체력적인 면에서 안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음악 듣겠습니다. 신해철, 아리랑, 그리고 트랜스팩션입니다. 승리를 위하여.

함춘의 폭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해철, 아리랑 그리고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듣고 왔고요. 푸른돈님께서 그렇습니다. 축구나 인생이나 TBS나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역경을 딛고 일어서야겠죠. 아, 오늘만 캐스터 저의 예측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국 매체에서는 영국 매체 스포츠몰은 대한민국과 멕시코호가 최근 맞대결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무승부를 거둔 점에 주목하면서 2-2 무승부를 예상했다 하고요. 우리 팀은 멕시코전을 앞두고 완전체 훈련을 마쳤다고 합니다. 부상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던 공격수 배준호 선수 그리고 수비수 김태현이 합류를 했고요. 김태현 선수는 훈련 도중, 배준호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훈련 평가전 중 발목을 다쳐가지고 그간 개인 훈련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태현은 부상 당시 조별리그 3경기 모두 출전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하지만 다행히 부산이 경미해서 예상보다 빨리 복귀했다고 해요. 지금 막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에 들어왔네요. 수분 취해야죠. 수분 취해야죠. 지난 우리 대표팀 베이스캠프 훈련장에서 우리가 비공개 훈련을 진행했는데 훈련이 시작돼서 선수들이 몸을 풀던 도중에 훈련전 상공에 드론이 떴어요. 그래서 대표팀 보안요원이 이를 확인했고요. 현장 베이스캠프에 배치된 그 멕시코군 그 드론 차단요원, 멕시코 군이에요. 군인이 전파를 발사해서 드론을 추락시켰다고 합니다. 대표팀 안전단 담당관과 현지 경찰, 군 병력은 추락한 드론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이동했지만 조종자로 추정되는 남성 두 명이 드론을 수거해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주자들의 국적과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선수단에 파견된 국제축구연맹 FIFA 측 안전요원은요. 멕시코 경찰이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드론을 왜 띄었을까? 목적 파악되지 않았고 대표팀 훈련을 염탐하려 한 것인지 외국 미디어의 촬영 시도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드론은 대표팀이 본격적인 전술 훈련에 들어가기 전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그 사이에 광고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는 음악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브레인, 대한의 전사들이여, 윤도현입니다. 더 뜨겁게 한국.

함춘의 폭성하고 계십니다. 노브레인 대한의 전사들이요. 그리고 윤대현의 더 뜨겁게 한국 함께했습니다. 노래 나간 사이에 김문환, 설영우 선수 나오고요. 양현준, 엄지성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대한민국 0, 멕시코 1이네요. 523님께서 꼭 이겨야겠네요. 힘들겠지만 힘내고 두골꼭 넣자. 아자, 아자, 아자.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뭔가 있었나 봐요. 나가는 동안에 골이, 아까운 모습을 리플레이 하는 거. 잘 막았어요, 우리 김승규 선수가. 정말 대단합니다. 아유, 그래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지금 안타깝겠습니까? 자, 음악으로 위로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월드컵, 브라보송!

함천의 폭성 함께 하고 계시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월드컵 브라보송에 이어서 부활의 태연이 따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여전히 스코어는 0대 1, 84분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6832님께서 함대님 눈은 화면에 귀는 이어폰 연결해서 한포송에 덕분으로 우리나라 응원가가 이렇게 많을 줄 잘 들으며 열심히 응원합니다. 문자 주셨어요. 그렇죠. 자, 우리 청취 여러분들 좀 편하실 수 있을까 싶어서 그냥 아까 말하려다가 드리지 않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 축구가 역대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음 편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무려 72년간 앞선 11번의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성적은 3무 7패. 오늘은 그 무승부라도 하면 좋겠다. 오! 근데 지금 우리 골대 쪽으로 공이 날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최근 4차례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은 모두 졌다고 해요. 이 즈음에서 무승부 한번 하죠. 2010년 남아공에서는 아르헨티나에 1대4, 2014년 브라질에서는 알제리에 2대4, 2018년 러시아에서는 멕시코에 1대2, 2022년 카타르에서는 가나에 2대3인 기록을 남겼다고 해요. 말하는 순간 우리 편 골대로 공이 날라와서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지금 멕시코 골문 앞에서 놀고 있는데요. 공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체력 정말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승규 골키퍼에게 공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약간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 틈을 잘 넘기시라고 음악 준비했습니다. 김정서 꼬레아 마야 대한민국.

이야, 마지막 곡 보내드려야 되네요.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에요. 이제 추가 시간 6분이 주어졌고요. 3분이 채 안 남았어요. 저희 프로그램하고 시간을 같이 가네요. 한국과 멕시코전 아직 0-1이고요. 아, 우리 선수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잘해주고 있고요. 조규성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와서 아주 큰 일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주 목요일 25일이네요. 오전 10시에 남원과의 3차전 승리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마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2시간 함께 해주셔서 많이 흥분되었습니다. 정말 흥분 가득한 방송이었습니다. 아이고, 전 월요일 이 시간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 인순이 아리랑을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철우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4: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TBS 교통정보.
6: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1도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경북에 이어서 강원도 춘천에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분당 수서로 성남 쪽으로 수서 나들목 조금 못간 지점 2차로입니다. 화물차와 승용차의 추돌 사고가 있는데요. 사고 차량이 1차로를 조금 침범해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1차로의 차량 이동도 쉽지 않습니다. 청담대교 북쪽부터 수서 나들목 부근까지 속도가 줄어 있고요.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으로는 동작대교 조금 못간 지점 5차로에서 작업이 진행되면서 뒤로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이후로도 반포와 압구정 주변 서행 정도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원효 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립니다.

안 될 사건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매주 금요일 낮 12시 봉지욱의 봉인 해제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국을 뿌리째 뒤흔들 가능성이 높지만 기성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재판 두 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봉터뷰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입니다. 다음 달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련 증거와 증언들을 토대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봉태비는 내일 새벽 1시쯤 선고가 내려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을 살펴봅니다. 이른바 연어회 술파티로 알려진 바로 그 사건인데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조작 기소 특검 출범 여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자, 그럼 6월 19일 금요일 봉인 해제를 시작합니다.

봉지육의 봉인 해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샵 0951. TBS 시민의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민주주의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은 뒤 후원자에게 그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을 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상황인데요. 다음 달 22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관련해서 최종 선고가 어떻게 될지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이 사안을 계속해서 취재해온 뉴스타파 이명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이명선 기자는 오랜만입니다.
1: 아, 네. 네
0: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랜만인데 지금 둘째를 출산하고 네. 왔죠.
1: 오늘 예. 딱 55일인가?
0: 이제 둘째가 55일.
1: 예, 예 둘째가. 예,
0: 애국자네요.
1: 선배가 부르셔서 나왔습니다.
0: 네, 네 노 변호사님, 17일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특검이 구형을 했는데 좀 이게 세게 나온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2: 이게 원래 그 정치자금법 위반은 5년 이하, 예. 예,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일단 형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정도면 예. 뭐 예, 잘 사실은 그냥 잘 한 거고요.
0: 그러니까 평균적인 거다.
2: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뭐 공직선거 그러니까 이게 당선 무효도 되지만 예. 그 공직선거에 앞으로 출마할 수 있는 그 비선거권이 박탈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보전받았던 비용이죠.
0: 아, 선거 보전비용.
2: 네. 그것도 다 돌려줘야 되고 막 이래요.
0: 그게 서울시장은 수십억 원이 될 텐데.
2: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인이 이제 그 건과 관련해서 선거를 치러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번 건은 사실 당선 무효형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 100만 원 이상 사실 받기가 쉬우 쉽죠. 지금 1년 6개월이나 구형했으니까. 왜냐하면 무죄만 아니면. 그런데 예. 사실은 김건희 씨랑 명태균 씨 관련은 지난번에 선고에서 그렇죠. 다 그러니까. 무죄가 나와버려서 사람들이 조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건은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0: 어떤 면에서 다르죠?
2: 그 김한정 씨가 예. 정확하게 진술을 해줬고 예. 또 실제 그 돈이 그렇게 갔다는 게 다 증거자료로 나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유죄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좀 시각이거든요. 네.
0: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씨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거는 윤석열, 김건희도 받았고
2: 그렇죠.
0: 그거를 준 사람 명태균 씨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1심 재판에서 명태균 씨와 김건희는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 여론조사 수수 관련 부분에서는. 근데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안이 좀 내용이 다르다. 그런 말이잖아요.
2: 네네.
0: 그럼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사실은 이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은 뉴스타파에서 2024년 11월 달 경에 가장 최초 보도를 했었어요. 이명성 기자가 했잖아요.
1: 네네. 네. 봉지욱 선배랑 같이 네. 했었습니다.
0: 뭐 그런 얘기는 안 했던데. 네,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당시에 어떻게 보면 내란을 일으키기 한 달 반 전에 최초 보도를 했는데 이 비용, 여론조사 비용이 3,300만 원이란 것도 당시에 뉴스타파 팀이 밝힌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그 김한정 씨랑 강혜경 씨 통화 내용을 듣게 되면서 네. 김한정 씨가 혹시 돈을 입금한 내역이 남아있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강혜경 씨 계좌에 네. 김한정 씨 이름이 여러 번 확인됐고 그걸 네. 추합하다 보니까 3,300만 원이 2021년 그 보궐선거 무렵에 입금되게 확인된 네. 겁니다.
0: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씨를 만난 건 맞지만 좀 이상해서 관계를 끊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활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인데 중요한 건 뉴스타파에서 당시에 공개한 이 오세훈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씨와 미래한국연구소 강혜경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잖아요.
1: 네.
0: 그때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1: 네. 그 통화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 시점이었습니다.
0: 예.
1: 이게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막 논란이 되기 시작했을 때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었거든요. 언급되지 않았을 무렵에 김한정 씨가 스스로 내가 오세훈 시장 때문에 명시를 알게 됐다라면서 네. 약간 원망한 듯한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대납까지 이어졌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2024년 9월 달에 뉴스토마토가 최초로 명태균 게이트 관련 보도를 9월 6일인가 뭐 그렇게 최초 보도를 했고 그 이후에 이게 사건이 커지다 보니까 김한정 씨, 오세훈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씨와 강혜경 씨가 통화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1: 예, 예.
0: 많이 하면서 옛날 이야기들을 한 거죠.
1: 예,
0: 2021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를 때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1: 예, 예. 그렇죠?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사실 되게 네. 많습니다. 뭐 김영선 전 의원조차도 내가 명시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직접 소개시켜줬다.
0: 예.
1: 그렇게 얘기했고 예. 이기는 여론조사를 달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탁을 했다는 것도 법정에서 네. 김영선 전 의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계자들이 전부 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혐의를 지금 인정하는 듯한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것 같습니다.
3: 노 변호사님, 근데 오세훈 시장은 자꾸 정치공장 얘기를 하거든요. 뭐 기획수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윤석열 정권 때
2: 네, 맞아요.
3: 이게 수사가 들어간 거 맞잖아요. 네. 창원지검에서 윤석열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키고 나서 제 기억에 이듬해 한 1월경부터 오세훈 시장 수사를 했잖아요.
2: 네.
3: 그럼 이거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지시한 수사입니까?
2: 그거는 사실 네. 우리가 확신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곤란하죠. 네. 네. 그렇지만 명태균 씨는 오세훈은 무조건 유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제가 오세훈 씨 말을 사실 잘 안 해. 명태균 씨 말을 잘 안 믿지만 네. 명태균 씨가 조금 특이한 건 있어요. 제가 그때 구치소에 명태균 씨가 구치소에 네. 수감되어 있을 때 네. 그때 갔었었는데 세 번인가 접견을 가셨었는데 오세훈 씨가 그 이것 때문에 큰일 날 거다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있으면 분명히 기소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진짜 그 말을 하면서 내가 들어보니까 그때가 오세훈 사무실이 압수수색하던 날이었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명태균 씨가 홍준표 시장은 살려줄까 말까 고민 중인데 아마 살려준 쪽으로 갑니다.
3: 구치소
2: 이렇게 구치소 접견 때 그 네.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홍준표는 살려주냐 그랬더니 홍준표 시장은 어차피 이제 안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홍준표 그러니까 대선 그때 이제 경선이 네. 막 섞어서 말을 했었었는데 그리고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는 걸로 정리가 되고 검찰로 안 갑니다.
3: 이제 대구 경찰청으로 사건을
2: 네, 근데 진짜로 사건이 네. 대구 경찰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사실은 다 맞아 떨어지는 예. 그걸 내가 들어가지고 이게 나는 검찰하고 분명히 명태균 씨가 뭐가 있다. 네 생각을 했고 그 검찰하고 뭐가 있다는 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예. 윤석열과 라인에서 뭔가 좀 조율된 게 아니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사실은 연결을 해서 했는데 그건 확신적으로 예.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선 의원도 말했고 김한정 씨도 말했지만 이게 그 김건희 씨 사건에서 무죄 나온 거하고 좀 다릅니다. 예. 김건희 씨 사건에서 무죄를 내리게 된 거는 그쪽에서 먼저 이런 걸 요청하거나 뭐 이런 걸 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 이제 이런 거가
3: 먼저
2: 사실은
3: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달라 이런 요구가 없었다.
2: 예. 그런 거가 예. 이제 그때 당시에 무죄를 뭐 근거로 만드는 예. 그 법리였는데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또 실제 돈이 갔잖아요. 네. 돈이 만약에 가지 않았다면 그냥 명태균 씨가 알아서 그냥 혼자 좀 해서 뭐 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실제 돈이 왜 갔겠습니까? 그거는 대가라는 거잖아요. 여론조사를 실시한.
3: 네,
2: 그래서 네. 김한정 씨의 증언이 매우 중요했는데 김한정 씨는 지금 유죄 취지를 좀 증언을 하고 있어서 네.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 실제로 네. 돈을 입금하고 그 비공표 여론조사가 만들어집니다. 오세훈 씨, 오세훈 네. 시장에게 유리하게.
3: 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이게 저희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물증 앞에서는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정형학 녹취록이 있다면 이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는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회장 녹취록이 있는데 그 녹음 파일의 핵심 부분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4: 얘 오세훈이 만나고 뭐랬는 줄 알아? 처음 만나고 네. 김영선이 앞장서고 만나고 그랬다는
5: 네,
4: 거야.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지 말고 대통령 다음에 나오면 만나서 생각해.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으면
5: 그렇죠.
4: 다. 네네.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접근한 놈이 없었거든.
5: 그쵸.
4: 그러니까 만나보시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오성훈이 벌써 몸 딱 도살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때 엮인 거 아냐. 아이고. 아니, 딱히 전화가 며칠 전에 한번 왔어.
5: 네네네.
4: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본래 걔 전화 안 받거든.
5: 네,
4: 근데 요새
5: 네.
4: 시끄러우니까 내가 전화를 받았지.
5: 네, 네.
4: 그래, 내가 목소리 딱 깔았지. 네. 어, 그래, 오윤일이고 이랬더니, 아, 형님, 오세훈이 내 얘기 하지 마있어. 나 형님한테 말씀했습니다. 이래. 아, 오세훈이가 왜 진일이가 얘를 해? 지가 떠들어 댔으니까 문제가 된 거지.
5: 그쵸.
4: 아, 그래서, 뭔 소리 하나? 어, 나 명태균이니까 있어.
5: 저 좀 주세요. 면책 특권이네, 애인한테 지금. 아니,
4: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엄마. 어, 그런 걸 왜 나보고 얘기를 하냐?
5: 네네.
4: 나 몰라. 그리고, 그, 저기, 저, 오세훈이고, 저, 강철은 그, 기다려, 그거, 저거, 다 해주는지도 모르고.
5: 네네, 어? 맞아요.
4: 어, 은혜도 몰라. 그것들 상정할 것도 없어. 이렇게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는 거야.
5: 네네네네네네.
3: 네, 지금 김한정 회장과 강현경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인데요. 이게 모두 검찰이 제출이 됐고 이게 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이 됐죠. 이 네네, 부분이 네네. 증거로 채택이 왜냐하면 녹음 파일에 뭐 조작도 없고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불거지기 훨씬 전에 이게 녹음된 거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에서 정영욱 녹취록 증거 인정됐잖아요.
2: 네.
3: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릴 때는 어떻게 판사가.
2: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제3자인데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증인이잖아요. 이 사람의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이제 들려오는데 이것을 증거로 사용하려면은 김한정 스스로도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 법원에서 확인을 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 법정에서도 김한정 씨가 이런 취지로 말을 했고 또 그 플러스 김영선 의원도 강혜경 씨랑 같이 사실은 오세훈 시장을 만나러 갔었을 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또 본인도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부인하거나 부정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3: 지금 여기 녹취록에 제가 볼 때 이 표현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나한테는 없고 그러니까 만나보시죠. 여기서 누가 자신에게 만나보시죠라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이 맥락상 보면 오세훈 시장 같은데요.
1: 네네. 그렇죠? 김한정 씨 말을 그 잘 뜯어서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김한정 본인에게 만나보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3: 그리고 이어서 오세훈이 벌써 몸을 딱 도사리는 거지.
1: 네.
3: 이거 도사린다는 표현 이거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이 도사린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불리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나는 숨어 있고 이렇게 뭉클이고 숨어 있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이런 뜻이더라고요.
1: 네네.
3: 이게 도살인다는 표현이고 여기서 딱 봤는데
1: 이 도살인다는 표현이 나오는 게 2024년 9월 11일 녹취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윤 게이트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에 가까운 김한정 씨의 말이라고 저희는
3: 그러니까
1: 봅니다.
3: 언론에 한 줄 안 나왔을 때 한 얘기다라는 것이고
2: 여기서 말하는 2024년 9월 10일자 이 녹취에서 명태균이 김한정에게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지 말고 대통령 다음에 나만 만들어준다고 그랬어. 이건 이제 오세훈 시장에게 명태균이 했다는 말을 지금 전해주는 거잖아요. 강혜경 씨에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내용은 오세훈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중인데 본인이 직접 명태균을 만날 수는 없어서 김한정을 내보내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건데 이게 그 당시에 이준석 씨가 왜 처음에는 오세훈 시장을 명태균 씨가 도와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준석으로 갈아타게 되거든요. 왜 갈아타게 되는가가 사실 여기랑 연결해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어쨌든 명태균은 자기가 그 오세훈 시장 저기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다음 타자로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내가 또 한번 영화를 누리겠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고 그 라인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오세훈이었고 그 다음이 이준석으로 간다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네.
3: 지금 또 이제 녹취록 내용 중에 김한정 씨가 은혜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뭘 해줬는데 그 얘들이 은혜를 몰랐는데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상대방은 오세훈 측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1: 네.
3: 강철원 이분은 이제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었잖아요.
1: 예.
3: 그죠?
1: 예.
3: 그리고 그것들 상종할 것도 없어. 은혜도 말 굉장히 좀 약간 화를 내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1: 이게 저희가 여러 번 들었는데요. 이 목치는 2024년 10월인데 이제 뭐 명태균 게이트가 굉장히 전국을 흔들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랑 통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 녹취를 봤을 때. 그래서 본인은 그냥 자발적으로 이 여론조사 비용을 낸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약간 알리바이를 만든 듯한 발언 아닌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강경현 씨한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증언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기사를 썼습니다.
3: 그러니까 뭔가 선을 긋는 듯한
1: 갑자기.
3: 미리. 이거는 이제 10월 14일 명태균 게이트가 상당히 커지기 시작할 때예요.
1: 9월에는 전혀 다른 스탠스였는데 10월부터 말을 바꾸거든요.
3: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김한정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강혜경 씨와 함께 여론조사 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오세훈이 다음 대선에 나가면 그 목적을 위해서 여론조사 업체를 만들려고 실제 진행이 됐다고면서요.
1: 예. 그 이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랑 굉장히 가깝게 지내잖아요. 같이 뭐 어디 놀러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이 여론조사가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목격한 모양입니다. 강혜경 씨한테 들은 얘기도 많고. 그래서 강혜경 씨가 어쨌든 실무자잖아요. 그래서 같이 여론조사를 해보자. 여론조사를 차려서 회사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일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상황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3: 맞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노영희 변호사 얘기했지만 이게 뭐 녹음 파일이랄지 송금 내역 물증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방어를 할지 일단 모르는 일이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모르는 일이고 김한정 씨도 아마 우리가 그때 반박을 받았을 때 그거 내가 보려고 여론조사 내가 보려고 내가 해달 그거 한 거고 돈 준 거야. 그리고 그거는 내가 준 거는 여론조사 비용 아니야고도 처음에 반박이 그랬거든요. 오세훈 시장은 저 사람이 한 일이고 나는 모른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2: 맞아요.
3: 네.
2: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게 2014년 9월 10일날 그 녹취는 이제 이게 토마토를 통해 가지고 말을 할까 말까 이제 예. 하던 그런 타임이어가지고 김한영 씨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예. 그냥 솔직하게 이제 말을 했던 것이고 이게 토마토를 통해 가지고 강혜경 씨의 주장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예. 난리가 나니까 이제 나까지 걸려들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김한영 씨가 그때부터 약간 거짓말 하면서 나는 오세훈 씨하고 아무 상관없고 이건하고 무관하다는 걸 주장하려고 계속 이런 톤으로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 사람들 모르는 일이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했나 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돈 같은 거 없다 그랬는데 강혜경 씨가 돈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입금한 내역을 막 보여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오세훈 시장 되게 맨날 말이 다 바뀌고 다 틀렸다는 게 확인이 됐고 예. 김한정 씨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나왔다가 나중에 오세훈 시장한테 사실은 배신당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뭐 김한정 씨를 브로커 비슷하게 이제 취급을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김한정 씨가 내가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나는 도대체 제가 너한테 왜 브로커 취급을 당하냐 해서 되게 화가를 많이 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스탠스가 바뀌어가지고 또 김한정 씨가 이 상황을 얘기를 해줬는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 강혜경 씨는 사실은 처음에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게 해보니까 괜찮은 예. 것 같아. 그리고 명태균 씨하고 해보니까 돈이 될 것 같아.
3: 아니 그때 이제 김한정 씨가 보기에 뭔가 효과가 있으니까
2: 있고.
3: 효과를 예. 큰 효과를 큰 덕을 봤으니까 아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예. 생각했던 거예요.
1: 왜 이기는 예. 여론조사를 요구했겠습니까?
3: 그러니까요.
1: 그걸 가지고 뭐 했다는 얘기죠.
2: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장난치니까 돈이 되더라.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오세훈 씨도 그런 식으로 잘해주겠다. 내가 시장만 되면 잘해주겠다 해서 명태균 씨는 나중에 서울시에서 여론조사 원래 기본적으로 많이 하니까 예. 그걸 받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걸 다 안 해줘서 화가 났던 거죠.
3: 그러니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중요했던 것은 사실 상대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그럼요. 이기느냐 네. 마느냐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은데
2: 그전에
3: 실제로
2: 안영환 의원하고도 이렇게
3: 네 맞습니다. 그게 있었는데 네. 당시에 보면 여론조사를 해준 날짜 이게 지금 자료 3번에 있네요. 예, 지금
1: 그, 예. 저희가 그때 기사를 급하게 쓰느라 제가 엑셀로 만든 그 좀 약간 어설픈 표를 예. 지금 들고 왔는데요. 그 보면
3: 이거 당시에 하고, 만든 건가요? 그러면
1: 예, 제가 기사를 썼을 당시에 예.
3: 그때는 진짜 매일매일 바쁘게
1: 바쁘게 주말도 없이 일했을 당시에 예. 김한정 씨가 입금을 하고 진짜 얼마 안 있다가 비공표 여론조사가 만들어집니다. 오세훈 씨에게 유리하게 예. 그리고 또 입금되고 또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단일화 이전에 네 번에 입금하고 단일화 되고 나서 한 번 입금된 예.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단일화 된 이후에는 또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론조사가 필요 없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시기로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봉주 선배께서 말씀하셨지만 김한정 씨의 증언을 좀 반박할 만한 어떤 정황이 또 있습니다. 예. 김한정 씨는 자기가 보려고 돈을 줬다. 여론조사에 대한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명태균 씨가 언론에 얘기하는 얘기를 다 정리하면 김한정 씨한테는 돈을 준 이후로부터 한 달 뒤에 여론조사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3: 그러니까
1: 김한정을 위한 여론조사 의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한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한참 뒤에 김한정 씨에게 이 조사 보고서를 넘겨준 거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현재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초질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정황들이 전부 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불리합니다.
3: 근데 이제 여론조사 비용 전체를 줬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좀 안 맞긴 한데요.
1: 네.
3: 그죠.
1: 그 명 씨 얘기를 또 들어보니 이게 5천만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혜경 씨 입금 내역으로는 예. 3,300만 예. 원이 확인이 돼서 예. 그만큼 금액이 기소된 거다. 자기가 만약에 더 어떤 뭔가 증거를 내세웠으면 5천만 원이 넘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 그렇군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을 이제 할 텐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단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정치 특검의 정치적인 조작 기소다. 조작 기소다. 이 얘기를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어요.
2: 사실 예. 이제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예.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더라도 오세훈 씨도 변호사니까 이게 좀 위험하다는 걸 스스로 이제 알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는 서울시장이 이번에 당선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소극적으로 그런 얘기를 못했는데 당선이 되고 나니까 내가 당선이 안 되면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였고 내가 당선이 돼도 나를 당선 무용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지 본인이 이제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피해자다라고 하는 걸 할 수 있고 결국 나중에 대선 후보까지 나는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보려는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들이 좀 많아서 네. 그렇게 인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네. 게다가 1년 6개월 구형했는데 증거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무죄로 해주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1: 일단 올해 오세훈 서울시장 그 휴대폰이잖아요. 플래시켓잖아요. 거기서 네. 비공표 여론조사 명태균 씨 보고서가 나왔어요.
3: 아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네. 아마 서울시장 공간이랑 서울시장 집무실 압수수색할 때 본인이 아마 휴대전화 5대인가 6대를 줬다.
1: 8대인가 네,
3: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네. 오히려 이제 그게 명태균 씨 얘기예요. 내가 조사받으러 가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 폰에 휴대전화에서 나온 그 포렌식 자료에서 증거가 나오더라. 뭐 그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1: 예. 근데 이제 네. 오세훈 서울시장 주장은 네. 아니 그 당시 서울을 치르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보고서를 보내기 때문에 네. 누가 보낸지도 모르고 하니 이건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그러니까 명 씨가 보냈다는 증거는 없지 않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면 공직선거법 이 재판은 633 원칙이 있다면서요?
2: 네네. 원래는 네. 그렇죠. 그래서 6개월 안에 하고 네. 3개월
3: 그러니까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633.
2: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게 막 완벽하게 지켜지지는 네. 않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1심 때까지 사실은 되게 시간이 많이 네. 걸렸고 수사한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2심, 3심이 그렇게 늘어질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네. 이제 오세훈 씨는 천천히 하려고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네. 그렇지만 그게 이렇게 막 받아들여지고 그러진 않고 요즘에 특히 이 기한을 지킵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빨리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3: 일단은 이제 오세훈 시장은 정치 특검의 정치 기소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꿨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무죄를 당연히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저 뉴스타파에서 보도했을 때 기자들 앞에서 했던 해명이 있어요. 이게 반론 차원에서 당시 영상 자료 5번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6: 김한정 사장님이라는 분이 추후에 3,400만 원을 뭐 줬다 혹은 또 뭐 그 이상의 액수가 갔다 하는 거를 저로서는 관심도 없고 알리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로 명태균 씨와의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이 불거지고 나서도 아 이분이 또 이렇게 사고를 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3: 네, 전에 사고 친 적이 또 있나 봅니다. 또 사고 쳤다고 얘기했거든요.
2: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도 네. 요거 아까 그걸로 네. 명태균 씨와의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문장이 저는 되게 네. 가슴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끝났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의 인연이 원래 끝났다? 그럼 그전에는 명태균 씨 인연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 말에 전제.
3: 그러니까 만난 거는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2: 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3: 한
2: 중요한
3: 두 차례
2: 거,
3: 만난 거
2: 그냥 단순히 만난 네. 것만 가지고 우리가 네. 막 인연이 있다 그러지는 않는데 어쨌든 게다가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거는 여기서 그걸로라고 하는 건 결국은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을 주고 끝냈다 이렇게 사실 들리잖아요.
3: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도
2: 그러면 왜 3,300만 원을 줬느냐. 네. 이제 이거 결국은 그 대가성으로 명태균 씨가 돈 달라고 계속 주장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되게 위험한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1: 그럼 김한정 씨랑 인물을 좀 더 설명 해야 될 것 같아요.
3: 그렇죠. 이분이 이제 스폰서로 알려진 분인데 그냥 단순한 스폰서는 아니었죠.
1: 네. 네 이분이 사단법인 공생학교, 공생과 상생학교. 네. 그래서 저희가 공생학교로 줄여서 말했는데 여기가 그 사단법인이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상 오세훈 캠프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분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여러 그 서울시 예. 기관들의 이사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자리는 서울시장의 승인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김한정 씨가 돈을 대납한 이유에 이런 것도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3: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없을 때는 그 사단법인 공생학교에 모여 있다가 당선이 되고 나면 이제 뭐 산하기관이나 소속기관에 뭐 사장이나 예, 이성 실제로 그때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그렇게 예. 어디 있는데 다 됐는데 그분들이 이번 선거에 다 나타났다 그러던데 다시. 그,
1: 네 예. 최근에
3: 다 사퇴를 그래서, 하고 선거 캠프로 들어가 가지고.
1: 네 맞아요. 예. 또 어떤 일처럼 예. 다시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최근 보도로 드러났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수사 결과로 드러난 건데 김한정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캠프 그 당시에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택 부근에서 카드 결제를 한 내역도 확인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그런 스폰서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왜 스폰을 해주겠어요? 그게 아주 간단한 진리 아닙니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이 돈을 왜 자꾸 스폰을 해주고 왜 뭔가 계속해서 관계를 갖겠어요? 예. 이게 둘 간에 뭔가 게다가 뭐 김한정 씨가 무슨 사회사업가도 아니고 또 그전에 뭐 공적으로 뭔가 활동하던 사람도 예. 아닌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거는 우리들이 의심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3: 근데 만약에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뭐 2심, 3심이 확정된다고 하면 선거를 다시 하는 건가요?
2: 이제 오세훈 네. 시장이 없는 거니까 이제 네. 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해야 되겠죠.
3: 당선이 무효가 된 거니까.
2: 네, 네.
3: 그거 언제 합니까? 내년 4월, 내년 4월 뭐 재보선. 재보궐 이런 얘기도 있어요.
2: 있으면 그거랑 맞춰가지고 네. 하겠죠.
1: 명태규 씨는 진짜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2: 명태규 씨는 확신해서 네. 계속해서 오세훈은 무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게 왜 그렇게 확신하냐고 봤더니 네. 아까 이제 그런데 명태규 씨는 검찰하고 계속 관계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네. 검찰로부터 자료가 뭐가 있는지 검찰의 증거가 뭔지를 좀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3: 아니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은 왜 수사를 안 할까요? 저희가 그때 보도를 했을 때 보면 오세훈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오랜 기간 받았는데.
1: 아 너무 네. 답답합니다. 네. 네, 계속 그게 사건 번호는 만들어진 상태인데 네. 계속 대구에만 있고 특검이 제대로 넘어오지 않았던 건지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의 관계가 훨씬 더 깊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사도 좀 진척됐으면 좋겠습니다.
3: 아니, 진척이 안 된다. 어떻게 보세요?
2: 진척이 안 네. 된다고 안 될 거라고 명태균 씨가 호언장담을 해요.
3: 아 그래요? 네. 아예 수사가
2: 그리고 왜 그러냐 봤더니 그 당시에 네. 명태균 씨하고 홍준표 씨의 관계, 홍준표 씨장과의 관계가 네. 또 갑자기 중간에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막 욕하다가 그게 아마 중간에 뭔가 좀 딜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3: 아니 근데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별론으로 치고 검찰이 특검이 이걸 왜 수사를 안 했을까 그런 의문이 남는 거죠. 왜 오세훈 시장만 그렇게 했을까?
2: 다른 거죠.
3: 예. 네. 그건 좀 미스터리한 영역인데요. 네.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서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나요? 지금 2차 종합특검에서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2: 2차 종합특검은 네. 제가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어서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또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 아니, 한데. 지금 너무 잊혀져가지고요. 없던 일이 됐어요.
2: 맞아요.
3: 홍준표 전 시장도 마찬가지로 측근들의 녹음 파일이 다 뉴스타파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네. 대납한 그 내역도 있고 똑같습니다.
1: 구조가 똑같고. 관계자들이 막 도망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2: 그때 아들 친구인가 뭐 그랬던 사람들 사실 네. 되게 중요한
3: 거예요. 그렇죠. 홍 전 시장은 심지어 네. 그 아들의 네. 친구나 이런 네. 사람들 그 여론조사에 비용을 납부한 사람, 대납한 네. 사람이 대구시
2: 공무원이었다가 또
3: 네. 임기제 공무원.
2: 금방 이제 네. 사퇴해버리고
3: 맞아요.
2: 모든 걸 다 꼬리자리게 해버리고 이렇게 정리가 됐죠.
1: 그래서 이걸 뭐 공익신고한 그 강혜경 씨도 그렇고 네. 김태열 전 소장님도 굉장히 좀 어렵게 사는 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어제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네.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마트에서 캐셔로 일하시고 계더라고요.
3: 아, 그래서 식자재마트에서.
1: 네. 그래서 그 자정쯤 일이 끝나실 정도로 지금 굉장히 그 하루하루 생활비 벌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 전해들었고 김태열 네. 소장님도 그게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인력 사무실에 네. 나갔는데 그게 네. 이제 정기적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면 사실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법원을 다니고 뭐 검찰에 끌려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벌이를 못하고 있다면서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3: 민주당이 공익제보자로 지정을 한 분들인데 예, 생활고를 겪고 있으니까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재판 다음 달 22일 1심 선고가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큰 후폭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에 따라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봉투어뷰 첫 번째 봉투어뷰는 이명성 기자 오늘 감사하고요. 노영희 변호사님 좀 더 예, 계십시오. 뭐 한가하신 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네. 이명성 기자 오랜만에 네. 반갑습니다.
1: 네, 감사했습니다.
3: 네.
7: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금요일 낮 12시 TBS를 두드려라. 봉지욱의 봉인 해제.

0: 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위증 사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국민 12명이 현재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고 지금도 이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연어회 술파티와 박상용 검사의 육성 녹음 파일로 잘 알려진 바로 그 사건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매일 지금 이 시각에도 배심원 앞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다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자정 혹은 내일 새벽 한두 시쯤에 바로 선고가 나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데 대다수 언론이 다루질 않고 있어서 오늘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김강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명태균 씨 얘기했잖아요. 통화하셨어요?
1: 아니요, 카톡 네. 보냈습니다.
0: 카톡으로.
1: 방금 네. 대기실에서 진행되는 거 네. 보다가요. 네. 뭐 가장 잘할 것 같아서 보면서 카톡 보내가지고 네. 오세훈 가나요? 그랬더니 딱 두 글자 유죄 네. 이렇게.
0: 아, 네. 오세훈 그렇게 좀 확신하는 뭐 이유가 있겠죠.
1: 저는 사실은 네. 변호인으로 변호사로서 좀 부적절한 발언이긴 한데 예. 예. 명태균의 판단력을 믿습니다.
0: 그러니까 본인 무죄라고 했는데 본인 무죄 나왔고 1심은.
1: 예. 그리고 범상치 않으신 예. 사람.
0: 여러 가지로 뭐 그런 게 있는데
2: 어이가 없다.
0: 이번에만 틀리면 안 되고. 예. 이번에 어떻게 뭐 맞을까요?
1: 아니 그 예. 많은 분들이 예. 좀 명태균 씨를 좀 저평가하는데요.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다시 깨달아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뭐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사람입니다.
0: 네.
1: 보통 사람 아니에요. 예.
0: 알겠습니다.
2: 너무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김강민 변호사님.
0: 갑자기 요즘 최근에 오세훈 시장 재판 때문에 명태균 씨가 약간 의인으로 예, 예언자로 막 등극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저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재판 결과는 모릅니다. 변호사분들 아시잖아요.
2: 아유,
0: 되게 호의적으로 잘해줬는데 막상 선고 나올 때는 막 가혹하게 나오거나
1: 당황스럽죠.
0: 그렇죠. 네. 되게 판사가 되게 틱틱거리고 굉장히 불친절하게 했는데 무죄가 나온다거나 뭐 그런 일이 많다고 하대요.
1: 비일비재.
0: 네. 그래서 저더러도 변호인이 절대 그거 믿지 말라고 이 법정의 분위기를 보고 선고 결과를 예측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2: 그 감은 네. 다 틀립니다.
0: 예, 네. 우리 지금 메이저 대다수 언론들이 다루질 않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 10번 10일 동안 하는 거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늘도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죠.
1: 네, 오늘 마지막 네. 날입니다.
0: 마지막 날인데 솔직히 보도가 거의 안 됐잖아요. 네.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1: 일단 최근에 예. 선관위 이슈에 좀 많이 묻힌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0: 예.
1: 전통 계속 지속적으로 보도했던 예. 채널인 이제 오마이뉴스 네. 정도인데 네. 예, 이분들은 보도를 해주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전체 재판 중에
0: 예.
1: 소위 말해서 자극적인 부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뉴스거리가 될 만한. 예,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아 이거 정말 큰 수확이다
0: 예.
1: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0: 예.
1: 예, 그게 이제 보도의 소위 말하는 꺼리가 되는 그런 내용들은 크게 많지는 않았죠.
0: 그런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30개 혐의로 조사를 받았나요?
1: 그러니까 검찰 사건 번호,
0: 예.
1: 검찰에서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하면 사건 번호 예. 부여되잖아요. 예. 뭐 형제 번호라고 하는데 예. 이게 한 30개 됩니다.
0: 30개 혐의로 받고 그렇다면 기소가 된 건 몇 번입니까?
1: 기소를 8개 혐의 해서 예. 재판은 4개 됐죠. 여러 개 뭉쳐서 들어가니까.
0: 8개 혐의를 4번에 기소.
1: 그래서 소위 말하는 네. 대북송금 사건은 지금 예. 확정이 된 거고
0: 예.
1: 나머지 재판이 3개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0: 이 재판까지 포함입니까? 지금 하고
1: 예,
0: 있는?
1: 예,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재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대체 지금 무슨 재판을 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기자들도 잘 몰라요, 이거. 근데 지금 재판은 저는 국회에서 위증한 거. 이화영 부지사가 2024년 국감에 나와가지고 연어회 술파티가 있었다고 폭로한 거를 국민의힘 측에서 위증이다라고 해서 고발을 해서
1: 네.
0: 그거 그 재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혐의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던데요. 보니까.
1: 아, 네. 지금 현재 재판, 오늘 현재 하고 있는 재판에서 세 네. 개가 있는데요.
0: 네.
1: 하나는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기
0: 예.
1: 때문에 경기도에서 북한에 지원했던 거, 묘목이나 밀가루
0: 네.
1: 이게 이 과정에 직권남용이 있었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
0: 예.
1: 그다음에 지금 위증권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 때
0: 예. 예,
1: 선거 때 쌍방울 측에서 뭐 쪼개기 후원을 했는데 했는데 그게 이화영이 사주했다
0: 예. 예,
1: 이렇게 세 개입니다.
0: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상한 게 이 네 개의 혐의인가, 네다섯 개의 혐의가 서로 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거를 다 또 묶어가지고 전에는 다 쪼개가지고 기소를 하더니 막판에는 지금 한 네다섯 개 혐의를 묶어가지고 기소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그리고 2021년 대선 때 쌍방울 해서 쪼개기 후원을 했는데 이화영이 그거 지시한 거다 이거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거 어떻습니까? 실제로 법정에서 뭐 김성태 회장이나 이제 증언들이 있었잖아요. 쪼개기 하라고 이화영이 뭐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이런 증언이 나왔나요?
1: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이유가 이 부분이기도 한데 예. 어떤 부분이냐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뭐 어떤 거냐면 대선 후보들은 예. 특히나 이재명 뭐 상대 측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같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강성 지지층 다수의 강성 예. 지지층이 확보된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예. 후원금 모금 모집에 문제가 없습니다.
0: 문제가 없죠. 네.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다
1: 네.
0: 그냥
1: 내가 이게 안 될까 네. 이 걱정 전혀 없어요. 네. 이들이 하는 걱정은 내 후원금은 100% 소액 후원금을 채워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습니다. 오히려.
0: 오히려 많이 넣지 말고.
1: 그렇죠.
0: 10만 원, 20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1: 정말 10만 원, 5만 원, 만 원 이런 잔잔한 돈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아줬다.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거고 이게 대선 선거 운동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성태 주장은 정반대입니다. 이게 빨리 이 모집을 해가지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니네가 좀 막 1억 2억 좀 천만씩 쪼개가지고 좀 넣어줘 이랬다는 건데 그럼 사실은 이 얘기가 선거판 특히 대선 선거판을 조금이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립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검찰이 주장을 해버리고 했다라고 하는 당사자 뭐 김성태 회장 등이 나와서 증언을 해버리면 일반 형사 재판에서는 사실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쪽은 계좌네요. 그리고 돈을 준 사람이 이화영 시켰다는 증언 이걸 갖고 다 들어오는데 우리 쪽은 상식을 갖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상식 갖고 얘기했을 때 법정에서는 진술을 더 중히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판사 같은 경우는 김성태의 진술 쪽을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 국민의 상식에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 해서 국민참여재판 한 부분도 있죠.
2: 그 소액 후원이 의미가 있는 거는 그 결국은 사람 숫자가 표가 되는 거니까 그만큼 나를 지지한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니까 소액 후원이 되게 좋은 건데 여기선 지금 한두 명이 고액 후원을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액 후원을 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안 맞는데 여기서 증인이 김성태, 방용천 그리고 이강일 의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가지고 유의미한 진술을 해준 거는 방용철밖에 없고 김성태 스스로도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해서 아예 여기서 답이 달라졌어요.
0: 조사 빨리 끝내려고 그냥 그렇다고
2: 그러니까
0: 하고
2: 이번에 그 법원에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법정에서 판사가 보는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실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와가지고는 검찰이 원하는 공소장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강일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거 안 맞는다라는 말을 했고 이화영 피고인도 마찬가지였고 오로지 방용철만 그런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화영이 시켰냐 안 시켰냐 근데 이게 핵심이었는데 결국은 이거 전체적으로 배심원이 보기엔 누가 지금 거짓말하는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번에 진술이 잘 나왔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0: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도
2: 저도
0: 변호인 이화영 측 변호인에 합류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가장 황당한 게 뭐냐면 경기도에서 이제 북한에 뭐 산림 복구 이런 지원들을 했잖아요. 2018년 19년에 했는데 그 묘목 보낸 걸 가지고
2: 뇌물로 봤죠.
0: 뇌물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묘목 그러니까 묘목인데요. 이제 그 왜 정원용 금송이라고 그러니까 마당이나 이렇게 정원에 있는 관상용을 보냈냐 그 산에 심어야 되는데 검찰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이번 재판에 뭐 산림청이나 국토부 과장이 나왔다면서요?
2: 네, 나와가지고
0: 산림청하고 어디죠? 저기 통일부
1: 예.
0: 예 통일부 과장 그러니까 그 묘목을 경기도 마음대로 못 보내잖아요. 예. 통일부에 승인이 있어야 되고 그 정상적인 합법적인 과정을 다 거쳤는데 검찰은 그게 북한에 뇌물을 줬다. 근데 그 묘목이 뇌물이 됩니까?
2: 그러니까 그게 원래 하나에 한 구리에 막 2천 원짜리 또 내지는 막 많으면 비싸면 8천 원짜리 이렇게 되니까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뇌물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근데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이제 했는데 검찰 주장은 지금은 2천 원짜리 8천 원짜리지만 한 10년 20년 지나봐라. 이게 엄청 비싸진다. 결국 이게 전부 다 북한을 위한 뇌물로 벌써 몇십 년 전에 준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에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5년 그 10cm짜리 8,000원짜리 금송 묘목이 5년이 지나서 길이가 5m로 자라면 1,000만 원이다. 5년 후에 1,000만 원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뇌물에 싹을 줬다 뭐 이거네요. 씨앗을 줬다.
2: 뇌물의 씨앗. 예.
1: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궁색해지니까 말이 바뀐 거고요. 처음에는 어떤 거였냐면 아예 북한에 안 들어갔다고 주장을 했어요. 안 들어갔다라고. 아예 안 들어갔다.
3: 묘목 자체가.
1: 예, 돈이 네. 날아갔다라고 네. 주장을 했고, 그러한 주장의 맥락에서 예. 금속이란 금속하고 주목이라는 예. 나무의 수종이었는데 이 수종이 아예 북한에 못 산다. 얘들은 냉해에 약하기 때문에 아예 북한에 못 산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 살 수도 없는 나무를 이게 북한에 돈 주려고 이걸 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예. 거예요.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사건이 대북송금 사건. 그거는 윤석열 정권 때 재판이 예.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때는 시대가 너무 엄혹하다 보니 네. 아, 산림청 관계자들 뭐 경기도 산림과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주장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 주목도 북한에서 삽니다. 네, 생육이 가능해요. 생육이 가능한데 냉해에 약하다 보니 남한 보다는 좀 불리하다 이 정도인데 네. 이거를 검찰은 북한에 살 수도 없는 나무를 어떻게 북한에 주냐 이걸로 갖고 증인들로 나와서 되게 소극적으로 진술을 했고 그때, 근데 예 그때. 근데 이제 네. 지금은 정권이 바뀌다 보니 이제 좀 자신 있게 진술한 거죠. 네. 자신 있게 진술했고 이번에 사실 이제 통일부 그 담당 과장도 나와서 검찰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질문하고 수사를 했는데 아니 이미 국정원이랑 다 협의돼가지고 이상 없다라고 내려온 공문을 내가 네이버 한번 찾아보고 컷을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당당하게
3: 그 얘기는 검사가 했죠.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3: 이거 나중에 네이버도 안 찾아보셨어요? 뭐 하면서 네. 통일부 과장한테 네. 네이버를 찾아봤어야죠 뭐 이렇게 그런 건가요? 그러면?
1: 맞습니다. 네. 이미 국정원 통일부 다 협의를 해가지고 승인이 나서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반출해라 예. 라고 내려왔는데 그 과장 아마 중앙부처 과장이니까 아마 상급 정도 되시겠죠. 예, 그분한테 아, 이 정도 고위 공무원이 예. 네이버만 찾아봐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는데 어떻게 이걸 통과시켰냐 이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무원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국정원까지 동원돼서 다 협의가 돼가지고 내려온 건데 이거를 내가 그 산림 전문가도 아닌데 예. 이걸 내가 네이버 찾아봐서 이 나무는 아니네? 그럼 컷.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3: 근데 20년 동안 근무하신 분이고 묘목도 수차례 많이 보냈는데 처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검사 수사 받으면서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2: 이게 자괴감이 든다. 이런 예.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이제 연어의 술파티 이것도 이제 문제인데 지금 검찰은 재판에서 그 자료 6번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요거는 제가 전에 이제 보도를 하면서 만들었던 건데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수원지검 앞에 편의점에서 2023년 5월 17일에 쌍방울 법인카드로 소주와 생수를 사서 그 생수를 버리고 거기에 소주를 타서 갖고 들어갔다. 요거는 뭐 현장 검증도 하고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최종적으로는 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 생수 3병을 500ml짜리 3개 700원씩 3병인 줄 알았거든요. 요건 바뀌었어요. 그죠? 요거는 지금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해가지고 예. 2 플러스 1일지 어떻게 우리가 상상합니까? 이게 2 플러스 1. 아이시스 생수 예, 2 플러스 1. 2,200원. 그러니까 1,100원짜리 두 개 사면 한 병 더 줬어요. 그러면서 요렇게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쌍방울 법인카드 술을 산 것인데 박상현 검사는 술이 들어온 적 없다라고 주장을 네. 하고 있고 지금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현장에 두 분 계셨으니까 배심원들이 보기에는 이거 어떻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이걸 설명할 때.
1: 사실은 이 정황을 놓고 보면 술을 샀고 술이 반입된 건 명확하죠. 예. 명확한데 모두가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을 제외한 모두가 네. 부인을 네. 하고 교도관들 같은 경우는 뭐 생수 이 정도는 목격을 했지만 이게 술인지 모른다. 이 정도 얘기를 해요. 그럼 사실은 이 정황을 가지고 더 이상 캐물을 건 없습니다. 캐물 건 없는데 사실 저는 증인신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술을 사라고 지시를 하고 술을 이제 본인이 다 마셨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소위 쌍방울의 2인자로 알려진 박상웅이라는 분인데
3: 이사죠.
1: 예, 네. 박상웅이라는 분이 이날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 13135에 자기가 먹을 것을 수없이 반입했다.
3: 먹을 거를.
1: 음식물을 처음 나온 얘기네요. 수없이 네. 반입을 네. 했고 반입을 할 때마다 검사와 교도관의 허락까지 받았다. 예. 그 출입문을 통과할 때 그러니까 외부 음식을 가지고 출입문을 통과한 적도 있지만 출입문을 통과할 때 그 출입구에서 좀 이렇게 시계가 많아서 네.

0: 나중에는
1: 예.
0: 검찰청 내에 있는 매점에서 사가라. 외부 음식이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검찰청 내부 음식을 사가지고 1313호에 수차례 넣었다. 이런 증언을 해버렸어요. 근데 박상준 검사는 기존에도 그랬고, 이번에 출석해서도 그렇고, 음식물 반입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1: 계속 그랬죠.
0: 예, 그러니까 완전히 배치되는 진술이 나와버린 거죠.
2: 이번에 현장 검증 때그 부분을 우리들이 배심원에게
1: 예.
2: 되게 강조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 음식물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술을 마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상 녹화실이거든요. 1313 1호실 옆에 있는 그게 박상현 검사의 이제 방이잖아요. 근데 실제 들어가 가지고 어떤 구조로 여기서 술을 마실 수 있었는지 우리가 시연을 다 했고 내부적으로 안에
1: 아,
2: 들어가서
1: 시연을 하셨어요?
2: 예, 시연을 했죠. 왜냐면은 실제 그 누구지? 이화영 씨가 그 당시에 어느 자리에 어떻게 앉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먹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교도관은 바깥에 앉아 있었었고 그 유리창 같이 생긴 걸 넘어가지고 안에 내용을 볼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문을 닫으면 안에서 무슨 말 하는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 술을 실제 뭐 소주병을 들고 가거나 맥주병을 들고 가면 모르겠지만 음식만 들어갔을 때는 그게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생수병에다
1: 생수병에
2: 넣었다는
1: 넣으면 모르죠.
2: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안 맞는다는 거 우리들의 주장이 맞고 박상현 검사 말이 안 맞는다는 게 나왔고 바깥에서 보기에는 모르는 채로 그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검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음식물 먹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이게 반입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그 개폐기 있잖아요. 출입카드를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그 지나갈 수 있는 2층에 이제 딱 들어가면 그 문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보여요. 그 편의점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편의점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태그를 안 찍어도 사실은 이제 개폐기가 열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 뭐 이런 거 등등을 다 보여줬어요.
1: 네, 지금 좀 방금 전 속보가 나왔는데요. 검찰이 술파티 위증 혐의 등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징역 2년의 벌금형을 구형했다라고 합니다. 이 그러니까 오늘 결과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단순한 이화영 본인의 재판은 아닌 것 같아요. 여태까지 연어의 술파티 논란이나 박상현 검사의 이제 부적절한 녹음 파일까지 다 공개된 마당에 누구의 말이 진실이냐라는 건데 이화영 부지사 보니까 내가 그때 술을 먹고 혼자만 알았으면 사실 입증하기가 어려운데 그날 밤 구치소에 돌아가가지고 동료 재소자에게 얘기를 했고 그 재소자가 이번 법정에 나왔죠.
0: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인데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잘 기억을 못했어요. 못되고 그냥 그날 늦게 가서 9시 넘어 들어갈 때 옆방에 눈이 마주쳐가지고 나 검찰청에 한잔했다. 이런 것만 갔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얘기가 회자가 돼서 구치소 내에서 회자가 돼서 그 다음에 뭐 이제 일주일에 한번 있는 운동 시간 그리고 일반인 면회 갔을 때 대기실 이런 곳에서는 수용자들끼리 좀 대화가 가능하대요. 그리고 일주일에 또 한번 있는 온수 샤워 시간 이때 다시 이화영 부지사한테 가서 그날 술 어디서 마셨어요? 어떻게 마셨어요? 물어봤다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좌석 배치도까지 그려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대요. 근데 그 수용자가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했는데 그 수용자의 얘기는 이거예요. 그 당시에 이화영이라는 사람 자체가 구치소 내에서 유명인이었고
1: 그랬죠.
0: 검찰에 가서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술까지 마셨다라는 게 너무 센세이션해가지고 다들 궁금했다. 그리고 자기가 이화영 부지사는 좀 친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회에 있을 때 친분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서 친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와서 야 그거 좀 알아봐. 물어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조금씩 물어봐가지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진술 중에 검찰이 계속 이분을 공격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제가 다른 건 좀 기억이 불확실한데 이건 확실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증인석 앞에 생수병이 있었어요. 그 생수병을 들면서 이러한 생수병에 소주를 담아서 검사가 종이컵에 따라줬다라고 얘기한 건 명확히 기억이 납니다.
1: 검사가 따라줬다는 겁니까? 검사가.
0: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병에 소주가 담겼고 그걸 종이컵에 따라줬다라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온 겁니다.
1: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이화영 부지사가 진실하다라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증거 효력이 별로 없나 봐요.
2: 아니 원래 사실은 이제 제가 심리학과 나왔잖아요. 심리학과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몇 십 년 전부터 그게 되게 정확하다라고 믿어요. 근데 그게 어쨌든 1%라도 사람의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안 정확한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100%가 아닌데 이거 쓸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증거를 채택은 못해요.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서 나온 거를 아주 믿어요. 근데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는 그거를 통과를 했다.

0: 하는 거죠. 거짓말을 안 하고 이게 실제의 답이라고 하는.
1: 그러니까 다 같이 해보면 될 거 아닌가요? 그래, 이화영 부지사도 하고 박상현 검사도 하고 김성태 회장도 아니, 그런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0: 그래서 네. 이화영 부지사는 내가 네. 하겠다고.

0: 난입을 했습니다.
1: 아니, 근무 시간 아닌가요?
0: 근무 시간이죠. 근무 시간에
1: 근데
0: 난입을
1: 그분이
0: 했는데,
1: 아마 직무정지돼 있나, 그렇죠.
0: 예, 난입을 했는데, 이건 제 추측인데, 박상용 수사가 그 전날 증인신문을 하고, 증인신문을 거의 사실상 깽판 치다시피, 예, 본인의 동무대로 그냥 막그할말다 하고 이러고 갔어요. 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박상웅 증인신문하고 아까 수용자 증인신문 한 겁니다. 근데 박상웅과 수용자 증인신문에서 박상용 검사가 위증했다라는 정황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 어떤 거죠? 그게?
0: 제가 아까
1: 하나만.
0: 말씀드렸듯이 박상웅은 음식물이 수차례 반입됐다. 반입할 때 검사 허락도 받았다. 이 부분이 나왔고, 수용자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했는데,
2: 검사가 따라줬대.
0: 검사가
1: 그러니까
0: 따라줬다, 뭐 이런 얘기가
1: 옛날
0: 나와버리니까.
1: 같았으면 수시로 만나서 말을 맞추는데 이번에 못
0: 못
1: 맞추잖아요.
0: 맞춘 거죠.
1: 네, 최근에 못 맞추니까 같이 재판을 받고
0: 근데
1: 있으니까.
0: 이러한 증언이 나와버리니까 박상용이 아마 애가 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큰일 나겠다 해서 그러한 증언이 나왔다는 얘기 듣자마자 수원지법에 찾아와서 나 거짓말 탐지기 하게 해주세요. 나 추가 증인신문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집을 부린 거죠.
1: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본인 이제 증인으로 나왔던 분이 어떤 분이 법정에 가서 그런 요구를 할수 있나요?
0: 말도 안 되죠.
1: 이건 진짜 제가 볼때이 양반은 이 박상현 검사는 그 여러 곳에 근데 그 우리 언론의 문제 아닌가요? 그거를 막 신문에 한 면, 두 면을 실어주고 유튜브에 막 1시간, 2시간씩 발언 기회를 주는데 대한민국 어떤 공무원이 자기가 수사받는데, 조사받는데 그렇게 할수 있나요?
2: 그러니까요. 우리 그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근무 시간에 일은 안 하고 맨날 SNS만 하고 디지털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아예 페이스북에서 이 사람의 직업을 바꿔주는 정도가 됐느냐. 그래서 진짜로 이 사람은 SNS 활동밖에 안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직무정지되니까 그때부터는 SNS, 페이스북에다 올리는 걸 자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와 별개로 정말 일은 하나도 안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한참 검사들이 맨날 얘기한 게 뭐였어요? 한 사람당 건수가 500 건이 넘어가지고 우리 너무 바쁘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닐 때였는데 이 사람은 아예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맨날 자기 변명만 하고 돌아다녔었으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1: 근데 이걸 또왜 박성현 검사를 직무정지를 시켜놔가지고 차라리 일을 시켰으면 그걸 못 갔을 텐데. 대기발령을 하면 특정 장소에 있어야 되거든요.
0: 그렇네요.
1: 직무정지라 무슨 자유시간을 줬어요. 이런 것도 참 미스터리한데 이거는 정말 검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세청 공무원이 만약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0: 그렇게 법정에 난입해서 공판검사석에 아예 들어가서 공판검사랑 대화하고 작전 짜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1: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나올 걸로 보십니까?
0: 아, 저는 근데 초반에 그 재판은 끝까지 봐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좀 불안하긴 한데.
1: 그건 그냥 하는 말입니다.
0: 저는 배심원 판결은 무죄 확신하고요. 판결도 무죄를 예측하는데 공소권 남용으로 날릴지 아니면 사실관계에서 무죄로 할지가 사실 쟁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공소권 남용이 되면 공소기각인가요?
0: 공소기각이죠.
1: 공소기각. 아,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저도 조심스럽게 다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배심원이 12명 중에 7명이 진짜 배심원이고 5명은 예비 배심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예비 배심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실제 어떤 생각 가지신 분이 그중에서 배제가 될지는 몰라요. 마지막에 가서 이제 투표할 때. 그래서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12명이 어느 정도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의 얘기를 조금 잘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렇죠. 이제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1년 동안 김성태 회장이 365일 동안 180, 184번 출정을 검찰을 갔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왜 다투고 있어야 되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말이 안 되고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많은데 네,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거의 지금 끝나가지고, 원래 노래도 준비하고 했는데 노래도 못 듣고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렇게 조작 수사를 일삼은 검사들을 단호하게 처벌하는 게 바로 검찰개혁의 모습이다. 안 그러면 이런 역사적인 비극은 또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봉인회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낮 1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두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0: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0: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7: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8: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7: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9: TBS 교통정보
10: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계곡과 하천변 접근을 금지해 주시고요. 산사태와 비탈면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곳은 접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와 농작물 또 취약시설물 등은 미리 점검해서 돌풍이나 우박의 피해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분당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 차량기지 부근 2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복정 나들목부터 뒤로 속도가 줄어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염창 나들목 주변과 노량진 수산시장 주변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는 성산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밀립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정혜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루틴이죠. 경기장에 들어설 때는 무조건 오른발부터 내딛는다거나 경기 전엔 항상 같은 음식만 먹고 또 어떤 선수는 시합 일주일 전부터 아예 면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왜 이렇게 루틴이 많을까요? 아마도 고된 훈련과 승패의 압박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기 위한 자기만의 작은 의식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때때로 찾아오는 불안과 부담감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연약해진 마음 때문에 소중한 일상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단단하게 잡아줄 건강한 루틴 하나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오늘 첫 곡 이승환의 슈퍼히어로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전 시간에는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재무 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영환입니다.
0: 예, 왜 이렇게 서로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2: 네?
1: 아, 저 먼저 인사하라고.
0: 아.
1: 네. 저 지시하는 거예요, 자꾸.
0: 아, 예. 네. 네, 두 분이 워낙 친하셔가지고.
1: 이해를 할 수 없는 제스처를 자꾸 주시는 네. 해석하는데 시간 좀 걸려요.
0: 저건 무슨 제스처일까?
1: 그러니까.
0: 두 분도 루틴이나 징크스 같은 게 있으세요?
1: 어떤 루틴을?
0: 뭐 그냥 생활
1: 예. 뭐 있으세요?
2: 네, 저 있습니다. 네,
1: 전
2: 있어요. 저는 네. 그 조금 되게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0: 원래 그래요.
1: 말하지 마. 이상한 건 말하지 마.
0: 원래 그런 거예요.
1: 이상한 건 말하지 마.
2: 뭔가 이제 좀 중요한 순간이거나 뭔가 제가 이제 뭔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짧게는 한 5초 길게는 한 1분 정도는 저는 보통 그냥 그 자리에서 잠깐 눈을 감아요. 그거 좀 정리를 합니다. 생각 정리를.
0: 어느 상황에서도?
2: 웬만하면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고객분들 만나러 가거나 이럴 때도
0: 네.
2: 도착해서 한 5초, 짧으면 5초, 길게는 한 1분 정도는 살짝 눈을 감고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갑니다.
0: 막 길거리에서도?
1: 정영환.
2: 보통 차로 가니까.
0: 아, 차로 가니까.
1: 정영환 팀장이 아, 예.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골방을 들어가요. 갑자기 출근해가지고 자기 책상에다 가방 딱 내놓고 저 들어갑니다 하고 어딜 가냐면 저기 그 구석진 상담실을 들어가요. 상담실을 들어가서 불 꺼놓고 혼자 가만히 있습니다.
0: 아, 그런 시간이군요. 그러니까
1: 골방이 들어가는 거예요.
2: 네.
1: 골방이 들어가서 회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0: 마음의 정리로 시작을 하는.
2: 아, 팀장님?
1: 네. 이해가 안 되네.
2: 없으신가요?
0: 팀장님은 없는가 봐요.
1: 저는 루틴 없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저런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1: 아,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얼마나 전날 신나게 이렇게 했으면. 다음날 이렇게 회개를 하는지.
0: 네. 어쨌든 뭐 일상을 잡아주는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2: 그럼요. 네,
0: 꿀같이 쓰시길 바랍니다. 자, TBS 라디오, TBS 시민의 방송 휴대전화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은 늘 기다리고 있어요. 경제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이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돼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 아침 9시 때도 들으시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같습니다. 샵 0951, 우물정 0951번입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일부 기업의 고액 성과급이 집중될 경우 소비자 물가가 약 5개월 뒤 최대 0.05%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정 업종의 임금이 크게 오르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다른 업종의 임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전체 산업 임금 상승률 3.4% 가운데 IT 업종 성과급 증가분이 1.3%포인트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일부 IT 대기업의 성과급 지급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안팎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가 1년 전보다 12%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는 196.3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8% 상승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상승률은 서울 전체가 3.2%였고 노원, 도봉, 강북 등 동부권이 4.6% 올라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서울시는 대출 규제 영향으로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가 아파트에 실수요가 몰린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전세 실거래 가격 지수도 1년 전보다 10.5% 올랐습니다. 다만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282건으로 전달보다 15% 넘게 줄었고 전세와 월세 거래도 모두 감소했습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서자 정부가 에너지와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액화 천연가스, LNG와 액화 석유가스, LPG, 또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조치도 연말까지 이어가고 LPG 부탄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한 달 더 연장하는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택시와 소형 트럭 등 서민 운송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먹거리 부담 안화를 위해서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 등 수입 과일에 적용 중인 할당 관세도 8월 중순까지 연장합니다. 냉동 과일과 식품 원료 일부에 대한 할당 관세도 확대해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의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 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을 하고 있죠. 오늘의 출동지는 수원이네요. 네, 함께 나눌 얘기 주제는 어떤 건가요?
1: 자, 오늘의 주제 바로 부모님 보험 효심보다 중요한 건 오래 유지가 가능한 현실적인 점검이 필요하다입니다. 오늘은 이 부모님 보험에서 상해보장과 질병보장의 균형을 잘 맞는지 또 고혈압,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유병자 보험과 유병자 실손보험을 준비할 땐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부모님 보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귀 쫑긋해 주시고요.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들 보험을 챙겨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반대입니다. 저희 집 보험 담당자는 바로 저입니다. 집에서는 제가 아들인지 보험 총무인지 가끔 헷갈릴 정도예요. 사실 저도 원래는 보험에 큰 관심이 없는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몇 년 전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 아이고 허리야, 며칠 전부터 찌릿찌릿하더니 결국 이렇게 꼼짝없이 들어 누울 줄 누가 알았니. 에휴,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1: 할머니, 아니 엄마, 병원비 걱정은 말고 이번 기회에 MRI도 좀 찍고 제대로 검사 다 받아보자. 어차피 엄마 예전에 들어둔 실비보험이랑 진단비, 입원비 다 나오는 거 다 빵빵하게 다 해놨잖아.
2: 그래? 글쎄, 우리 아들이 보험료 내준다고 해서 내가 이것저것 들긴 들었는데 그게 허리 아파서 이번에도 돈이 나오는 건지 보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 깜빡깜빡하네.
1: 엄마 목소리가 정말 많이 아픈 것 같네. 엄마 이제부터 보험 찾을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깜빡깜빡 하시면 안 돼. 엄마 딱 가만히 계셔. 내가 다 찾아보고 해볼 테니까. 알았지?
0: 그날 이후로 부모님 보험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증권을 펼쳐보니 종류는 많은데 뭐가 뭔지 모르겠고 보험료는 계속 나가는데 정작 필요한 보장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지금 놓치면 나중에는 보험 가입이나 보장 조정이 더 어려워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족보험을 제대로 점검 받아보고 싶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머니 특별시 전문가님들, 부모님 보험과 제 보험까지 가족 전체 보험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아, 부모님 보험까지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신 우리 30대 아드님 사연이었어요. 아이고야, 남의 집 아들인데 듣는 제가 다 든든한. 예, 그럼 이제 보험 가입도 직접 챙기고 상담까지 신청을 하셨는데 혹시 보험료도 지금 아드님이 다 부담하고 계신 거였죠?
1: 그렇죠. 네. 완전 효자죠. 자, 가입도 직접 하셨고요. 보험료도 모두 다 아드님께서 내고 계셨습니다. 자, 방송을 꾸준히 들으시다 보니까 우리 가족 보험 괜찮을까? 뭐 이런 고민이 점점 커졌던 거죠. 특히 부모님은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이 나중에는 건강 문제로 보험 가입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하니까 더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혹시라도 큰 병이라 생기면 결국 본인이 병원비를 다 부담도 해야 되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보험료는 부담되더라도 이 필요한 보장은 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0: 예.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다 이제 내 문제가 될 것이니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가족보험을 꼼꼼히 챙기고 계시고 있는데, 그럼 현재 가입된 보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3: 네, 우선 부모님 보험으로 4건 정도가 있었고요. 이 월에 44만 원 정도를 납입 중이셨습니다. 이 사연자님 본인 보험은 건강보험과 운전자 보험 2건으로 월에 17만 원 정도를 내고 계셨는데요. 이 세 분 보험료를 합치니까 총 61만 원 정도였습니다.
0: 세 분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아주 뭐 과한 금액은 아닐 수도 있겠고요. 그래도 이걸 이제 30대 아드님이 다 내고 있다면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높은 편은 아니실 수 있으니까. 다행히도 지금 미혼이라서 버틸 수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보험을 보통은 몇 년 내냐? 20년, 뭐 30년,
0: 그쵸,
1: 뭐
0: 그쵸.
1: 몇십 년 달 내잖아요. 20년 가까이 유지해야 하다 보니까 장기 지출입니다. 앞으로 결혼이나 뭐 주택 마련, 부모님 병원비 같은 변수까지 생각하면 지금부터는 얼마나 내가 많이 가입을 해놓고 준비했냐 보다는 오래 유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불필요하게 세는 보험료가 없는지부터 저희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0: 불필요한 것부터 점검을 하자. 그러면 사연자님의 보험부터 좀 볼까요?
3: 네, 이 사연자님은 건강보험 14만원, 운전자보험 3만원 정도 가입 중이셨는데요. 이 건강보험은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이 실손 의료비, 그 다음에 암, 뇌, 심장 관련된 진단비, 수술비, 이런 특약들이 비교적 폭넓게 준비가 좀 되어 있었고요. 이 최신 표적항암제 같은 특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장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고요. 다만 운전자 보험이 좀 아쉬웠는데 예전에 가입한 상품인데 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같은 핵심 보장은 한도가 좀 낮았고요. 무엇보다 적립보험료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만 원대 정도의 준비를 하게 되시는데 이분은 3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적립보험료가 좀 과하게 포함돼 있어서 사고 대비 보장 대비 이런 저축에 관련된 개념이 좀 포함돼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3: 그래서 담보를 좀 다시 구성해서 보험료도 기존 3만 원대에서 만 원대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일단 운전자 보험 하나 정리를 했는데도 매달 한 2만 원이 줄어든 거네요.
1: 그럼요. 이 2만 원이 1년이면 대략적으로 한 24만 원 되잖아요.
0: 24만
1: 원, 그렇죠.
0: 예.
1: 이게 20년 동안 낸다 생각하면 거의 500만 원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0: 예.
1: 의외로 이런 운전자 보험 정말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많아요. 예전에 가입했던 상품들을 보면 보장은 오래됐는데 그러다 보니 보장 관련된 부분이 그러니까 현재 법령에 맞춰서 법률에 맞춰서 준비된 개정된 게 아니라 예전 기준에 준비가 된 벌금이다 보니까
0: 낮죠.
1: 근데 또 보험료가 비싸게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순수 보장 위주로만 가져가면 만 원대면 충분한데
1: 그렇죠.
0: 예전에 뭐 3만 원, 5만 원에 가입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단언해도 되나 갈아타셔라 만 원대로 다락하셔라. 예,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사연자님 보험은 뭐 잘 준비가 돼 있었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부모님 보험 아니겠습니까?
3: 그렇죠. 근데 부모님 보험은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이 보험료가 적지 않은데 대부분 상해 위주의 보장이었습니다.
0: 아.
3: 그래서 골절, 깁스, 화상 같은 상해 특약은 굉장히 많죠. 정작 중요한 암, 뇌, 심장 이런 질병에 대한 보장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0: 근데 사실 부모님 연령대를 생각하면은 상해보다는 질병 걱정을 더 많이 해야 되시는 때잖아요.
3: 아, 물론 그렇죠. 네. 네, 그렇긴 한데 이 연세가 들수록 낙상 사고도 많아지니까 상해 보장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 병원비 부담은 암이나 뇌경색, 협심증 이런 어떤 질병에서 더 크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부모님 세대에는 병이 있으면 보험이 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질병보험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0: 아.
3: 근데 사연자 부모님도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존 상해 위주의 보험은 일부 좀 정리를 해서 질병 중심의 좀 재구성을 좀 했다고 말씀드리고
0: 어머님
3: 싶습니다.
0: 어머님 건강 상태가 어떠셨는데요?
1: 다행히도 어머님은 큰 병력은 없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게 월 3만 원대 실손 의료비와 그리고 암뇌심장 진단비를 포함한 건강보험까지 한 10만 원 정도대로 새롭게 다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기존보다 보장 훨씬 좋아졌는데 이게 보험료가 오히려 이제 7만 원 정도 절감됐는데요. 여기에 가장 큰 장점 뭐냐면 부모님, 어머님 같은 경우는 네. 건강했다라는 게 좀
0: 아, 건강하셨기
1: 네,
0: 때문에
1: 건강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0: 아, 그래서 이제 보장은 좋아지고 보험료는 줄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들으시다가 에이, 어떻게 그게 말이 돼? 보장은 느는데 어떻게 보험료가 줄어?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능하군요.
1: 가능합니다.
0: 그럼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3: 네, 이 아버님께서는 그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 중이셨는데요. 근데 다행히 최근 5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력은 없으셨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하면 이 보험 가입 자체가 좀 안 되거나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아서 나는 좀 글렀다라고 에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0: 예,
3: 많거든요. 근데 요즘은 유병자 보험이 정말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정말 이걸 왜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취급하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일반 보험 수준으로 정말 많은 발전을 했기 때문에 특히 간편보험은 알림 사항이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단순히 통원역 이렇게 고혈압, 당뇨처럼

0: 그럼 그냥 통원에서 약만 드시면서 꾸준히 관리 중이신 분들은 정말 유리하게 유리한 조건들을 많이 이렇게 넣어서 네. 가입도 많이 가능합니다.
1: 자, 그래서 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유병자 실손 의료비 보험과 유병자 간편 건강 보험으로 준비를 도와드렸는데요. 자, 기존에는 질변 보장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암, 뇌혈관, 심혈관 이 3대 질병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수술비까지 보장을 추가로 도와드렸고요. 특히 이 암보험 같은 경우는요. 고혈압과 당뇨약을 드셔도 암이랑은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할증에 적용되지 않는 무할증 암보험으로 또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보험료는 실손보험을 포함해서 약 15만 원 정도 준비가 가능했고요. 자, 결과적으로 부모님 보험 전체를 비교했을 때요. 기존에는 한 달에 44만 원씩 나가고 있던 것들을 보장도 강화시키고 부족한 거 채우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25만 원 수준으로 약 월 19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2: 그럼 가족 전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0: 일단 기존 가족 전체 보험료가 61만 원 정도였으니까 꽤 큰 비용이라고 한다면 이 조정 이후에는 43만 원 수준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한 달에 약 18만 원.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거의 한 돈 150, 200 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금액이 절감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단순히 보험료만 줄어든 게 아니고요. 상해 위주였던 보장을 질병 중심으로 그러네요. 제대로 재정비했다. 이게 핵심일 수 있죠.
2: 재정비를 하면서 보험료는 줄었어요. 사연자님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부모님 보험은 이제 연세나 병력 때문에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던데 뭐 이럴 때는 특별히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0: 아무래도 알릴 의무 사항이죠.
2: 알릴 의무 확인.
0: 네, 예. 알릴 의무 고지사항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이 약 복용이나 병원 치료 이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실손보험 때문에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동안 실비 가입이 어려워서 실비 없이 지내시다가 갑자기 실손보험이 가입이 된다라는 말에 무턱대고 가입을 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1: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이거를 이제 기존에는 가입이 안 되다가 갑자기 됐다라고 하면 의심을 했어야 되는데 드디어 되는구나 뭔가 좋아졌구나 열렸구나 가자 한 건데 알고 보니 유병자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게 되는 건데요. 자, 유병자 실비 같은 경우는 일반 실비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는 일반 실비보다 보험료가 우선 스타트가 높을 수 있습니다.
2: 그렇겠죠.
1: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도수치료나 비급여 치료, 뭐 주사 치료나 MRI 같은 일부 비급 항목은요 보장에 제한될 수도 있고요. 특히 약제비 보장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가입된다만 보실 게 아니라 갑자기 안 되다가 왜 됐지라고 하는 약간 적어도 최소한의 의심 정도는 한번 해보시고 꼼꼼히 비교하고 준비하시는 걸 정말 강력하게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뭐라 하죠? 추천이나 뭐라 해야 될까요?
0: 강조
1: 네, 드립니다.
0: 네. 또 한 가지 강조 사항이 하나 있는데, 네. 요거는 요즘에 많이 겪고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용량이 바뀌어도 고지하셔야 됩니다.
2: 용량이요?
0: 약을 평소에 복용하고 있잖아요. 그 다른 내용은 병원 치료력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이 당뇨, 고지혈, 뭐 고혈압, 뭐 통풍,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약을 매일 같이 복용해야 되는 거는 3개월 이내에 만약에 약이 바뀌거나 예. 의사 처방이 바뀌거나 용량이 줄어들거나 용량이 늘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이것도 고지 대상이에요.
2: 늘 먹던 약에서 패턴이 조금만 달라져도 늘 고지해야
0: 됩니다.
2: 된다.
0: 근데 그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2: 그건 옆에서 정말 꼼꼼하게 챙겨드려야 되겠네요.
0: 그것도 고지 위반이 됩니다.
2: 자, 부모님 보험은 상해 보장도 필요하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뭐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같은 질병 보장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유병자 보험이나 유병자 실손은 보험료와 보장 범위가 일반 보험과 다를 수 있으니까요. 가입 가능하다는 말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치료비가 보장이 되고 어떤 항목이 제외되는지 꼭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혼자서 좀 확인하니까 뭔가 뭔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나도 전문가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편하게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소비자 민원실로 가볼 텐데요. 샵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첫 번째 민원 8718번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맞벌이로 생활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이 많아졌어요. 저희 어머니는 국민연금을 추가 납입해서 나중에 수령액을 늘려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65세가 됐을 때 국민연금을 정말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따로 준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게 나은지도 고민입니다. 30대 후반 직장인이라면 노후 준비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요즘 진짜 노후 준비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게다가 요즘 또 주식시장이 너무 화랑이다 보니까 연금 준비보다도 내가 투자를 하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1: 맞아요. 저도 사실은
0: 좀 투자액을 늘리셨어요?
1: 거의 매일 보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SNS나 이런 게 약간 인터넷을 통해서 너튜브 같은 걸 보면요. 좀 약간 현실을 약간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간혹 보여요. 이제 20대인데 몇 억이 있다. 자산이 얼마가 불었다. 이런 거 보면 흔들리죠. 특히 얼마 전
2: 네? 없어요?
1: 있으세요?
2: 아니 없으신가 봐.
1: 제가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0: 지금 믿어요 이런.
1: 저 이런 건 그냥 믿으셔도 됩니다.
0: 예예예.
1: 뉴스를 보니까 2026년 기준으로 20대 기준의 자산가를 봤을 때 아이들의 이제 20대이신 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봤을 때 최저가 뭐 몇 천만 원인데 최대가 몇십억 있다고 해서 이게 총 19배나 18배 차이가 난다라는 게 떴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매년마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0: 그만큼
1: 격차가. 그만큼 지금 많은 분들이 젊은 나이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게 코인이나 뭐 주식 시장을 통해서 뭔가 돈이 불다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특히 30대 후반이신데 보니까 20대래요. 나 뭐 했지? 이러잖아요.
0: 그런데 그러다가 또 은행 예금 이런 거 보면 그 금리 보면 아유 이거는 정말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1: 살아.
0: 들고.
1: 자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연금과 투자는요 사실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역할 자체가 달라요. 연금은요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만드는 개념이고 이런 주식이나 이런 투자는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개념이 다른데 왜 이거를 갓 돈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묶다 보니까 사실 뭐 노후의 그 기본 생활비도 늘리고 싶고 자산도 늘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고민에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확실히 개념은 분리해서 잡으셔야 된다는 거. 근데 8718번님이 어머님께서 국민연금 더 받으려면 추가 납입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이런 방법도 있는 건가요?
2: 네.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추가 납입도 가능하고 뭐 빨리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이제 장단점을 좀 얘기하면 장점은 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로 이제 내 자산을 더 늘릴 수 있다. 이게 장점인데 단점은 묶여 있어야만 한다.
0: 못 쓰죠.
2: 네, 연금으로만 쓸 수 있고 연금 외에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묶여 있어야만 하죠. 네.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사라진다.
0: 네.
2: 이게 좀 단점이고 사실 이게 그러면 누구한테는 유리하고 누구한테는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사회적인 제도라서 내가 뭐 지금 내던 거에 두 배를 낸다고 두 배 더 많이 나오고 이게 아니죠.
0: 네.
2: 재산 재분배 법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이 초과되면 그 이상은 이제 저 기초수급 대상 분들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소득 개념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추가 납입 제도가 불리하실 수 있어요.
0: 네.
2: 어느 일정 이상의 연금이 확보되는 분들은. 근데 어느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이 확보되어 있는 분들.
0: 네.
2: 난 연금액이 너무 부족해. 100만 원도 안 나와. 그런 분들은 오히려 추가 납입을 통해서 확보를 더해 주시는 게 더 좋죠.
0: 이게 또 개인마다.
2: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0: 예. 네.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는 조금 승률이 좀 좋으신가요?
0: 저 괜찮습니다.
1: 좋습니다.
0: 좋았습니다.
2: 좀 손에 좀 힘을 좀 빼고 여기 좀 네? 실로폰 부실 것 같아요.
1: 실로폰 여기 있습니다. 갑니다.
2: 오늘 좀 이상하네요.
1: 자, 퀴즈.
2: 네.
1: 자, 국민연금 가입자는 누구나 만 65세가 돼야만 수령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제가 이렇게 정답률이 높았던 이유는 문제에 그냥 답이 다 있더라고요. 여기 누구나 들어갔잖아요. 이런 거는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땡. 아니, X.
1: X. 맞습니다. 네. 참 쉽죠. 저희 다음 주부터는 진짜 좀 어렵게 내보겠습니다. 아니,
3: 연기를 너무 좀 기계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1: 연기를 한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저도 말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0: 속이 다 보이는 네. 문제였어요.
1: 자, 그래도 사람이에요, 정답 근데. 맞추셨으니까. 자, 국민연금은요, 수령 나이를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1969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긴 있죠.
0: 네.
1: 자, 그 이전에 출생 연도에 따라서는 61세부터 혹은 64세 사이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무조건 65세가 아니라 내 출생 연도 기준에 따라서 수령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0: 네.
1: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늘리거나 줄일 수도 뭐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69년 이후 출생자는 이제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

0: 하지만 그 이전의 출생자는 이제 출생 연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시기도 다르죠.
1: 그렇죠. 이제 네. 뭐 예를 들면 긴급한 상황이 생겼어요. 나는 자금이 지금 빨리 확보가 필요해요.
0: 나 지금 당장 돈 필요해.
1: 예, 연금이 네. 지금 난 좀 빨리 개시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조기 수령을 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일단 10년은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0: 아.
1: 네. 뭐, 조기를 하든, 뭐, 연기를 하건, 뭐 하건, 예. 일단 10년은 넘어야 평생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일단 10년이 넘어야 되고요. 소득기준의 어떤 일정 요건이 좀 충족이 되면, 앞당길 수 있는 기간을 5년까지 이렇게 앞당길 수 있는데,
0: 네.
1: 뭐, 예를 들면 뭐, 65세부터 받아야 되는데, 뭐, 61세에 받는다, 62세에 받는다, 이렇게 당길 수 있죠.
0: 네네네.
1: 근데 다만, 매월 0.5%씩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1년으로 치면 6% 정도가 감소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소되는 만큼을 신중히 결정하셔야 돼요.
0: 네. 빨리 받을 수 있는 데는 적게 받아야 된다.
1: 연 6%면 큽니다.
0: 아, 그런가요? 그 돈으로 한번 뭐 숫자로.
1: 그러니까 불어나갈 수 있는 그 크기가.
0: 예.
1: 우리 은행에서 보면
0: 네네네.
1: 지금 뭐 2% 3%잖아요. 적금이라고 따져보면. 네. 근데 내가 뭐 100만 원씩 넣는다고 해도 2, 3%면 이게 뭐 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0: 네.
1: 연 6%씩 감소가 된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2: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65세부터 그거를 줄였어요. 5년 줄이면 뭐 1년에 뭐 6만 원씩 줄어든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6%니까.
0: 그러면 이제 반대로 늦게 받으면은 더 많이 받는 방법도 있겠네요.
2: 당연히 있죠.
0: 있겠죠.
2: 네. 네. 바로 이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최대 5년까지 똑같아요. 둘 다 위아래로 5년씩이에요.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1년에 7.2%의 연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연기를 최대로 했을 때는 36%까지, 그러니까 기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6%까지를 더 받을 수가 있게 돼요.
1: 더 불리는 거죠.
2: 그렇죠.
0: 더 불리는 거. 근데 요즘 아까 그 질문자님의 저기도 있었었는데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받을 수 있어? 우리가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때쯤이면 뭐 고갈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불안불안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저는 이 생각을 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0: 말도 안 된다?
1: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제도는 사회적 제도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정한 제도예요. 근데 나라가 정한 제도에 그 고갈이 됐다고 나라가 가만히 있느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대국민 사기가 될 수 있겠죠.
0: 예.
1: 예, 준조세예요, 심지어. 무조건 내가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내야 되는 돈. 근데 작년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에 실적 국민연금이 이제 그 연금 기금을 운영하는 그 실적이 조단위잖아요, 항상.
0: 네.
1: 재작년도 조단위였습니다. 근데 이게 불어난 만큼을 잘 활용을 못해서 마이너스가 된다. 사형감이죠.
2: 네?
1: 사형감이죠.
2: 대한민국에서요?
1: 담당자는 사형감입니다.
0: 뭐. 담당자가 사형돼도 내 돈이 나오냐고요.
2: 내 돈 나오죠.
1: 근데 저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좀 네. 말이 샜는데 어쨌든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사회적 제도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금이 없어질까를 고민하시지 마시고
0: 네.
1: 어떻게 이 기금을 한 번이라도 공백 없이 잘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2: 근데 저는 좀 살짝 이분의 지금 이제 이재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맞긴 하겠지만
0: 네.
2: 현실적으로
0: 네.
2: 이거 그냥 그럴싸한 말이잖아요. 근데 보면
1: 그럴싸한 말이라뇨?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2: 지금
1: 보이고 있는
2: 국민연금 금액이 네. 기존에 내던 것보다 더 많이 내라고 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요.
0: 그쵸.
2: 근데 그러면서 내 수령액은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더 많이 내고 그대로 받으면 네. 결국은 이분처럼 못 받는 건 아니겠지만 별 효과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0: 굳이.
2: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충분히 고민이 되신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여기다 추가하실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거의 가져가는 건 가져간다기보다는 꼭 내야 되는 거니까. 내시고 추가를 할 여력이 있으시면 딴 걸 한번 해보시라 이제
2: 찾아보자는 건데 바로 이 개인적인 준비를 하자는 거잖아요.
0: 네.
2: 보통 이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층 구조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좀 3층 사탑 쌓는 거죠.
0: 네.
2: 요즘은 이걸 4층, 5층까지 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퇴직연금이 없는 분들은 이 개인연금 준비가 굉장히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0: 튼튼한 2층 집이라도. 네.
1: 저기 잠깐만 저 하나만 수정을 해주세요.
0: 네.
1: 이 말이 약간 오해가 될 것 같아서 방금 이제 국민연금액은 올라가는데 받는 금액은
0: 그때보다?
1: 변함이 없다. 이 얘기는 조금만 수정하면 맞는 얘기예요. 맞는
0: 네네.
1: 얘기인데 조금만 수정하면 사실 국민연금액은 물가를 반영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는 뜻은 연금액에 대한 그 개념이 물가를 반영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부동산 특히 가장 핵심적인 게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크죠.
0: 네.
1: 그러니까 과거 한 5년, 10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부동산 상승 가치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든 건보료든 사실 사회적인 제도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소득 자체가 재산 자체가 너무나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0: 많이 잡히니까. 예.
1: 근데 대신에 이 양을 올려준 만큼 효과를 주겠다고 하는 게 사실 물가 상승이에요. 물가 상승을 반영해 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안 됐는데 금액만 올라간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손실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죠.
0: 네, 네.
1: 근데 우리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는 지금 당장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지금 정영환 팀장님이 말한 게 사실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0: 그렇죠.
1: 네. 왜냐하면 앞으로 물가 상승이 얼만큼 상승할지 모르고 화폐 가치가 어떻게 허락할지 모르는데 그걸 다 반영해주고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오해는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0: 네.
1: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다.
0: 효과가 있다.
1: 네, 라고 보셔야 됩니다.
0: 내는 것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물가 상승률로 인한 그 수령액도 조금씩 올라가는
1: 반영이
0: 거니까.
1: 되고 있는 겁니다.
0: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요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1: 다만 이제 많이 오른 분들은 아쉽죠. 네. 왜냐하면 사회적인 제도가 재산 재분배 때문에 내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나한테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네, 다 이렇게 같이 골고루 살아야 되는 거니까.
0: 공정연금이기 때문에.
1: 네.
0: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같은
1: 죄송합니다.
0: 그러면 이제 네. 우리 프리랜서나 퇴직연금이 없는 분들은 개인연금 준비가 더 중요하다. 이제 여기까지 아까 얘기를
1: 네,
0: 했었었고요.
1: 네, 네, 네.
0: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뭐, 주식 같은 투자 상품은, 노후 준비에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1: 뭐, 어떤 내용이든 다 노후 준비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없죠. 뭐, 투자 자체도 도움은 될 수 있고요. 근데 투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 노후 자금 전체를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 투자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맡기는 건 사실 위험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죽을 때까지, 사망 시까지 받아야 되는 평생 지급이 돼야 된다는 거.
0: 네.
1: 그 다음에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거.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연금 자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잘 준비하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0: 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이제 현금이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조금 뭐
1: 그쵸,
2: 투자도 하고
1: 잘 되면 목돈으로 마련해 볼 수 있고
0: 잘 되면 좀 받아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연금이나 투자냐 이 둘 중 하나가 아니라 균형 있게 좀 준비하는
1: 맞습니다.
0: 게 중요하다, 그런
2: 말씀이죠. 네. 번 옳은 말씀이시고요. 노후 준비는 단기간에 끝내는 게 아닙니다. 최소 20년, 30년 이상 이어서 가는 긴 평생 자주갈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서 함께 준비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0: 네. 요즘 정말 주식시장 좋아지면서 나 연금보다 투자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국민연금은 노후에 기본 생활비를 받쳐주는 안전장치고 투자는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자산을 키우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 소득 상황과 은퇴 계획에 맞춰서 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혜경의 레몬트리 듣고 올게요.

0: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민원 만나볼게요. 1127번님이 친한 친구가 얼마 전 교통사고를 냈는데 운전자 보험으로 합의금을 처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보험료도 사람마다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3만 원짜리인데 잘 가입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앞에서 마침 짚었던 그 운전자 보험 얘기를.
1: 딱이네요. 네,
0: 운전자 보험은 다 비슷비슷할 줄 알았는데 보험료도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1: 일단 이분은 운전자 보험에 관련된 딱 그 중요한 특약만 가입한 게 아닌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상해 관련된 뭐 골절 2번, 상해 2번, 뭐 상해 관련된 특약들을 한꺼번에 같이 넣다 보니까 비싸진 것 같습니다.
0: 네. 뭐 본인이 넣으셨겠습니까? 설계사 분이 넣어주셨겠죠.
1: 아, 본인의 필요도 있기도 해요. 나 이게 넣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0: 그럼 운전자 보험이라고 해서 전부 네. 운전자 보장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특약이 묶여 있으실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2: 네, 맞아요. 이게 실제로 보면 운전자 보험인데요. 정작 운전자 관련된 부분이 보장이 아예 없는 경우도 봤어요. 이름은 운전자 보험인데 운전자 항목이 없고 오히려 다른 특약. 아까 말했던 상해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보험료만 비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자,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서 꼭 챙겨야 되는 핵심 보장은 뭐 어떤 걸까요?
2: 딱 세 가지입니다. 핵심 보장 세 가지인데요. 바로 형사 합의금, 그리고 벌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이 세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적인 책임이 생기는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0: 네. 근데 뭐 자동차 보험도 있으시잖아요. 요걸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1: 이거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자동차 보험은 민사입니다.
0: 민사. 네,
1: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주어서 그걸 합의를 보는 과정, 민사에 관련된 게 자동차 보험이고요. 이 운전자 보험은 형사 합의를 위한 겁니다. 네, 내가 중대 법규를 위반을 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형사적인 책임이 물어지는 경우를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는 게 운전자 보험이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도 이 운전자 보험 관련된 특약을 넣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자동차 보험은 1년 갱신이죠.
0: 아, 그렇죠.
1: 네, 자동차 운전자 보험은 20년 갱신.
0: 그러네.
1: 깁니다. 상황이 그러네. 달라요.
0: 매우 다르네요. 네,
1: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운전자 보험을 운전자 특약을 자동차 보험에 넣을 수는 있지만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0: 예, 그렇게 되면 진짜 본의 아니게 계속 갱신형으로 쭉쭉쭉쭉쭉.
1: 맞아요.
0: 예,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보험은 사고 처리 민사 쪽, 운전자 보험은 사고 후의 법적 문제 형사 쪽을 대비하는 거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2: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핵심 보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예전에는 운전자 보험 관련된 부분에 형사 합의금 같은 경우가 막 3천만 원. 5천만 원 수준으로 준비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냐? 지금은 2억 원 한도까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0: 예.
2: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차이가 많이 나죠.
0: 네.
2: 자, 그러면 이런 경우 발생했을 때 내가 보장받은 금액 빼고 남의 차액은 누가 내요? 내가 다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0: 네.
2: 자, 그리고 벌금 보장도 또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뭐 대인 벌금 한 2천만 원까지만 보장되면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스쿨존 사고가 포함된 민식이법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0: 예.
2: 이런 것까지 강화되면서 이제는 3천만 원까지 가입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0: 그러니까 예전에 가입한 분들은 보장이 부족할 수도 있다.
1: 그렇죠. 예.

0: 다만 보행 중 사고도 있어요.
1: 예.
0: 이 보행자들을 위한 이 특약들도 이제 새로 생겨서 그 한문철 변호사님
1: 예. 네,
0: 이렇게 만든 어떤 새로운 특약들도 있어서요. 과거와 세부 내용이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1: 근데 청취자님처럼 3만 원 정도 내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비싼 건가요?
2: 이게 싸다 비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핵심은 쉽게 말하면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말씀드린 이 벌금 관련된 부분이나 형사 이 핵심 세 가지만 잘만 준비해도요. 운전자 보호는 1만 만 원대 안팎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입해서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상담하는데 운전자 보험 있으시네요 그랬더니 네. 저 운전자 보험 있어요. 저 그거 고급형 가입했어요. 고급형이요? 그때 뭐 이제 약간 실속형이 있고요. 뭐가 있고요. 프리미엄 있고 고급형 있는데 제일 좋은 거 넣어달라고 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고급형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만 원짜리랑 운전자 관련된 법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동일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상해 입원비. 상해 수술비. 골절 뭐 이런 것들 포함되면서 이게 뭔가 개수가 10개씩 더 많을수록 프리미엄이 붙는 것처럼
0: 고급형은 맞긴 하네.
2: 고급형 맞긴 하죠.
0: 맞긴 하네. 다칠 네. 것까지 다 대비해줬으니까.
2: 네. 그래서 이렇게 포함돼서 좀 저한테 본인의 불필요한 특약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3만 원, 5만 원대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급형일 수도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고급형이라고 표현하는 게 틀린 건 아닌데 그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종합보험에 상해에 관련된 특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네네.
0: 근데 운전자 보험까지 고급형으로 가입해버리면 중복이죠.
1: 쓸데없는 중복이죠.
0: 네, 쓸데없이 예. 보험료가 더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1: 네, 뭐 다른 쪽에 갖고 계시다면 굳이 종합해서 갈 거 없고
0: 맞습니다.
1: 다른 데가 좀 많이 빈약하시면 뭐 넣으셔도
0: 그렇죠.
1: 되고 뭐 그런 거죠.
0: 왜냐하면 상해보험은 고지사항이 간단하거든요. 운전자 상해보험이요. 이름 자체가. 이
1: 네.
0: 상해보험은 지금 당장 치료만 없으면 다 가입할 수 있어요. 고지사항이 너무 간단합니다.
1: 그런 점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운전자 보험은 얼마짜리냐보다는 핵심 보장. 아까
2: 맞습니다.
1: 특히 그 세 가지 기본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네요.
2: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운전자 보험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보장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가입한 내 보험이 운전자 보험이 옛날 거라고 하면 한 번쯤은 꼭 점검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네. 자, 오늘도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세요.
2: 네. 이 보험이 특히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이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보장성보험은 언젠가 소멸되는 보험이다 보니까 저는 꼭 저축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꼭 놓쳐서는 안 돼요.
1: 네.
0: 네. 노후 준비 관련된 내용은 항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에만 너무 영끌하지 마시고 이 안정성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안정적인 건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2: 네.
1: 자,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방송 놓치신 분들은 월요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크레더블 진우션 타블로가 함께한 오빠차 들으시고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은

0: 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1: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낮 기온이 부쩍 올라 더워졌는데요. 곳에 따라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상되는 만큼 미리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에는 사고가 있습니다. 공항 쪽으로 가는데 강동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를 하고 있어서 사고 지점 뒤쪽으로 속도 떨어지고요. 이후로 흐름이 좋다가 청담대교부터 여의도 부근까지 다시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각각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는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데 복정교차로에서 수선아들목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지나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반포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는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1도, 습도는 44%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의 최강일구입니다. 매년 올여름이 제일 더운 것 같죠? 그래서 그런가 냉방용품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손선풍기에 이어서 아예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용 에어컨까지 나왔다 그러네요. 두 채 들고 다니면서 더위를 이겨내던 건 먼 얘기가 돼버렸는데 그래도 두 채 바람은 에어컨 바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뭔가가 있죠. 사랑이란 건 뒤척이는 아이에게 밤새 부채질을 해주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에어컨 바람에 없는 온기랄까? 시원하면서도 따뜻해지는 바람이 바로 부채 바람이죠. 오늘은 부채를 선물한다는 날 단호입니다. 잠시 이 더위 식혀줄 부채 바람 같은 사람 옆에 있다면 이 여름 더위도 견딜만 하지 않을까 싶네요. 6월 19일 금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보관할 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출격! 진영이 부릅니다.

더없이 전날 듣고 왔습니다. 지금 31.8도네요. 올해 서울에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오늘 밤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제법 내릴 것 같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요 TV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데 청와대 춘추관에서 G7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네요. 이번 유럽 방문을 통해서 한국 위상 높아진 것을 느꼈다. 실용 외교로 국익 극대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축구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아, 너무 아쉬워서 가지고 말이야. 아, 참. 잘했는데, 아, 그 후반 5분 만에 어처구니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말이에요. 공을 놓쳤잖아요. 김승규 골키퍼하고, 네, 수비수가, 우리 같은 수비수가 이렇게 충돌해버리는 바람에 골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를 멕시코 선수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살짝 주워 먹기로 해가지고 그냥 쑥 집어넣었어요. 아,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 선수들 정말 뭐 열심히 싸웠는데, 예. 근데 좀 저거 볼 때는 좀 아쉬운 게 너무 그 수비 위주, 또 뭐 이렇게 조직력 위주로 볼 돌리기만 너무 한 거 아닌가. 시중이가 좀 답답하다는 좀 인상은 들었어요. 오죽하면 이영표 해설위원이 후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코너킥을 얻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상황에서 이영표 해설위원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저렇게 과감하게 공격하고 그러다가 코너킥도 얻어내고 뭐 이러는 건데 좀 아쉽다 이런 얘기. 저도 이용표 해설위원의 입장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예. 어쨌든 뭐 1-0으로 졌는데 남아공과의 3차전이 남아있으니까요. 네. 자, 하여튼 우리가 오늘 멕시코한테 지는 바람에 A조 1위에 올라가는 거는 실패를 했고요. 자, 1승 1패가 됐습니다. 이제.

0: 조 2위. 승점은 이제 3점을 이제 유지한 거죠. 우리나라는 다음 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3차전에서 이겨도 조 1위로 올라서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32강 하는 데는 별 다뤘겠죠. 예, 우리 선수들 하여튼 화이팅입니다. 그리고요, 네. 어제 1대 0으로 이길 거라고 하셨던 그 우리 저 청취자 있죠? 예. 안산의 조기 축구회. 예. 지금 바로 전화를 연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어떻게 됐어,
1: 아이고,
0: 그래. 반등하는
1: 죄송합니다.
0: 그랬네.
1: 어떻게 제가 예상한 대로 안 돼가지고, 이게 거꾸로 됐어요. 아,
0: 아니,
1: 참.
0: 어제 하도 재밌게 해설을 해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해설 좀 해줘요.
1: 아, 사실, 뭐, 찬스만 제대로 됐으면 이길 수 있었던 게임인데,
0: 네.
1: 그동안에, 뭐, 전력, 뭐, 또, 여태까지의 그 전적으로 해서,
0: 예.
1: 우리 선수들이 좀 위축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0: 그래요.
1: 합니다.
0: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멕시코한테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며요, 그죠?
1: 예. 그렇다고 하니까
0: 네.
1: 선수들도 좀 위축이 돼서,
0: 네. 수비 위주를 많이 한것 같고.
1: 예, 마음껏 그 펼치지를 못하지 않았나,
0: 그러니까.
1: 감히
0: 이영표
1: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해설위원이 마지막에 코너킥 처음으로 얻었잖아요, 우리가. 후반 끝날 때. 예?
1: 네.
0: 그랬더니 공격 축구 좀 해지. 이제 이렇게 공격 축구 하니까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냐 아쉬워하던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니, 저도 그 1대0으로 이긴다고 예상한 거가,
0: 예.
1: 이제 수비 위주로 하다가
0: 예.
1: 기습공격으로 이제 한골 우리가 넣지 않을까 했는데,
0: 그렇죠.
1: 너무 수비 위주로 하지 않았나.
0: 네. 참.
1: 차원은 충분한데,
0: 네.
1: 그렇게
0: 알겠습니다.
1: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축구 누구하고 보셨어요?
1: 친구하고 봤어요, 사무실에서.
0: 몇 분이?
1: 셋이요.
0: 세 분이서?
1: 예,
0: 예.
1: 제가 조그맣게 자영업 하거든요.
0: 아, 그러시군요. 무슨 일 하시는데요?
1: 방판, 뭐, 통신 판매, 이런 거 합니다.
0: 네, 그러시구나. 자, 이제 남아공하고 이제 마지막 3차 A조
1: 네.
0: 예선 어떻게 보십니까?
1: 그거는, 뭐,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긴다고 보죠? 근데 죽기 살기로 해서
0: 죽기
1: 이겨야죠,
0: 살기로
1: 이제는.
0: 해서
1: 그래야
0: 이기자.
1: 올라가죠.
0: 이기면은 우리가 승점 3점이 될 거고. 그런데 이미 멕시코가 두번 이겨버리니까 거기가 6점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1: 예.
0: 남아공을 이겨도 조 1위는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조
1: 그렇죠.
0: 2위가
1: 저희
0: 될
1: 1위는 못
0: 수밖에.
1: 올라가도.
0: 예. 그러면 남아공과 몇대 몇? 예. 우리가
1: 2대1.
0: 이기구나. 1대 0?
1: 2대1로 이깁니다.
0: 2대 1.
1: 예. 이거
0: 알겠습니다.
1: 안 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0: 손에 장을 지진다고 그랬어요. 저 빠그로 PD가 적어놨어. 지금 2대1이라고. 예.
1: 예. 예.
0: 자,
1: 알겠습니다.
0: 6월 며칠이죠? 26일인가요?
1: 예, 25일이요.
0: 20, 요번에 다음 주에는 목요일인가요?
1: 네.
0: 아, 다음 주 25일 날, 자, 2대1로
1: 예.
0: 안 되면 장 지지신다 그랬으니까. 예.
1: 예. 아니, 2대1로 안 되면 또 인터뷰 요청하시겠네요?
0: 왜 겁나세요?
1: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이기길 바랍니다.
0: 알았어요. 저희가 또 메모를 해놓고, 예,
1: 예.
0: 다음 주 목요일 날다 함께 또 기다려 보도록 하죠, 뭐.
1: 아이고, 우리 최일교 아나운서님 아주 연이틀
0: 예.
1: 영광입니다.
0: 아이고, 고맙습니다.
1: 제가 또
0: 예.
1: 한 말씀 드릴 거는
0: 네.
1: 서울시 시의원이 이제 민주당이 다수가 됐으니
0: 네.
1: TBS 정상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될
0: 야, 아.
1: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충남 아산에 계시면서도 이 서울 상암 등 TBS를 걱정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1: TBS 애청자입니다.
0: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1: 예.
0: 네. 자,
1: 예,
0: 그러면 여기까지
1: 감사합니다.
0: 인터뷰할게요.
1: 네,
0: 예.
1: 수고하세요.
0: 아산에서 조기 축구하시는 월드컵 통신원 연결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뉴스 말씀드리자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요원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마지막 날인 오늘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를 했네요.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환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12명입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란 종전과 관련해서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합의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을 대상으로 통항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힌 우리나라 선박 20여 척도 이란 당국에 신청해서 해협을 조만간 빠져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술파티 위증 혐의 등을 갖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슨 아주 회개한 일이 며칠 전에 있었는데 괴사로 절단한 다리 병원 자원봉사자가 쓰레기로 오인해 잘못 배출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인천의 한 요양병원인데 지난 8일 절단한 80대 입원 환자의 다리를 붕대에 감싸서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폐기를 했고 버렸고 이튿날 병원 자원봉사자인 60대 남성이 의료 폐기물 용기의 다리를 석고붕대 쓰레기로 착각해서 이거를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합니다.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좀 하고요. 잠시 후 노래 한 곡 듣고 나눔 선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돈가스 퀴즈는 또 어떤 재미있는 퀴즈가 나올지 기대를 하면서 나훈아가 부릅니다.

나는 선물 시작합니다. 먼저 돈가스 퀴즈 정답 먼저 적으시고 두 번째 25개 나눔 선물 중에 하나 적으시고 받고 싶은 거. 세 번째 누구와 함께 이 나눔 선물을 하겠다. 세 가지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의 돈가스 퀴즈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끝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개최국 멕시코와 경기에 우리가 1-0으로 졌는데, 네. 자, 다음 주에 32강 진출을 위한 3차전 경기가 이 나라하고 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 요게 오늘의 퀴즈군요. 보기 두 개 올려놨어요. 1번 남아공, 2번 콩고. 네. 남아공이냐, 콩고냐. 네. 우리가 속한 A조에 네 팀이 있죠? 예. 체코, 멕시코, 또 이 나라, 우리나라, 이렇게. 예. 자, 보기 두 개 드린 거예요. 1번 남아공이냐, 2번 콩고냐. 모르시면 그냥 1번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25개 나눔 선물 소개해 드릴 테니까 받고 싶은 거 골라서 적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 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의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봄 도다리 새꽃이 모둠의 2인분, 냉장고 속 장독대 당아리의 사각항아리 김치 사각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사라다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의 인터넷 중학생 수강권, 경기도 하남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고대로 경기무역공사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 통통치킨에서 파닭 한 마리, 오리 요리 전문점 봉오리의 오리 볶음탕, 인천 서구 서부경찰서 인근 백암 장수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코다리면과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 동안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 한음마을의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 이브스 볼륨의 올 이런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입니다. 나눔 선물 보내주시는 사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첫 번째 퀴즈 정답 적어주십시오. 오늘의 퀴즈는 다음 주에 우리나라하고 3차전을 치를 나라가 어디냐? 1번 남아공이냐? 2번 콩고냐? 네, 모르시면 몇 번? 그냥 1번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축구 관련 퀴즈 드린 거니까 정답과 함께 예측 점수 예. 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1-0으로 이긴다든지 1-1로 비긴다든지 예. 자, 아까 저 아산 통신원께서는 2-1 낙승을 예상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예상을 갖고 계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힘든 싱어 송주희 씨가 부릅니다. 자고 가.

네, 재밌는 노래. 힘드신 거 출연했던 송주희 가수의 자고가 듣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당첨자를 쫙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돈가스 퀴즈 정답은 1번 남아공이죠. 다음 주 목요일 날 25일 날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당첨자 9192번님이에요. 정답은 1번 남아공이고요. 저는 줄기세포로 만든 에센스 받고 싶어요. 왜냐? 다음 주 금요일 날 사랑하는 아내의 56번째 생일이라서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방송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9192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브스 볼륨에서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 인원 에센스 보내드릴 테니까 아내 생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첨자는 2707번. 정답 1번 남아공입니다. 오늘도 일하느라 축구를 못 봤는데 졌다는 소식 듣고 너무 아쉬웠어요. 다음 주 남아공전은 2-1 승리를 예상합니다. 받고 싶은 선물은 하남 국밥 6인분이고요. 일주일에 두 차례 하남 배송을 가는데 어머니와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축구 그래도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TBS도 빨리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네, 2707님께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 한우국밥 6인분을 이거 댁으로 국밥 사장님이 댁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참고하셔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9310번님 당첨. 정답 1번 남아공이고요. 여기는 마산입니다. 수미감자를 90일 전에 심었는데 지금 캐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네요. 아내를 위해서 선크림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남아공과의 예상은 2-0으로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9310번님께 일산 마디오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마산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미감자라는 건 뭐죠, 근데? 예? 하지감자 얘기대로 수미감자는 한번 찾아봐요. 수미감자가 뭔 뜻인지. 자, 이번에는 1616번님, 네, 당첨됐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최일구 앵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입학 50주년 기념으로 동창들과 지금 백두산에 와 있습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백두산 천지를 이틀 연속을 봤습니다. 이 좋은 기운 허리케인 라디오에도 전달해드리고 싶네요. TBS 정상화를 기원합니다. 아, 이분들이 지금 저는 가보지도 못했는데

0: 백두산 천지를 갔다가 두 번이나 어제 오늘, 야, 3대가 덕을 쌓아야지 그 제대로 본다는데 다 보셨나? 지금 저 돈가스 PD가 전화로 연결했나 봐요. 지금 중국을. 안녕하세요.
1: 여보세요?
0: 예.
1: 네, 안녕하세요.
0: 1616 청취자님이죠?
1: 예, 맞습니다.
0: 예, 아이고. 친구분들 몇 명이 왔어요?
1: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20명이 왔습니다.
0: 20명, 네.
1: 예.
0: 그 어떻게, 20명이 어떻게 모여서 가기 갈 생각을 했어요, 그래?
1: 아, 원래 이제 산악, 동기 산악회가 있어가지고요.
0: 예.
1: 한 달에 한 번씩 산행을 하고 그랬는데.
0: 네.
1: 올해 저희가 고등학교 입학 50주년이거든요.
0: 몇 년도 입학이신데요?
1: 76년도에 입학했습니다.
0: 아, 그 몇 년생들이신 거예요, 그러면?
1: 아, 60년 쥐띠들이
0: 아,
1: 많죠.
0: 아, 쥐띠들이겠네. 저 갑장들이구나. 예. 아.
1: 아, 그렇습니까? 예.
0: 이야. 아, 이거 진짜 좋으시겠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신박한 기획을 해서 거길 갔습니까, 그래? 50주년이라는 걸 누구 아이디어로 그렇게 시작됐어요?
1: 우리 산악 대장님께서 그 기획을 한 2, 3년 전부터 해외로 나가자 해가지고는
0: 예.
1: 이번 백두산 산행이 처음 해외 여행입니다.
0: 지금 근데 계신 데는 어디예요?
1: 지금 장백포포에서 지금 보고 내려와서
0: 예.
1: 버스에서 이동 중에 있습니다.
0: 아, 지금 버스 안에서 휴대폰으로 저하고 통화하고 있는 겁니까?
1: 예, 예.
0: 오, 그러면 오늘 아침에 그 축구했던 거는 못 보셨겠네?
1: 못 봤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조금 봤는데 저도 네. 아깝습니다.
0: 그렇죠. 네. 근데 축구는 축구고 그 동기들끼리 그렇게 올라가서 어제 오늘 두 번이나 봤어요. 천지를?
1: 예. 원래 그저께 도착했거든요. 오후에요.
0: 네.
1: 이제 도착했을 때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막 그랬는데
0: 예.
1: 어제 아침에도 숙소를 떠날 때까지 비가 부슬부슬 내렸거든요.
0: 오.
1: 그래서 한 두세 시간 달려서 이제 그 어제 남파라고 해서 남쪽 코스를 타고 올라갔는데
0: 네.
1: 어, 밑에 내려가니까 그때부터 날씨가 좀 개기 시작했어요. 근데
0: 예.
1: 이제 비 온 다음이니까
0: 네.
1: 예, 안개가 끼고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 봤는데
0: 네.
1: 안개가 낀 상태에 있다가 한 10분이나 15분 있다가 갑자기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0: 네.
1: 안개가 싹 걷히면서 천지가 그냥 전체가 보이는데
0: 요.
1: 뭐 다들 환호성을 질렀죠.
0: 와, 사진들도 많이 찍으셨겠네.
1: 예.
0: 그 어때요? 아, 처음 가보셨어요? 청취자님인 거기?
1: 아니, 처음입니다. 저도.
0: 어유, 그 감개무량하셨을 것 같아요. 느낌을 좀 얘기 좀 예. 해줘봐요.
1: 진짜 뭐 사진으로만 봤던 그런 모습인데 내 눈을 그냥 직접 보니까 뭐 뭐랄까 가슴이 그냥 막 흐리면서 그냥 예. 너무 황홀한 광경이어가지고는 제가 뭐 다른 나라도 많이 가봤지만 여기 백두산 천지 역시 우리나라의 정기를 내뿜는 그런 곳 같습니다.
0: 그렇죠. 거기가 해발 2274?
1: 2700 정도 됩니다.
0: 2700 정도.
1: 예,
0: 기온은 어때요? 기온은 꼭대기 거기.
1: 기온은 한 위가 한 13도에서 한 5도 사이.
0: 어, 그러면 긴팔 갖고 올라가야 되겠네요.
1: 예, 긴팔하고 바람막이 정도는 있어야 될
0: 것 같아요. 그렇죠. 바람은 많이 불었습니까?
1: 바람은 어제는 많이 불었는데 오늘은 바람 어... 안 불었습니다.
0: 아니, 근데 어제 다녀왔으면 됐지 오늘도 또 갔다 왔어요?
1: 아, 거기가 이제 이쪽 중국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북쪽에서 올라가는 길, 서쪽에서 올라가는 길, 남쪽에서 북파, 서파, 남파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어제는 남파로 올라갔고 오늘은 북파로 올라갔죠.
0: 그러니까 그 등산을 하신 거예요? 거기 다 걸어서?
1: 아니, 그렇지 않고요.
0: 예.
1: 장백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0: 예.
1: 장백산 그 관리 공단에서 버스를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0: 예.
1: 뭐 몇 번 갈아타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거의 산 정상 근처라도 내려주면은
0: 네.
1: 그때부터 뭐 한 길어야 뭐 한 1km 정도 한 800m 아~ 걸어 올라가서
0: 거의 정상까지 버스가 올라가는구나.
1: 그렇죠.
0: 그러면은 뭐 백두산 그런 그 보면 말이죠. 한겨울 예. 같은 데 보면 또 뜨거운 온천물 같은 게 나와가지고 계란 삶아 먹는 사람도 보이고 그러던데 그런 건 안 해봤어요?
1: 지금 오늘 내려오면서 장백포포 옆으로
0: 예.
1: 내려오니까 거기는 이제 온천에서 내 결안을 아주 파는 게 있어서
0: 예.
1: 하나 사먹어 봤습니다.
0: 아, 그러셨구나. 예. 어때요? 그렇게 온천으로 삶은 우리 이 달걀을 먹어보니까?
1: 중이 아니고 약간 반숙인데.
0: 예.
1: 그냥 맛은 뭐, 한국 계란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0: 저기요, 요 인터뷰 듣고 있다가 한 청취자께서 문자를 예. 보냈어요. 7484님인데, 이렇게 보냈어요. 예.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천지를 저도 2년 전에 북파에서 보고 서파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보내셨네?
1: 아, 그러시네.
0: 그러면 청취자님은 어디 두 군데가 어디 남파, 북파라 그랬나요?
1: 예, 남파, 북파고. 아. 서파는 이제 계단이 한 1400개 되는데 거기는 못 가고.
0: 네.
1: 그런 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와서 한번 봐야 아. 올라가야 돼.
0: 그 포인트가 이제 세 개 지점이 있나 보군요.
1: 예, 예, 올라가는 길이 세 군데가 있어요.
0: 아, 근데 그 파자는 예. 무슨 파자예요?
1: 그러니까 언덕이란 뜻이죠, 언덕.
0: 언덕 파자라는 게 있나 보죠?
1: 고개, 예, 예.
0: 그거 어떻게 써요?
1: 예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단체 투어로 가신 거죠?
1: 그렇죠.
0: 몇 박 며칠로 갑니까?
1: 우리는 옆에 3박 4일로 갑니다.
0: 3박 4일. 그러면 한 사람당 투어 비용을 어느 정도 계산하면 돼요?
1: 한 100만 원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0: 100만 원 전후로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천지 구경도 하고 다 할 수 있답니까?
1: 그럼요.
0: 그래요? 와, 네. 이거 좋으시겠네. 알겠습니다. 저기요, 근데 백두산을 어제 오늘 보셨다고 그러는데 다른 분들 같으면 좀 이 천지 사진 이런 거 올려주실 텐데 좀 끝나고 사진 찍으셨을 거 아니에요?
1: 예.
0: 지금 여기 저 샵 연구일 문자로 예. 좀 예. 보내줘 보세요. 예?
1: 알겠습니다.
0: 그래야 저도 좀 여기 한 번도 저는 천지라는데 가보질 못했는데 그래야지 사진이라도 보면서 다른 청취자들한테도 설명을 해드리고 같이 길을 예. 받도록 자 사진 좀 찍은 거였으면 한 두 장 정도만 보내주시고
1: 예. 네.
0: 그럼 언제 돌아오세요?
1: 내일 저녁에 갑니다.
0: 아 예. 편안히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아 전화 감사합니다. 예. 자. 고등학교 입학 50주년을 기념해서 이런 신박한 여행을 했군요. 저하고 다 같은 갑장이신데 아 부럽습니다. 자 그러면 백두산 다녀오신 분하고 인터뷰를 했으니 노래 한 곡을 들려볼 건데 파블로가 이 노래를 선곡을 했네요. 백두산이 부릅니다. 주연 배우 메인 보컬 유현상.

백두산과 유연상의 주연 배우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유연상 씨, 뭐, 샤우팅 어마어마합니다. 예. 근데 이거 젊을 때 녹음해 놓은 거라 지금은 현상 형님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잘못하면 저 얼굴 빨개지다가 입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전에 유연상 씨한테 여기 스튜디오에 출연했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은 집에 기타가 몇 대가 있어가지고요.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연습을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도 저한테도 야 너도 저 뭐 피아노 친다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딴 건 몰라도 그냥 한 곡 있잖아. 한 곡. 어?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할 수 있는 곡. 네. 그런 거 한 곡만은 꼭 좀 배워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그 하나 그 노래를 하게 된 게 예. 이용의 뭐죠? 잊혀진 계절. 예. 지금도 기억, 아, 요거는 제가 뭐 매일같이 거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파블로 PD한테 그 수미감자가 한 청취자께서 수미감자 수확하시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고 찾아봐라 그랬더니 인터넷에 찾아서 올려놨는데 수미감자는 감자 종자 중에 수미종을 말한다. 수미가 이제 한자로 빼어날 수의 만미자군요. 빼어난 맛을 자랑하는 감자다. 이 수미종 감자는 1962년 위스콘신 대학에서 종자 개량한 흰 감자 계열의 수피리어 감자를 말하며 전분 함량이 많고 쉽게 부서지지만 비교적 한랭 기후에서 키우기 쉽고 저장성이 좋아서 대마지종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흰 감자의 대표적인 품종이다. 아, 우리 그 삶아서 먹고 쪄먹는 그 중에 하나인가 봐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수입할 때 그 맛이 좋다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빼어날 수제 만미자 수밀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군요. 오늘 청취자 덕분에 또 하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백두산에 지금 고등학교 동기들끼리 200명, 20명이라 했지만 20명이 지금 그 백두산 구경하고 왔다 그런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관련해서 6063번님께서 문자를 보냈어요. 백두산은요, 동서남북 파가 있으며, 그 네 군데 코스가 있는 거네. 아까 그, 지금 백두산에 계신 분은 세 개의 코스가 있다고 그랬는데, 동서남북 네 개가 있다는 거네요. 파는요, 한자로 비탈 파자입니다. 한번 찾아봐. 비탈 파자 어떻게 쓰나. 저는 백두산을 세 번을 다녀왔는데요. 저는 여행 전문가고 동파는 북한 쪽이라 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세 군데라고 그랬구나. 동서남북 네 개 코스가 있는데 동쪽은 북한 쪽이고 나머지 세 개가

서남북. 서남북 코스가 이제 중국에서 올라가는 거군요. 그래서 세 개 중에 두 개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구나.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행 전문가 6063님. 네. 이어서 고덕동 순대 애청자께서 이분이 저희한테 감자 10박스 보내주신 분인데 이렇게 쓰셨네. 최일구 앵커님, 전에 며칠 전에 제가 보내드린 게 그게 수미감자가 그게 바로 그거예요. 아, 그게 먹고도 몰랐네요. 집에 가서 한 두 개 쪄먹었는데 아, 되게 맛있었는데 그 이름이 수미감자구나. 예. 왕서방 청취자께서는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른 방송은 다들 축구 전문가 불러서 해설을 듣는데 여기는 충청도 아산에 조기 축구하는 사람을 연결하네. 크크. 잘했다. 웃겼다. 아, 이런 거예요. 허리케인이다. 아유, 참.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뭐, 돈이 있어야죠. 뭐. 예, 다들 출연하시는 분, 그냥 와서 자원봉사해 주시는 거. 뭐, 선물 다 청취자들이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하여튼 뭐, 왕서방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왕서방님 아이디에 맞게 라임을 이렇게 쓴 거군요. 예, 잘했다 해. 웃겼다 해. 이런 거 해야 허리케인이다 해.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고 지금 저 백두산에 어제 오늘 올라갔다 오신 분이 사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사진을 지금 보내주셨는데 이야 진짜 한 폭에 동양합니다. 네. 예, 어느 중국 쪽에 올라가는 세 군데 코스라는데 지금 백두산 천지가요 밑으로 쫙 펼쳐져 있는데 잔잔한 거 후순해요. 예, 하늘에 뭉게 그림이 그대로 지금 파란 수면에 그대로 밀착이 돼서 데칼코마니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제 6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해발이 2700대니까 백두산 천지 양쪽 벽이 있는 데는 아직 눈이 녹질 않아가지고 약간 계곡 같은 데에 눈이 좀 남아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아, 참 시원하다. 예, 더 감개무량하다. 저기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시원이구나. 예, 이런 생각 들면서 여기 갔다 오시면 얼마나 흐뭇들 하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아, 저 파블로 쟤도 틈만 나면 아, 형님 이런 천지 같은 데 한번 다녀오자고 그러는데 여기 아까 얼마 든다 그랬냐? 예? 1인당 100? 그 무슨 월급을 내가 같은 집안 지자야지. 자, 걸어갔다고. 하여튼 1616 청취자님 사진 감사하게 잘 받았고요. 기 잘 받았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명훈이 부릅니다.

네, 아주 독특한 노래 들어봤습니다. 이명훈의 가실이라는 노래인데, 이 파블로가 이거 왜 선곡을 했는지 모르겠네. 오늘 뭐 단호라서 이거를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MBC 대학가요제 출전곡이죠. 네. 청산별곡. 네. 고려 가요라고 그러죠. 얄리얄리얄라셩. 이게 저도 옛날에 이제 국문과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얄리얄라셩이 무슨 성이 아니고요. 캐슬 그런 건 아니고. 아마 고려시대 그, 우리 영화 한번 있었죠? 쌍화점이라고. 네. 만두 가게 뭐 이런 거. 그, 막 검객 들라고 그랬던 쌍화점. 그런데 이제 고려시대에 등장했던 청산별곡이라는 고려 가요에 얄리얄리얄라셩 이런데 저도 이게 무슨 뜻이 있는 줄 알았더니 뜻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현악기 연주할 때 나는 소리를 의성어로 이걸 대신한 거 아니냐. 학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거기까지밖에 모르겠어요, 저도. 네. 근데 아, 이 가수 이명훈 씨가 저 파블로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라네. 정말이야? 오, 성남고등학교 나왔거든, 저 파블로가. 예, 저기 이제 해군본부 앞에 대방동. 오, 아, 지금 막 적고 있는데 트럼프터로 수업 시간에 이명훈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노래도 부르고 가르쳐 주고 그랬다고 그러네요. 네. 아, 고등학교 좋은 데 나와가지고 애가 저렇게 망가졌나 몰라. 어? 이렇게 거칠어. 이런 거 좀 선생님이 가실이 이렇게 불러주고 그러면 받아줬고 예쁘게 노래도 따라할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어? 파블로가 좀 거칩니다. 네. 아, 그래서 이 가실이를 들었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입니다. 2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금요일 날 뭐 하는지 다들 아시죠? 힘든 싱어 합니다. 실버돌. 힘든 싱어. 자, 노래 듣고.

와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남산 씨가 이제 오늘 3승에 도전을 하게 돼. 지난주에 두 분이 무승부였잖아요. 남산, 오늘 이제 그래서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리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또 음력 5월 5일 단오날입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는 토요일인 내일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단오 한마당 행사를 한다는 소식이니까요. 주말 가족 나들이에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편 도로에는 1시간 사이 정체 길이가 부쩍 늘었습니다. 돌발 상황에도 좀 유의를 하셔야겠는데요. 고속도로 중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 길 서초나들목 부근 5차로 쪽에서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데 반포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성수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2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오늘 19데이인데요. 예, 19일 날이라 많은 청취자께서 이 노래 시청했는데 결국 파블로 PD가 틉니다. 최일구의 인생 뭐 있는. 자, 인생만 뭐 있는 게 아니라 축구도 뭐 있어요. 지는 거 아니면 이기는 거죠.

네, 청취자 덕분에 또 인생 뭐 있나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한 두 분 정도 당첨자 발표할게요. 1485번님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남아공 주차장에서 주차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띄어 읽기 잘못했는데. 정답 1번 남아공이고요. 주차장에서 주차 일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네.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차장에 계신 줄 알았는데. 후배 직원 생일 축하하려고요. 바다나라 횟집을 신청해 봅니다. 다음 주 우리나라가 2-0으로 남아공 이길 거로 예상을 합니다. 1485님께 바다나라, 예.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에 봄 도다리 세 곳이 모듬에 2인 식사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8591번님 당첨이에요. 남아공이 정답입니다. 95대신 어머니 뵈러 가는 길인데 기지시에 파닥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591 청취자님께 충남 당진 기지시리의 파닥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닥 한 마리 갑니다. 자, 이제 애들은 가라. 실버돌 힘든 싱어 3승에 도전하는 남산씨, 이를 막아설 도전자 장두리 양지호씨 대결 펼쳐지게 됩니다. 유튜브 시민의 방송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여러분의 응원 문자를 부탁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실버돌 힘든 싱어죠. 이한경 씨가 부릅니다. 거기서 거기.

0: 예비사실 보정없는 진검승부 짬내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특집기획 애들은 가라
1: 실버돌 힘든 싱어
2: 김태발 씨가 한 건 했네. 네.
0: 아, 이분도 교육시키느라고 정말 한 10분 동안을 박자를 맞췄는데.
1: 그 예전에 그 왕회장님이 생각나요. 아유, 진짜로 죽는 줄 알았냐.
0: 자, 여기 출연하면 무조건 뜹니다. 애들은 가라. 60 이상만 출연 가능합니다.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 다 나왔고요. 먼저 보조MC의 메시 힘든 작곡가 김태발 씨. 자, 어서 오시고요.
1: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김태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지금도 오늘 저 축구했잖아요. 그죠? 예. 네. 네. 어떻게 봤어요?
1: 아, 근데 일단 뭐 축구를 잘 좋아하지는 않지만 네. 오늘 봤는데 일단 계속 좀 답답했어요. 그냥.
0: 시즌은 뭐, 답답했지. 네,
1: 시원시원하게 확 네. 아니 질 때 지더라도 그러니까 확 지던지 해야 돼.
0: 아까 형이 그 얘기 했는데.
1: 아, 그래요? 예. 네. 어, 저는 안 듣고 왔는데.
0: 자, 남산 씨하고 네. 또 양주 씨도 조금 이따 소개는 소개대로 하고 축구 네.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양주 씨, 장도리 씨는 네. 어떻게
3: 아,
0: 보셨어요?
3: 아니, 저도 아까 잠깐 봤는데 네. 아, 너무 답답하고 예전 같은 그런 파이팅이 없더라고요.
0: 아, 네. 공통적이야. 네. 그다음에 남산 씨는
4: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운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운이 안 좋았다고요?
4: 네, 조금요.
0: 네. 저 해설 맞습니까?
1: 어, 일단 뭐 접은 생각이니까 크게 그렇게 뭐.
0: 아니, 아니 여보세요. 해설하는데 왜 운 얘기가 왜 나와?
4: 아유, 무슨 경기를
0: 갖고 얘기하세요.
4: 경기라는 것이 또요. 그 운도 좀 떨어져야 됩니다.
0: 알았어요. 네. 근데 이 수박 어느 분이 사온 거예요? 수박 주스.
3: 어, 저기.
4: 저기 남산 씨? 양지호 선생님이. 네. 그 돈을 주셔가지고 저를 신분을 넣었습니다.
0: 야, 야, 이게 수박 야. 주스라는 거 참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좀 출연료는 없어도 여기 와서 이런 거 하니까 저도 수박 주스도 얻어먹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집에만 있으면 이런 예. 것도 없잖아.
1: 유일하게 힘든 싱어 할 때 뭘 예. 조금 주워 먹고 가요.
4: 예, 예. 배고프시니까 오셔서 드셔야지.
1: 그러니까.
0: 자, 이제 지난주 2승 챔피언 남산 씨, 그 다음에 도전자 장돌이 양지호 씨. 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무승부를 지난주에 펼쳐주셨는데.
1: 맞아요, 예.
0: 아, 근데, 태발 씨. 예. 요즘에 뭐 무승부가 제법 많이 나오는데 이건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저 예. 청취자들의 지적도 있는데요.
1: 자, 일단 뭐 양쪽 대결이 뭐 저희가 원치 않게 뭐 대결이 뭐 우열을 가리기가 참 힘들었고 청취자와 제작진이 뭐 일단 원하는 거로 뭐 많이 나와도 설령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난주에는 실력도 실력인데요. 뭐 웃기고 재밌는 게 아유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4: 아무래도 예능이니까요. 네. 재밌게 해야지 또 청취율이 많이
1: 남산님,
4: 오죠.
1: 오늘도 뭐 말씀하실 때 제가 이러면 이제 좀 말을 끊어주셔야 돼요.
4: 저는 말을 하러 나왔지.
1: 아 길어 너무.
4: 네 알겠습니다.
0: 아, 말을 하러 나온 거예요? 노래 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4: 말도 하고 토크도 하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0: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4: 제가 그런 거죠.
0: 아니 노래가 먼저죠 가수분들이니까. 자 알겠습니다. 이번 대결에서는 오늘은 반드시 승부를 내야 됩니다. 자 도전자 양지호 씨, 장두리 씨를 김태발 씨 한 번만 더 소개를 해주세요.
1: 자 드라마 야인 시대 지방 주먹패 출신 장도리로 활약한. 배우이자 가수 출신입니다. 장도리. 그분은 그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서 매일, 와, 두 시간씩 연습하시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남산에 올라 남산의 정기를 받아 맹 연습하고 있는 아주 숨은 고수이십니다. 배우 겸 가수, 만능 엔터테이너. 야!

0: 반갑습니다. 가수 겸 배우 양지호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그 장돌이 좀 더 지난주에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 번 더 얘기를 왜 내가 장돌이라고 그러는지.
0: 아,
1: 저 마이크 좀 이렇게 앞에.
0: 아, 이 장돌이는 그 이제 이천 지역의 보수고요. 그 동대문 사단의 이정재. 이정재를 직계 부하로 데리고 있는
1: 야인시대 네, 그렇죠. 드라마에.
0: 야인시대에서 이정재를 이정재가 직계 부하인 그 형님으로 이제 이천 보수 장돌이로 나왔습니다.
1: 그러니까 누가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정재가
0: 제가
1: 형이에요?
0: 이정재를 장돌이. 제 직계 부하죠.
1: 네. 아, 그러니까 장돌이가 형인가요?
0: 그렇죠. 그 이제 야인시대 서열이 좀 약간 높습니다.
1: 네. 아, 그러시구나. 네.
2: 검색창에
1: 자, 이렇게 어마어마니 네. 나오신가요? 지금?
2: 네. 검색창에 장돌이 치시면은
0: 김두한이도 다 밑에고.
2: 아, 진짜? 네.
1: 아, 장돌이 김두한도 장돌이 밑에 있으세요? 네. 근데 다
0: 아, 장돌이 밑에는 아니고 서열이 밑에입니다.
1: 아니, 후배들은 이렇게 컸는데 장돌이는 안 컸어요. 그래. 정로바닥에서.
0: 그러니까 말입니다.
2: 아니, 거기 좀 맛배기로 그 역할 하실 때 이정재나 김두한한테 야, 두한아. 너 물 좀 떠와라. 뭐 그런 거 대사 없어요?
0: 그런 게 없어요.
2: 아, 없어요?
0: 너무 막 평범한 대사들.
2: 어떤 거 그랬죠?
0: 아, 이 종로 아우들을 만났는데 반갑구만. 근데 뭐 하나 물어봅시다. 아,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경성에 있어야 하는 거요? 이런 대사들만 있습니다.
2: 야, 물 떠와 그러다 처 맞을 까봐 그런 거야.
0: 서열이 뒤바뀔까
1: 그
0: 봐.
1: 야인시대 SBS에서 방송이 그게 몇 년도입니까?
0: 그게 2021년도.
1: 2020년이요?
0: 네. 21년도.
1: 2021년에 야인시대였다고요? 예. 그 전 아닙니까?
0: 아니요, 2021년도.
2: 2021년, 11년 아니, 아니에요?
0: 혹시? 아, 2001년도.
1: 여보세요. 그렇지.
0: 제가 헷갈렸습니다.
1: SBS 개국한 지 예, 예. 얼마 안 돼가지고 예. 한 건데.
2: 와, 나 양지원님 무슨 신인 탤런트 줄 알았어요, 지금.
0: 2001년도.
3: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좀 기억력이 가물가물합니다.
0: 그 당시 시청률 57.6%.
1: 시청률? 예. 예. 시청. 아니, 남산 씨, 뭐라 그래, 조금 전에
3: 날씨가
1: 뭐라.
3: 날씨가 더워서요. 네. 약간 기억력이 약간 가물가물 하시는
1: 거 아, 양지호 씨가?
3: 예, 예.
1: 아, 날씨가 더우면 이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나요?
3: 아무래도 좀 상태가.
1: 뭐, 날씨가 추우면.
3: 날씨가 추우면은 더 정신이 강인해지죠.
1: 왜 그래요? 왜?
3: 그러니까 날씨에 따라 사람 감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 아, 이거 왜 그러냐고요? 의학적으로.
3: 의학적으로 이제 뭐 환경이라든지 건강 그 체온에 따라서 네.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1: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3: 그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날씨가 더우면은 과부하고 이제 변기도 다운되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뇌에 네. 호르몬이 어떤 게 분비가 돼서 그렇다든지.
3: 그것은 몸에 열이 많이 온다든지.
1: 아,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3: 뭔 말을 못하니까. 여보세요. 말좀
2: 부탁해. 뭘, 아니, 그리고 지금 남사님이 뭐, 우리 양지원님 뭐, 상태에, 본인 상태나 좀 잘 챙겨요. 아,
3: 저는 원래 좀, 날씨가 더 약간 상태가 유통기간이 좀 왔다 갔다.
1: 지금 오늘 남산 씨는, 저, 수박 주스를 사올 수밖에 없었네. 옷을, 수박 외투를 입고 왔어. 예, 예.
3: 날씨가
1: 네?
3: 워낙 더워서.
1: 하얀 거에다 까만 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0: 아니,
1: 말이에요.
0: 아니, 근데 우리 일구 형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학적인 근거를 딱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죠.
3: 아, 근거는 신체 의학적으로 네. 날씨가 더우면은 전기가 다운되듯이 사람도 네. 과부하 걸리면은 이 머릿속에서 호르몬이 덜 분비돼가지고 연결이 안 돼. 신경 전달 물질이. 아,
1: 뭔데 그게?
3: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 관,
1: 전달 아니, 그러니까 뭐 있잖아요. 그 호르몬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3: 다음 얘기할게. 시간이 짧아가지고.
2: 시간을 정리해 주시네.
3: 그렇죠.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실버돌 힘든 싱어 셀프 PR 자, 시작해 보자고요. 먼저 가수
2: 양지호
1: 씨입니다. 셀프 PR 시작.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양지호라고 합니다. 타이틀곡 마산항 여인의 향기로 열심히 활동하셨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2: 자, 요걸 조금만 들어볼게요. 왜냐면 우리 가수분들은 뭐 대결을 떠나서 노래 알리는 게 제일 급선무 아닙니까?

0: 절절하십니다. 이게 본인 곡이신데 네. 작곡은 다른 분이 하신 거겠죠?
1: 그렇죠.
0: 어떤 곡입니까, 내용이?
1: 이게 이제 안원자 작사, 네. 김현우 작곡. 네. 예전에 그 우리 선생님이 그 개은수 뭐 이런 가수들 유명한 가수를 많이 배출을 해냈죠. 박혜성 뭐 이런.
0: 그러니까 내용은 마산항인데 예. 뭐 마산항에 뭐 돌아오랍니까 아니면 가겠답니까 뭐.
1: 아 이게 이제 그 남자 이거 시련의 아픔을 노래한 네. 노래인데 네. 이게 원래 제목이 이짜 이짜라는 노래였는데
0: 이짜 이짜.
1: 제가 선생님한테 네. 아 이짜 이짜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선생님 제목을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셔가지고
2: 마산항. 아~ 예, 마산항. 노래말에 마산항이 나오는 거예요.
1: 예예. 가사 한
2: 노래의 이 주인공이 쓸쓸한 사나이가 마산항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1: 예 그렇죠.
2: 장돌이 들고. 저거 애가 마산항을 애간 거예요 지금.
1: 소주병.
0: 갑자기 호러로 바뀌어요.
2: 자 그러면 이어서 실버돌 힘든 싱어 오늘 3승 도전하는 우와. 챔피언 남산씨. 자
3: 가수 남산입니다. 참 안타면 오는데 국민가요 되는 그날까지 1%의 가능성이 있다면 99%의 도전을 가지고 도전해서 정말로 이 노래를 세상 모든 분들한테 애창가요로 불리고 싶은 차만 타면 오는데 가수 남산이라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 차만 타면 오는데
3: 음정이 안 맞아요.
2: 여보세요.
3: 뭘 보세요?
2: 제가 불러드리는 것만은 대단한 거예요 지금.
3: 고맙습니다. 네.
0: 뭘 보세요 하시는데 이봐요.
2: 아니, 많이 늦었어. 아니 그 무슨 저 사회 같은 것도 많이 보셨어요? 연예인
3: 아, 제가 스탠드바 28년을 MC를 보고요. 나도 이벤트 진행도 계속 했었고. 아,
2: 저한테
3: 제가 80년씩 진행했었기 때문에 말은 제가 어디가 뒤지 않습니다.
2: 어디에 사회를 보셨던 스탠드바?
3: 히어링이 안 좋으신 것 다시
2: 스탠드바?
3: 예, 스탠드바 옛날에.
2: 옛날에 스탠드바 네,
3: 90년대 초에.
2: 아, 예, 저도 알아요. 네. 여보세요. 네. 제가 남한 씨보다 더 연배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
3: 그렇죠. 저는 그 야간 무대 밤업소에서 잔뼈 굴고
2: 아니, 그러니까 스탠드바에서도 이런 걸 했습니다. 아, 나이트클럽에서, 옛날, 나이트클럽은 안 했어요?
3: 나이트클럽은 MC가 없고요. DJ가 있었고, 네. 옛날 스탠드바는 코너가 10개 있고, 뭐, 남진 선배님, 태진아 선배님. 송대영 선생님 출연해가지고
0: 이제 가수들 소개도 하고
3: 그렇죠. 뭐 노래 진행도
0: 진행도
3: 하고.
0: MC 진행도
2: 한번 해봐요 그러면 자 남진 씨가 자, 왔어
0: 오늘 남진 씨가 출연합니다 예.
3: 자 오후 5시를 출발해서 끝나는 그 시간까지 자 1부 오픈쇼 9시에 2부 라이트쇼 12시 3부 라이트쇼는 새벽 3시에 인사드리면서 자 지금서부터 1부 오픈쇼 진행하겠습니다 1부 쇼쇼쇼 자, 1부 오픈쇼 무대 열정의 팝싱어 가수
2: 남진.
3: 처음에 남진 선배님 안 나오세요. 좀 참아주세요, 제발. 항상 아담하네.
0: 버리지 마봐요, 좀. 가만히 있어봐요.
1: 아담하네.
3: 아담하네. 엔딩 부분에서 나오시지.
0: 제발 좀 빨리 좀 해줘봐요. 예.
3: 여보세요?
0: 네.
3: 이건 말을 보다 시키지 말던가. 자, 이번 무대는 가요계의 황제, 트로트의 네. 레전드, 네. 님과 함께 그대의 변치 마오 빈잔, 수많은 히트곡을 가지고 가요계의 선배를 이끄신 가요계의 황제, 남진 씨를 소개합니다. 이때 남진 선생님이 펑크를 냈어요. 그럼 제가 음악 뒤에서
0: 그럼 이제
3: 노래를 딱 불러.
0: 성대모사.
3: 내 지못할 인연이랑 생각을 멀쩡.
2: 아, 좋다.
0: 남산씨.
3: 이러면은, 예. 가만히 있어봐요. 일주일 끝나고 나가면은, 막 소리 질러요. 근데 보니까 남진 선배님 아니고 남산이가 나왔거든.
0: 어.
3: 그 뭐 맥주병 달라고 가져와가지고, 어. 감튀 해가지고,
0: 방울토마토.
3: 예. 병원 입원하고 그렇게.
2: 아, 이거 알았습니다. 진짜네. 말씀 잘 하시네. 자, 그러면.
0: 아 노래 지금 순서 하나 끝난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아 빨리 진행해야 돼. 지금 너무 앞부분 소개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갔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예.
2: 자 그러면 오늘 가수 남산 씨가 3승에 성공할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자 양지호 씨가 첫 승을 할지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발 씨 참여 방법 알려주시고요.
0: 자 이렇게 재밌는 코너에 청취자 여러분들도 직접 한 표 좀 행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응원 문자 50% 제작진 점수 50% 합쳐서 오늘의 우승자를 뽑게 되는데요. 무료 문자는 TBS 앱으로 하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0951로 1번 남산, 1번 남산, 2번 양지호, 2번 양지호, 1번이나 2번 혹은 이름을 써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2: 자, 그러면 1라운드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실버들 규칙상 자기들 노래하는 거예요.
0: 그렇죠.
2: 뭐 누구부터 하는 거죠?
0: 자, 그럼 우리 양지호 씨부터.
2: 양지호 먼저. 씨 노래니까 마산왕. 자, 양지호 씨가 마산왕을 자기 노래 시작합니다. 여러분 몇 번 문자?
0: 자, 2번 양지호.
2: 2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0: 가사나 아주 잘 들었습니다.
1: 이 아픔이 질 때까지. 네, 좋습니다. 자, 문자 좀 소개해드릴까요?
2: 유튜브로 김정국님께서 야인 장돌이 양지호님 천안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합니다. 화이팅!
0: 천안. 네. 천안이시라 그랬나?
3: 아니, 천안에 이제 그 저번에 모임.
2: 예, 예, 예. 그 예술인.
3: 예, 문화예술.
1: 그 무슨 지난주에 어떤 얘기했어? 나 모르겠는데? 예. 예술인?
3: 예. 문화예술인협회라고.
0: 아, 천안에 예, 그걸 그 모임이 있다고 그러셨죠? 예. 그 팬이 문자를 보는 거구나. 예, 예.
3: 거기, 아니, 김정국 씨가 거기 회장이고 아, 제가 회장. 부회장입니다.
0: 아, 예. 아 회장님이 문자 보내 그러니까.
2: 박순.
0: 저 유튜브 보시니까 이제 손 좀 늘어주세요.
3: 아, 예. 감사합니다.
2: 네, 유튜브로 보내주신 거예요. 예. 박순희님께서 올백 양지호님 역시 멋져보려 하셨는데.
0: 아, 오늘 저 복장이 뭐 흰색으로 위아래 정장을 입고 오셨고 중절모까지도 하얀색을. 야, 그 중절모 어디서 샀어요?
3: 이거요, 동대문이거든요. 다 동대문입니다.
0: 남대문은 아니고 동대문? 예.
2: 53523님께서 타 방송과 다르게 거침없는 대화가 아주 찐입니다. 안 들어봐도 이번에 한 표를 던집니다.
3: 아유, 감사합니다.
2: 애청자, 그리고 예지 아빠빠님께서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입담이면 입담, 완전 만능이십니다. 저 혹시 팬 1일 해도 될까요?
3: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예, 3승에 도전한 챔피언 남산 씨의 무대입니다. 1라운드 본인 노래 차만 타면 오는데.
2: 아, 되게 불편해 하시는데요, 좀.
4: 오늘부터 금지곡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0: 듣겠습니다. 자, 1라운드 남산입니다. 인사드려요. 댄스 나옵니다 또.
1: 저분은 마이크만 잡으면 그냥 막 웃어. 얼굴이 행복해 보여.

0: 예술 점수 아주 100점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문자 먼저 소개해 주세요.
1: 3031 하나님께서 서울 남산의 전기를 받아 천만 서울 시민이 팬으로 응원하는 가수 남산 씨의 삼승으로 가자.
2: 아유 고맙습니다.
1: 네. 봉현윤님께서 가수 남산의 꿈을 아는 고추 친구입니다.
0: 뭔 친구?
1: 옛날 찐찐 응원합니다. 봉현윤님이 어렸을 때 그 친구시랬는데.
0: 고추 친구가 뭐예요? 네.
2: 초등학교, 중학교
0: 그 알아요? 아시는 분이요?
2: 아, 예. 울산에 살고 있고요.
0: 친구세요?
2: 예, 예, 예.
0: 근데 고추 친구가 뭐예요?
2: 아 이거 불알.
1: 아유 왜 그래?
2: 자꾸 그
1: 생방 중에 진짜.
2: 생방 중에.
0: 아니 문자를 이렇게 보면
2: 일부 형님이 날씨가 더워가지고 아무래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0: 또 아예 다음 문자.
1: 아니 TBS가 힘드니까 프로그램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 5656님께서 TBS 아이고 처음 듣는데 아유 너무 재밌네요. 남산 씨의 한 표.
2: 아 고맙습니다.
0: 네. 아니 여보세요.
1: 뭘 보세요?
0: 나는 고추 친구라고 문자만 소개했어.
1: 네 그렇죠.
0: 왜 나보고 그래요?
1: 뭐 어차피 불려가는 건 빠블로가 불려가니까. 4566님께서 시니어 가수님들의 전쟁 남산 가수님 격하게 응원합니다. 네. 삼승 고고고.
0: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산 씨 아까 여기 좀 친구분도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그러셨는데 네. 저기 이제 서울 예전 다니실 때 유재석 씨하고 친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2: 아니요. 아무래도 말씀을 잘못하시는데 네? 최양락 씨.
0: 최양락 씨하고 예, 예, 예. 유재석 씨는 씨하고. 후배고 유재석 씨.
2: 아, 그렇죠. 거기 한 후배죠.
0: 아니, 그렇으면 사회들이 잘 보시는데
2: 예, 예.
0: 왜 TVN에서 얼마 전에 예. 젠슨왕 와가지고 유재석 씨가 이렇게 사회복을 했잖아요.
2: 아, 예, 예.
0: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2: 아유, 제가 뭐 거기까지 실력이
0: 그 만약에 젠슨왕하고 둘이 인터뷰를 했어.
2: 예, 예.
0: 유재석 씨 자리에
2: 예.
0: 남산 씨가 있어.
2: 예, 예.
0: 그러니까 젠슨왕한테 인사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2: 아 제가요?
0: 네.
2: 저 노래를 지금 히트를 해야 되는데 샤마탕 오는데 안 뜨고 있는데 좀 봐달라고 해줘.
0: 아니 여보세요. 엔비디아 반도체 회장한테 뭐 그런 걸 물어봐.
2: 아 그럼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려우니까 많이 투자를 해서
0: 네.
2: 우리나라 그 사람 일꾼들한테 뭔가 희망 주고 미래를
0: 됐어요.
2: 위해서.
0: 이제 알았어요. 네. 자,
2: 뭘 말문 보다.
0: 자, 1라운드 대결 여기까지 했고요. 네. 이런 문자가 왔어요. 3983님께서 실버돌 두 형님을 보면 월록 코미디언 남철 남성남 선생의 만담 듣는 것 같아 재밌어. 정말 그러네 이미지가.
1: 네.
0: 애드립 천재 태바리 형까지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방송은 아이고.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아 근데 이분은 왜 내 얘기는 빼먹었어. 응? 여보세요 3983님. 최일구 진행도 잘한다는 거 써주셔야지.
1: 그러니까. 네. 예.
0: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2라운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가수들 노래 부르셔야 돼요. 양지호 씨 두 번째 노래는요.
3: 네, 두 번째
0: 네.
3: 노래는
0: 네.
3: 김양의 바람의 연가.
0: 바람의 연가 듣겠습니다. 네. 자, 2번 양지호 씨입니다. 문자 주세요.

0: 난시대의 장돌이 되어 양지호 가수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양이 부른 바람의 왕가. 아, 고음으로 올라가면서 거침없이 올라가시네. 노래방 사장님이시라 그랬죠?
1: 네네.
0: 동국대학교 후문 쪽에?
1: 네.
0: 어디 제일병원 근처?
1: 그렇죠.
0: 노래방 이름이 뭐예요, 거기?
1: 미쳐 날뛸 창입니다.
0: 예? 네?
1: 미쳐 날뛸 창.
0: 무슨 말씀이야? 미쳐 날뛰는
1: 그 창자가 미쳐 날뛸 창자예요. 그래서 노래방 이름이 미쳐 날뛸 창입니다. 창 노래방.
0: 미쳐 날뛸 창이라는 한자가 있습니까?
1: 예예.
0: 너무 써줘봐요.
1: 예. 아, 제가 잘 몰라가지고.
0: 아, 미쳐 날뛰는 예, 노래방이다. 예, 예. 야, 이게 매일 연습하신다고 그러니까 네, 네. 어, 고음 올라가는데 예. 제가 아까 딱 느낀 게 어, 이분은 정말 매일같이 연습하는 분에 이게 다 나오는구나. 확 올라가.
1: 두 시간씩은 꼭 연습을 하죠.
0: 와, 그러십니까? 네. 어, 두 시간씩 마이크 앞에서 연습을. 어떻게, 뭔 연습을 하세요?
1: 아니, 계속 뭐 이제 다른 사람들 노래를? 노래도 하고, 제 노래도 또 열심히 하고.
0: 그러면 손님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손님 하나도 없고 그냥 혼자 연습하고 문 닫고. 아니,
1: 손님
0: 가는...
1: 오기 전에 하죠.
0: 아, 손님은 네. 많아요, 요새?
1: 뭐, 그냥 예전만큼 많지 않은데.
0: 예.
1: 그래도 그냥 꾸준하게 네. 있습니다.
0: 저기 객실이 몇 개 있어요?
1: 객실이 이제 7개.
0: 7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을 잘 하시니까 자, 문자 좀 주세요.
2: 저보다는 일단 방이 많으시네. 네.
0: 여보세요. 그 방은 노래방 연습장이잖아.
2: 그래도 방이잖아.
0: 잠자는 방이 아니고.
2: 그래도 방이잖아요, 일단.
0: 없으면 거기 가서 자 좀 빌려 달라고 그래서.
3: 자, 우리 김정국 님께서 그 양지호 친구 1승하고 천안 와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1: 알겠네.
3: 맛있는 거 사주시려나? 어. 황혜성님께서는 뻑가요 본부장 양지호 1승 가자 그러셨는데 저는 그냥 있는 대로 읽었는데 뻑가요 본부장이 무슨 말일까요? 아,
1: 케이블 TV 그 이제 뻑가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3: 네.
1: 방송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지금 이제
0: 저기 그 김대열 사장이 그러는데.
1: 네네, 네, 맞습니다.
0: 그 김대열 사장하고 그러면 그 뻑가요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 예, 그렇죠.
0: 저도 옛날에 한 3년 전에 뻑가요 가가지고 아. 녹화 한번 했잖아, 인생 뭐 있니? 네. 그 김대열 사장님 잘 계세요?
1: 예, 예, 잘 계세요.
0: 아, 재밌어, 하여튼.
3: 3983님께서 지금 일산에 시원하게 소나기가 오는데,
0: 오.
3: 어, 양지호 가수님 그 노래가 시원하게 가슴을 적십니다. 그리고 190님은 잠깐만, 난삼님.
4: 네.
3: 예. 몸을 좀 가만히 좀 계셔주세요. 예, 자꾸 예. 막, 뭐, 막, 말 끼려고 지금 자꾸 막 흔들흔들거리고.
4: 왜냐면 저도 노래할 준비를, 리허설을 지금.
3: 아, 지금 문자 읽잖아요.
4: 저하고 좀. 아무 얘기, 관계 없는 얘기. 네.
3: 좀 흔들거리는 거 자제 좀 부탁드려요. 일구 형님은 영원한 허리케인 터줏대감이시죠? 하셨네요.
0: 아이고, 당연하죠. 뭐.
3: 예, 예. 예. 아까 얘기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문자가, 응원 문자가 많이 오고 그렇지. 계십니다.
0: 아이, 고맙습니다.
3: 예. 박순희님께서 오, 김양 가수님 노래 참 좋으네요. 양지호 가수님이 부르셔서 그런 걸까요? 아, 노래 배우고 싶네요. 지호 가수님, 보이스랑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좋아.
1: 감사합니다.
0: 네, 네. 자, 이제 남산 씨의 두 번째 무대. 자, 어떤 곡 할 거예요?
4: 나야나, 우리 남진 선배님이요.
0: 오.
3: 아, 승부수를 띄우시는 거네요?
4: 아, 열심히 해야죠.
3: 아, 일단 왜냐면 남진 씨 노래를 가장 소화를 잘 하시니까.
0: 그래서
3: 아,
0: 아까 리허설을 흔들리는데.
3: 아~
0: 리허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흔들거리면.
4: 좀 타야 되잖아요. 약간 리듬을, 글로브를 좀 해야 되고.
0: 아, 그루브 연습하는
3: 글로브예요? 그루브예요?
0: 글로브는 권주 선수가 차는 네. 장갑이고. 그루브.
4: 예. 네. 뭐, 글로브든 글루브든.
3: 혹시 남진 선생님이 네. 저희 프로그램도 자주 출연해 주셨는데, 혹시 네. 남진 선생님이 그 여기서 노래 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4: 선배님한테 그렇지 않아도 프로그램 들어오기 전에 네. 전화를 드렸어요. 이제 바쁘신 네.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차후에 끝난 데 말씀을 드려야죠. 제가 좀 노래
0: 아니, 그러니까 남진 씨하고 전화 통화하고 막 그런 관계.
4: 식사도 같이 하고 작곡가 선생님 같은 그 제자 사이이기 때문에 동지 작곡가 제 이상.
0: 남진 선생이 우리 남산 씨 후배를 딱 알아요, 그러면?
4: 아, 알죠. 그렇지. 콘서트도 이제 다음 달에 준비가 돼 있고 또 콘서트 여러 번 가서
0: 같이 콘서트 하신다고?
4: 제가 초대 가수로 가죠.
0: 어, 가서 차만 타면 오는데
4: 차만 타면 오는데 우리 연극 배우. 그 선배님 그 사랑의 시간 노래에서 조동선 선생님 곡.
0: 알겠습니다. 그 저기요 오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바로 노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고닥이 하시네.
1: 자, 남산이 부릅니다. 남진의 노래 나야 나. 1번 남산입니다. 문자 주세요.

0: 앉아 앉아
1: 괜찮아
0: 여러분 정도면
1: 앉아
0: 괜찮아 다정도면
2: 앉아
3: 앉아 예 아, 멋진 무대였습니다. 남산 씨의 남진의 나야나 잘 들었어요. 저기 남산 씨,
4: 예.
3: 이렇게 쫙 수박 그 자켓 입고
4: 예.
3: 이렇게 막 춤추고 이렇게 막 그러면은
4: 예.
3: 저 부끄럽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4: 아이고 저는 마이크나 무대에서 막 에너지가 넘쳐가지고요.
3: 예. 그래서 그냥 항상 방금방금 웃으시는 거예요.
4: 요새 에너지가 원래 텐션이 제가 높아요.
3: 오.
4: 우리 아버님이 워낙 그 텐션 높으신 분이 되는데
3: 아, 의학적으로 왜 그래요?
4: 의학적으로 DNA로 된 거죠.
3: DNA가?
4: 네. 예.
3: 그 얼버무리지 마시고 의학적으로 좀.
4: 의학적으로 DNA라는 게 조상의
3: 자, 문자 소개해 주세요. 문자. 문자.
5: 아, 그래도 우리 예, 남산 가수님이 예, 그 예. 주체할 수 없는 끼가.
3: 아 정말 끼가 예. 다분해. 예.
5: 노래로 표현을 하셔서 다행이지.
4: 그렇죠.
5: 그걸 다른 곳에 분출하셨으면 뭐 피라미드 다단계나.
4: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무당이나 원래 가수나 연예인들의 무당 끼가 있어가서 남주선배님 하시는 말씀이 옛날 내가 이렇게 텐션이 없었으면은 예, 이런 그 에너지가 없었으면은 노래를 못하실 거라고
3: 예.
4: 저한테 식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3: 아, 저도 그것을 남진 선생이
4: 모든 연예인들이 가수나 아마 3분 드라마이기 때문에
5: 예.
4: 거기서 모든 걸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희노애락을
3: 노래는 3분에 3분짜리

0: 인생의 드라마를 거기서 감정과 가사와 모든 인생의 자기의 것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야, 아주 멋진 표현이네요.
0: 그렇죠.
1: 예, 가수는 3분의 드라마를 쓰는 사람이다.
0: 그렇죠. 예. 아, 거기에 우리 연극 배우 있습니다. 제 노래.
1: 연극. 예. 차만타면 오는데 그 시그니처고 예. 두 번째는 연극 배우. 예.
0: 차만타면 오는데 올라오면 우리 연극 배우는 바로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1: 아, 알겠어요. 차 타고 올라와서 연극 배우가 됐다. 예, 예. 근데 왜 안 뜨는 거야?
0: 그 우리 선생님이
1: 여보세요. 이게 왜 안 떠? 근데
0: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예. 우리 연극 배우 내용 자체가 그 자기 이름을 걸고 태어나서 세상에 한 사람으로서 연극을 하고 가시는 것이
1: 여보세요. 김태발 씨. 예. 진행하세요.
0: 진행.
1: 자, 문자 좀 소개해 예, 주시고.
2: 남산 씨 그 자세한 거는 예, 예. 좀 따로 이메일로 좀 부탁드립니다.
0: 아, 예, 예, 예.
2: 자, 짱여.
0: 이길 것 같습니다.
2: 예, 짱여사님께서 남산 가수님, 어우, 거 봐요. 끼가 무지하게 넘치시네요. 삼승, 가자.
0: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멜로디 해 주세요. 가자.
0: 가자.
2: 어. 춘자 최님께서 의학적으로 엔돌핀이 짱입니다.
0: 그렇죠.
2: 네. 이분 의사신가? 예. 네. 약은 약사에게.
0: 산부인과 의사신가?
1: 무갑자기 또 산부인과 의사가요?
0: 여자분이니까 산부인과 의사.
2: 저분 좀 막아줘요.
1: 아, 이제. 춘자 최님 문자.
2: 아, 예. 의학적으로.
1: 혹시 오늘 산부인과
0: 많이 놓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일구 형님께서.
2: 곧 자리 바뀌겠어요?
0: 아니,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1: 자, 이제 1, 2라운드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승부 없습니다.
2: 그렇죠. 예.
1: 지난주에는 무승부를 했는데, 자, 이제 두 분 소감은 짤막하게 들어보고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장돌이 양조 씨.
3: 네, 예. 아, 이렇게 또 뭐, 일구 형님과 여기 또 우리 태현 씨 이렇게 우리 또 남산 가수님하고 네. 이렇게 즐거운 방송을 해서 너무 즐겁고요.
1: 예.
3: 승패를 떠나서 오늘 너무 즐거운 방송이었습니다.
1: 네. 승패를 떠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2: 아, 의학적으로?
3: 그건 의학적인 게 아니고.
0: 과학적인가요?
1: 네. 그 태연 씨가 아니고 태발이 제 태발 씨. 태발.
2: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양지호 씨한테 좀 저는 궁금한 게.
3: 네네.
2: 지금 우리 남산 씨가 계속 시종일관
3: 예, 그 예.
2: 남진 선생님
3: 예, 예.
2: 거의 모사를 좀 많이 했다니까. 예. 어떻게 좀 들어보시면서 좀 어떻게 비슷합니까?
3: 아니, 뭐 그쪽 모창 가수니까 뭐 당연히 뭐. 그 남진 선배님 노래만 하시겠죠.
0: 여보세요. 모창 가수 아닙니다. 모창 한 것
3: 같은데. 혹시 아니 난 그래서 혹시 아니, 그 남진 모창 그 뭐 히든싱어 이런 데 나오셨나 했어요.
0: 아니 모창은 했죠. 네. K본부에서 했었고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1: 거기 나갔다고 히든싱어에?
0: 히든싱어 K본부에 그 모창 콜에서 제가 빈자를 불렀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까먹고 계시네요.
1: 히든싱어 출연하셨구나.
0: 아 그렇죠.
1: 아 그걸 못 봤잖아 제가.
0: 제가 처음에 빈자 불렀잖아요. 첫날 와서요. 아무 기억 다 못하시죠?
1: 모르겠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승부 없습니다. 자, 잠시 후에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0: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1: 예비스타이션 실짠내는 뮤직쇼. 자, 오늘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김태발 씨 발표하세요.
2: 근데 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양지호님.
3: 네.
2: 그 동국대 그 노래방 혹시 이름은 못 알려주시나요?
3: 이름이 미쳐날뛰는 차이라고 했는데,
4: 요번 오늘 네.
1: 미쳐날뛰는 노래방이래잖아.
2: 미쳐날뛰는 네. 노래방.
4: 아까 얘기한 미쳐이라고
2: 해서 한 번 더
4: 소개하려고. 네. 아, 전문가에 바뀐 것 같은데. 네.
2: 형님도 만만치 않아요. 네. 자, 오늘.
1: 누가 이겼어요?
2: 어머. 아, 이 형님 진짜. 남사!
3: 축하드립니다.
4: 선생님도 오야봉인데 잘하셨는데.
1: 여보세요. 네. 단어 선택 좀 신중해 주시고. 예, 예. 자, 소감 좀 청취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4: 훌륭한 방송에 제가 또 이렇게 참석을 해서 저 좋은 방송을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송지호 선생님도 오늘.
3: 아, 양지호입니다. 송지호가 아니고.
4: 알고 있어요.
3: 제가 더워서 그런 거죠?
2: 좀 있으면 무슨 송도순이라고 그러겠어요.
4: 돌아가신 분이 자꾸 들어가요. 고맙습니다.
1: 예, 네. 자, 장돌이 양지호 씨도 많이 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 아깝게 우승은 놓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시고요.
3: 네,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저 남산 가수님 우승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1: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끝곡은 3승을 거둔 남산 씨의 차마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4: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TBS 교통정보
1: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조금 전 오후 3시를 기해서 서울권역에는 오존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서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고요. 더울 때는 야외활동을 삼가시고 불가피한 야외작업 또는 활동 시에는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하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시고요. 혼자 사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예상되고 서울에도 현재 일부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7도, 습도는 50%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TBS와 하이가 함께합니다. AI 시대에 인간의 자리를 고민하는 언박싱 AI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대표 임현수입니다. 최근 AI 기술로 전 세계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이 미국을 떠나 아르헨티나로 거처를 옮겼다고 합니다. 피터 틸은 핵 전쟁과 통제 불능의 AI가 가져올 종말을 항상 경고하곤 했는데요. 자신의 예언에 대비하기 위함일까요?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탈출구를 찾아 대피한 것으로 보이죠. 자본과 기술을 독점한 엘리트가 공동체의 붕괴를 책임지기보다 국경을 넘어 도망칠 수 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실 피터 틸은 과거 자신의 에세이에서 아주 서늘한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자유와 민주주의가 호환 가능하지 않다고요. 그에게 민주주의란 대중의 복지 요구에 휘둘려 기술의 진보와 개인의 자유를 가로막는 비효율적인 제도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존 국가들의 통제를 벗어난 바다 위의 요새나 우주에 자유주의적 이상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기술 권력의 정점의 선자들이 이처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말할 때 우리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정말 기술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지어버리는 존재일까요? 기술의 효율성으로 인간의 느린 합의 과정을 대체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미래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기존 시스템의 높은 비용과 폐쇄성 때문에 가로막혔던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기술로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기술이 민주주의를 돕는 미래를 상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언박싱 AI에서는 기술을 민주주의의 구원투수로 뒤바꾼 혁신적인 실험들을 통해 우리가 지켜내야 할 내일의 가능성을 함께 언박싱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첫 코너는 장지웅 사무국장과 함께 최신 AI 동향을 살펴보는 AI 패치노트로 문을 열고요. 이어서 AI 라운지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출마자들의 고독한 도전을 돕기 위해 똑똑한 AI 코치 블루메이트를 개발한 정치 싱크탱크 벨리드의 양소희 공동대표와 송정현님을 모시고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트로이스반의 For Him.

0: 지난 2주간의 AI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AI 패치노트. 먼저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AI 패치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지웅 사무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저시는 겁니까?
0: 네, 오늘 조금 그렇네요. 네,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1: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안보와 통제 영역으로 이동하는 AI에 대한 소식입니다.
0: 아, 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6월 5일 미군과 정보기관의 첨단 AI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도록 하는 새로운 국가안보 AI 각서에 전격 서명했습니다.
0: 네.
1: 이 각서는 미국 군과 정보기관에 세계 최고 수준의 AI를 신속하게 배치하고 빅테크의 신형 고성능 AI 모델을 출시 전 최대 30일간 정부가 먼저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네, 최신 AI 기술을 정부가 먼저 써보겠다. 뭐 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네, 이번 이 각서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1: 네, 이게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 미국 AI 기업들의 손발을 묶지 않으면서도 중국 등 적대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막고 국가안보 네. 역량을 극대화하겠다라는 트럼프식 AI 패권주의의 서막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이 미국 정부가 오픈 AI, 엔트로픽 등 초대형 AI 기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공공자산 펀드 구상까지 가시화되면서
0: 네.
1: 이 국가가 안보 차원에서 직접 AI 산업을 통제, 육성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시각으로도 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이젠 정부가 AI 기업들의 지분까지 직접 보유하겠다.
1: 네, 네. 일단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예. 전달드리고요.
0: 네.
1: 또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각서가 미 국방부와 정보기관이 민간의 차세대 대형 언어 모델과 고성능 AI 인프라를 지체 없이 현장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 예.
1: 일각에서는 이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는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읽히고는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각서의 핵심 중 하나인 이 고성능 프론티어 모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사전 보안 검증이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하거나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글로벌 AI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통제 장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0: 네, 기술 패권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또 트럼프가 AI 평가 보고서의 발간도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의 인공지능 모델 평가기관의 공개보고서 발간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0: 네.
1: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9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백악관이 상무부 산하 인공지능 표준혁신센터의 AI 모델 평가 결과에 대외 공개를 중단하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0: 아, 예.
1: 이 백악관이 통제 강화에 나선 배경엔 엔트로픽의 최신 모델인 이 미토스 등을 포함한 차세대 AI가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거나 생물무기 개발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0: 아, 이 미토스를 거꾸로 미국에게 위협적으로 쓸 수 있다.
1: 네,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네. 보고 있는 거죠.
0: 네.
1: 이렇다 보니까 백악관은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주요 AI 기업들과 협력해서 최첨단 모델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전해졌습니다.
0: 그렇군요.
1: 이 국가안보의

0: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술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 이런 취지로 읽히고 있는 중입니다.
1: 안 그래도 최근에 보니까 뉴스에서 지금 미토스5와 그 페이블5 그 네. 클로드의 모델들을 미국 정부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금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0: 네. 아, 외국인만요?
1: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제 이 AI를 이제는 안보수단으로, 안보의 한 영역으로 이미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0: 네.
1: 자, 그러면 이제 AI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얼마나 통제력을 더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우려가 되는데 엔트로픽이 계속 이러한 내용을 경고를 하고 있죠.
0: 네, 미국 생성형 AI 개발사인 엔트로픽이 전 세계 인공지능 개발 연구소들의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 엔트로픽은 자사 블로그에 인공지능 모델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내부 데이터를 올리면서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개발을 늦추는 것을 두고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이 글에 따르면 우선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모델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재기적 자기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도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건데요.
1: 네.
0: 이 엔트로픽은 대부분의 기관이 준비한 것보다도 더 이른 시점에 이 재기적 자기 개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 같은 발전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위험을 증가시킨다라고 지적하면서 이 재기적 자기 개선의 영향력에 대처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늦추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1: 재기적 자기 개선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스스로 AI가 스스로 피드백을 받아서 스스로를 네. 개선해 나가고 스스로 업데이트 나가는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인간의 영향력이 들어갈 수 없는 그렇죠. 지점에 도달한다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럼 AI의 발전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손을 타지 않게 되는
0: 맞아요.
1: 그런 무서운 일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다음 소식은 AI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반대 청원이 등장했다라는 소식입니다.
1: 예.
0: 이 지난달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AI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아, 우리나라 소식이군요.
0: 예, 맞습니다.
1: 네네.
0: 아, 제가 우리나라라고 안 했군요.
1: 네.
0: 이 우리나라 국회 전자청원에 국민동의 청원에는 해당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1: 네.
0: 기한 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서 청원의 공개 여부가 현재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1: 네.
0: 이 청원이 올라간 지 2일 만에 100여 명의 찬성을 얻으면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좀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아, 네. 저희가 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달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0: 맞아요.
1: 네. 한번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1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거쳐서 의결됐습니다.
1: 네.
0: 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상 특례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인데요.
1: 네.
0: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쳤을 경우에 한해서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AI 기술의 개인정보를 좀 더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군요.
0: 맞습니다.
1: 네.
0: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사안은 좀 구체적으로 환정을 해두긴 했는데요.
1: 예.
0: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AI 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1: 아하.
0: 그리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1: 예.
0: 그리고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요때로 아하. 한정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일단은 이게 실명이 아니고서는 이제 뭐 개발이 그럼 곤란하다거나
0: 네네네.
1: 어느 정도 안장치가 있다거나
0: 네.
1: 혹은 뭐 공공의 이익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네요.
0: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들도 사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1: 네.
0: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주문하기는 한 상황입니다.
1: 네, 사실 이게 뭐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웬만한 AI 기술들이 여기에 충족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0: 네.
1: 그렇다면 이제 시민사회 반발은 좀 어느 지점에서 반발하고 있을까요?
0: 네. 이게 관련해서 지금 디지털 정의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
1: 네.
0: 정보위원회, 그다음에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이렇게가 지난
1: 아.
0: 15일에 규탄 성명을 발표하긴 했어요.
1: 예, 예.
0: 네, 이 내용을 보면 우선 AI 개발을 위해서 가명 처리나 익명 처리도 없이 개인정보의 원본을 활용하는 것에 일단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개정안이 AI라는 특정 산업을 위해서 이 개인정보의 보호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비판의 지점도 함께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이게 그 또 이런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은 이 익명화한 데이터가 사실은 그렇게 가치가 높지가 않다.
0: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명으로 돼서 이 한 사람의 프로파일을 온전히 알 수 있어야만 이 데이터의 가치가 높다라는 점 때문에 이 AI 업계와 또 기술 업계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좀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편 이제 옆 나라 일본도 요즘에 AI AI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 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또 통과시켰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일본도 딱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이 지난 26일 얘긴데요. 예. 이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1: 네.
0: 이 일본 정부는 자국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이용을 뒷받침하면서 오남용에 대한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방침을 앞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 들어보니까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는 일단 네. 쓰도록 하겠다는 얘기네요.
0: 맞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정부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랑 좀 비슷하게 네, 움직이고 그렇네요.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다만 이제 일본의 경우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이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0: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랑 지금 다른 상황인데요.
1: 네.
0: 핵심은 이 통계 작성 등 용도에 한정한 개인 동의를 면제하는 것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1: 통계 작성 등?
0: 네. 네. 그래서 이제 AI 개발도 일단 이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는 전해졌는데요.
1: 아, 예.
0: 그 우리나라 개정안과의 차이가 있다면 이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통계 작성과 AI 개발 용도라면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1: 아,
0: 지점으로 예, 한정하고 있습니다.
1: 예.
0: 어쨌든 이번 조치는 일본도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관련된 규제를 좀 일부 낮추고 대신 위반할 때의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좀 바꿔나가고 있다라는 지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 네, 이게 첫 번째 소식이랑 조금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한데 국가들 간에 이 AI를 통한 그 안보 이슈와 또 경제 개발 이슈에 있어서 훨씬 더 이제 각국의 어떤 드라이브를 가져가려는 분위기가 있으면서 계속 이런 관련된 규제들을 풀어나가는 분위기로 좀 있는 것 같다 좀 네. 보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쩌면 광고일지도 모를 이 AI 추천 치료에 대한 우려가 담긴 논문이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1: AI 추천 치료 이게 뭘까요?
0: 네. 네, 이 AI 기반 임상 의사 결정 지원 도구가 빠르게 의료 현장에 들어오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1: 네.
0: 이 의사가 자연어로 이제 질문을 하면
1: 예.
0: 그 감별 진단, 치료 선택지 관련 근거 이런 것들을 이제 AI가 정리해서 아, 이제 전달해 주는 방식인데요.
1: AI가 이제 치료 방법을 추천하는 거군요.
0: 네.
1: 네.
0: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다고 알려진 의학 학술지인 자마라는 이 학술지가 있는데
1: 예, 예.
0: 여기에 게재된 뷰포인트 논문을 통해서 AI 기반 임상 의사 결정 지원 도구가 무료로 제공되는 대신에
1: 네.
0: 광고 기반 수익 모델을 만약에 택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여기 있다라고 좀 지적하고 강조하고 있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1: 이 광고 기반이면 그럼 이 AI 추천 모델을 쓸 때 광고가 뜨는 건가요? 아니면은 추천 치료 방법을 치료 방법을 제안을 할 때 그게 광고가 여기 섞여 들어가는 건가요?
0: 그 이제 추천 치료를 할 때 제가 예상했던 건 이제 물론 네. 이건 논문이라 글이지만
1: 네.
0: 그 우리 일반적으로 뭐 어떤 특정한 웹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그
1: 네.
0: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비슷한 것이 이렇게 오른쪽 하단 창에
1: 아,
0: 이렇게 스멀스멀
1: 그렇죠.
0: 올라오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그 참 우리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분야인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이거 아무래도 의사들만 쓰는 그런 프로그램일 테니까. 그럼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은 뭔가요?
0: 네, 이 논문은 이제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니나 싱 박사와
1: 네.
0: 스탠퍼드 법학전문대학원의 미셸 멜로 교수가 공동 집필한 논문인데요.
1: 예.
0: 이 AI 임상 도구에 탑재되는 광고가 기존의 의학 저널이나 학회장의 광고보다 의사에게 훨씬 더 강력하고 미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 아, 의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군요.
0: 네네.
1: 네.
0: 이게 설령 AI의 알고리즘 자체는 광고주로부터 독립되어서 편향되지 않은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 네.
0: 만약에 답변에 바로 옆에 배치된 어떤 특정한 제약회사의 표적 광고는
1: 네.
0: 의사의 무의식적인 주의 집중이나 그 기억 회상, 인지적 판단에 개입하면서 특정한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1: 당연히 그렇겠죠. 또 특히 이 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이 광고 효과가 높다는 걸 보여주려면 또 이런 넛지를 더 많이 넣어야
0: 맞아요.
1: 하지 않겠습니까?
0: 네. 그 특히도 이런 그 상업적인 광고가 의사의
1: 예.
0: 실시간 질문에 답하는 AI 도구랑 결합했을 때
1: 네.
0: 의사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물 대신에
1: 네.
0: 무의식적으로 광고를 통해서 뇌리에 박혀 있는
1: 네.
0: 그러니까 치료 효과는 낮고 가격만 비쌀 수 있는 그런 특정 브랜드의 약물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 결과로 나왔다고 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것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질적인 치료의 질은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전달된 겁니다.
1: 아, 이게 이제 실제로 논문으로 이제 입증이 되었다라는
0: 네, 그렇죠.
1: 건데요. 이게 이제 의료 보건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의료인이 아닌 우리 일반 대중들, 일반인들은 쉽게 알 수 없는 영역이라서 이 논문 속에 이 논문이 경고하고 있는 이 지점이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조금은 두렵기도 한 그런 미래인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1: 이게 안전 장치는 따로 없는 건가요?
0: 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광고 기반 모델이 유용한 AI 기술의 장벽을 낮추면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유용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렇죠.
0: 다만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좀 네 가지 윤리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하나는 알고리즘과 광고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 완전히 독립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예. 그리고 광고를 지금 사실 우리가 인터넷에서도 많이 느끼지만 이것이 광고인가 아닌가 혼란스러울 그렇죠. 때도 있잖아요. 네.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것은 광고입니다라고 네. 표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검색 질문 기반의 그 타겟팅을 하는 것을 좀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 마지막으로는 전자의무기록 내부에 광고는 넣지 말아달라라는 네 가지 안을 일단 제안은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어쨌건 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의료 현안에만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 예전에 방송에서 그 퓨처스포트 때 사실 대표님이 다루셨던 영화 중에 하나 있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어떠한 AI 플랫폼에 광고 모델이 결합되기 시작할 때 네. 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제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인 거고 네. 이것이 이 일반인들은 잘 알 수 없는 이 의료 영역에 들어올 경우엔 더 예상보다 그 우려되는 지점이 더 크다라는 지점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요즘 AI 기업들이 수익성 모델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사실 이런 광고를 앞으로 더 교묘하게 활용을 하고 이로써 자신들의 수익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유인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교묘하면 교묘할수록 더 광고 효과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조금 더 우려가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 오늘도 아주 AI 소식들이 아주 넘쳐났는데요.
0: 네. 네.
1: 지난 2주간의 네, AI 소식을 네,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소식 외에도 인간지능연구소의 뉴스레터를 통해서 더 많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One Last Time.

0: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오늘 AI 라운지에서는 기술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다 라는 암울한 경고 속에서 오히려 기술로 더 다정하고 똑똑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증명하고자 힘을 쓰고 계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정치 싱크탱크 벨리드의 양소희 공동대표님 그리고 벨리드의 지방선거 AXTF팀의 송정현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마 청취자분들과 처음 만나시는 거니까 한번 각자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정치 싱크탱크 벨리드의 공동대표이고 디지털 전환팀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양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2: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송정현이라고 하고요. 네. 그 프론트엔드, 백엔드, 워크플로우 연결하는 뭐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0: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싱크탱크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는 좀 낯선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벨리드가 어떤 조직인지 좀 소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벨리드는 그 벨리드 영어 뜻이 유효한이거든요. 그래서 아, 예. 우리 시대 유효한 표준과 담론을 설계하는 정치 싱크 탱크이자 그리고 네. 정치 생태계의 어떤 세대 교체와 세계관 교체를 꿈꾸는 20대에서 40대 젊은 정치인, 연구자, 창업가, 법조인 등등 좀 각자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50여 명의 멤버가 함께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0: 꽤 큰 조직이네요. 네, 그러면 지금 벨리드의 이제 디지털 전환 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도 말씀하셨는데 네. 이 팀 차원에서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걸까요?
1: 사실 디지털 전환 팀도 있지만 저희가 네. 지선 TF를 별도로 꾸렸어요. 아, 지선 그렇군요. AX 팀을 꾸리고 이제 정현님 예. 같이 좀 이 프로젝트에 관심도 있고 열의도 있고 재능도 네. 있는 분을 제가 납치해 와서 팀을 꾸렸다라고 네. 봐주시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소희님께서 이제 주로 기획을 네. 맡아서 해주시고 그럼 정현님께서 실제 개발에 더 훨씬 많이 관여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1: 네.
0: 보니까 양 대표님의 그 과거의 이제 인터뷰 뭐 기사라든가 이것들을 보니까 이 기술이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꽤 오랫동안 천착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디페이크라든가 뭐 허위 정보라든가 이런 기술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런 사례들도 워낙 많고 또 저희가 오프닝에서 피터 틸의 사례를 말씀드렸다시피 네. 네, 이 테크 쪽에 계신 분들이 뭔가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협력자로서의 기술을 좀 상상하게 되시고 또 이런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요?
1: 네, 정말 답 없는 질문이지만 네. 정신 놓칠 수 없는 이유도 있긴 해요. 저는 네. 사실 혁신이라고 하는 게 기존 체제가 극복하지 못했던 한계와 장벽을 낮추지 못할 때 오히려 기존 권력을 더 공고히 하거나 격차를 네. 더 벌린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0: 예.
1: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세대가 공고하게 겪는 장벽이 뭘까 생각해보면 이 정치 대표성 불균형이나 네. 정치 참여 장벽, 시스템의 어떤 경직성과 폐쇄성이 결국 우리 일상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네. 여기 균열을 내는 장치 또는 도구로서 기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 기술이 보통은 효율과 생산성이라는 좁은 기준으로만 쓰이는데
0: 그렇죠.
1: 조금 넓게 더 넓은 방식 어떤 협력과 연대를 상상하게 하는 도구로서 기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방면으로서의 효율성과 혁신성이 발휘되는 게 전 진짜 혁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질문을 중심에 두고 네, 꽤 많은 시간 연구도 하고 활동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0: 사실 기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 산업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 좀 강조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정치 대표성의 불균형,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집단, 뭐 주로 청년들이라든가 소수자가 되겠죠. 이런 대표성들이 조금 불균형하다라는 지점을 이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신 거군요.
1: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네, 열린 마음으로 탐구해가고 있고 그 가능성을 조금씩 더 넓혀가려고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 너무 좋은 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또 AI가 화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AI가 어떤 정치 어젠더로서 화두가 되었다기보다는 뭔가 이 선거에서의 도구로 좀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1: 네.
0: 뭐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AI 사무장 같은 서비스를 런칭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분께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위원회와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이 블루메이트라는 AI 코치를 기획하신 것으로 네, 알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이 당과 이야기가 돼가지고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1: 저희가 사실 이 기술로서 정치 참여 장 장벽을 낮추는 프로젝트는 예전에도 몇 번 해왔었어요. 예. 예를 들어 비상기업 탄핵정국 때도 좀 국민 참여 의견서라는 장치를 기술로 좀 효율적으로 해볼 수 없을까? 예. 이제 실험에서 되게 호응을 얻기도 했었는데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희 멤버들 중에 실제로 출마하고 캠페인을 한 멤버들이 있었고 이분들 가까이서 도우면서 제가 했던 게 예를 들어서 AI 기술로 토론봇을 만들어서 토론 연습을 시켜본다던가 네. 캠페인 웹페이지 제작이나 브랜딩 이런 것도 되게 기술을 활용해서 좀 빠릿빠릿하고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었는데 네. 아, 이걸 좀 확장해보면 어떨까. 더 많은 혼자 분투하고 있는 또래 청년 신인 정치인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이분들을 더 좀 더 광범위하게 넓은 범위로 도울 수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네. 저랑 되게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뭘 해야 될지 이제 몰라서 이제 고민하시던 그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라이제 네. 무경정 의원님 알게 돼서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템과 기획력, 기술력이 있으니 이걸 좀 한번 그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큰 정당을 플랫폼 삼아서 도전하는 네. 500여 명의 출마자들에게 한번 실험해볼까라는 뜻이 맞아서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보니까 이 청년위원회랑 협업을 하신 거면 네. 사실 이 블루메이트는 기본적으로 청년 출마자들에게 조금 그렇죠. 더 타겟팅을 네. 한 것으로 볼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걸 개발하시면서 정치 신인들, 이 청년 정치 신인들을 타겟으로 하신 어떤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네. 뭐 청년위원회에서 제안을 주신 것이다 하겠지만
1: 맞아요. 근데 네. 사실 뭐 저희가 전면으로 내걸고 있는 미션 중 하나가 네. 정치 생태계 세대 교체인데 네. 보통 청년 출마자들이 오히려 혜택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뭐 등록비도 감액해줘, 뭐 쿼터도 네. 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0: 뭐가 가점도 주죠.
1: 네, 그렇게 네. 얘기하지만 사실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이 선거 캠페인 기간에 동원해야 되는 조직이라든가 네. 경력, 연륜 이런 면에서 항상 청년 출마자들은 챌린지를 받거든요. 네. 갖고 있는 게 뭐야? 왜 넣어야 해? 할 수 있겠어?
0: 그렇죠.
1: 이런 질문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일함에 있어서도 좀 경험이 많고 능숙한 저 전문가들이랑 협업하거나 네. 또 봉사자들도 이런 정치 생태계 되게 낯설고 그냥 의리 우정으로 이제 뛰어든 친구들과 우당탕탕 하거나 그마저도 없어서 혼자 많은 걸 정말 감당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0: 아,
1: 그래서 이게 사실은 레이스 비용이 전혀 동등하지 않고 되게 많은 보이지 않는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견제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에게 조금 더 우리가 부스터를 달아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그분들을 타겟팅한 청년 우리 또래의 청년 도전자들을 네. 좀 타겟팅한 프로젝트로 네, 디자인을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게 또 청년들 입장에서는 뭐 본인도 뭐 사회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함께 도울 친구들도 사회생활을 한 지가 오래 안 됐으니까 아마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이 조금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그렇다면 이 청년 정치인들이 선거를 뛸 때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게 좀 한정적일 것 같은데 이 청년 정치인들이 실제 선거를 치르면서 어떤 좀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을지 또 어떤 진짜면들이 좀 있을지 한번 그 경험해 보신 것들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제가 실제로 지난 지선 이번 말고 2022년 지선에도 이제 청년 출마자를 가까이서 돕는 역할을 했었고 네. 이번에도 했는데 저희는 확보한 지역 조직이라는 것도 없고 당내 조직도 없고 네. 자산도 없죠. 선거엔 돈이 정말 많이 드는데
0: 그렇죠.
1: 이게 남는 축적된 자산으로 이제 한번 해볼까 하는 네. 어른들과 저희는 정말 대출 받아서 영끌해서 해야 되는 정말 큰 결심을 하고 해야 그렇죠. 되는 이제 도전자들이 대부분이고 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업무나 당내 어떤 관계, 선관위의 뭐 이런 많은 메커니즘이 되게 낯설고
0: 네.
1: 그리고 되게 옛날 방식으로 좀 돼 있다 보니까
0: 네. 네,
1: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까지 여기 더해져서 사실은 혼자서 감당하고 깨우쳐야 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청년 출마자들은 대부분 선거 끝나고서야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네. 자기가 진짜 좋은 뜻과 좋은 캠페인을 해보고 싶어서 뛰어들어도 정작 그거 한번 제대로 해보기도 어렵고 하나라도 제대로 해봤으면 정말 성공한 케이스일 만큼
0: 그렇죠.
1: 어떤 선거 캠프 기간에 몰입하거나 속도감을 내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데 환경입니다.
0: 네, 이게 옛날 방식이라고 하면은 그럼 전부 다 막 수기로 뭔가를 해야 된다거나 네. 직접 가가지고 제출을 그렇죠.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게 많다는 말씀이군요.
1: 맞습니다. 네.
0: 아, 굉장히 품이 많이 들겠네요. 여러모로.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이 개발을 하시면서 그 청년 출마자들과 실제로 인터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물론 이제 소희님도 여러 선거를 도우시면서 이제 얻으신 어떤 경험들이 있겠지만 사실 결국에는 진짜 출마자들이 어떤 고충을 겪는지를 실제로 알아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1: 네.
0: 이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이분들의 가장 좀 그 비효율적이고 또 가장 시간 소모가 큰 업무가 뭐라고 좀 보셨나요?
1: 사실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는 선거법 검토랑 법정일정관리 그리고 네. 행정처리, 영수증 처리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언급이 됐었고 예. 그리고 컨텐츠 매일매일 작업하는 것도 품이 많이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0: 요즘 나왔습니다. 컨텐츠 진짜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온갖 네. 쇼츠들이 계속 맞습니다. 올라오고 네. 네.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1: 거기다 이제 당 브랜딩까지 이제 녹여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그런 네, 것들도 되게 많이 시간이 든다라는 얘기해 주셨어요.
0: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블루메이트의 주요 기능들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그 네 가지 모드를 이제 하나로 이제 그 플로우로 오크 플로우로 묶어서 이제 출시했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0: 네 가지 플랫폼? 모드요?
2: 네, 네 가지 예. 모드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제 엮어서 출시했다고 보시면
0: 그렇군요.
2: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공직선거법 Q&A. 네. 그리고 두 번째 캠페인 리뷰, 세 번째 SNS 콘텐츠 작성 기능,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일정 대시보드를 해서 대시보드로 이제 모든 상황을 이제 추적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이제 네. 모드까지 총 네 가지 모드입니다.
0: 아, 이 선거법이 또 우리나라가 까다롭고 애매하고 복잡하기로 또 유명하잖아요. 이 선거법이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제 민감하다 보니까 이 AI가 어떻게 이걸 좀 도울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듣기로는 뭐 김밥을 그냥 주면 괜찮은데 젓가락까 주면 또 위반되고 뭐 이런 기준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것들을 소개해 주신 좀 궁금합니다. 이게 환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2: 네. 일단 LLM이 사용자의 질문을 받고 네. 네, 질문 내용을 분석하고 네. 네, 이제 DB 내부의 공직선거법 조항 그다음에 유권 해석을 썼어요. 유권 해석 데이터를 써서 유권에서 검색 네, 검색할 때는 이제 벡터한 데이터 그다음에 키워드 검색 이제 둘 네. 같이 해서 이제 저희 또 컨퍼런스 점수를 매겼어요. 점수에 이제

0: 미만 되거나 하면은
1: 네.
0: 이제 좀 잘린 야간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해서
1: 네.
0: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다 찾아서 아, 네. 작성하는 걸로 했고요.
1: 이 점수를 부여했다는 게 어떤 의미신가요?
0: RAG 구조라고 이제 네. 그 데이터 분류를 한 분류 그 분류한 이제 부분에서
1: 네.
0: 그 약간 그 두 개의 저게 프론티어 모델을 썼거든요.
1: 네.
0: 그 프론티어 모델들이 두 개를 이제 평가. 하나는 이제 답변을 작성하고
1: 네.
0: 하나는 이제 답변을 작성한 이제 부분을 평가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서 점수에 네. 미달된 부분은 이제 커트.
1: 아.
0: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 직접 이제 법률 전문가한테 네. 문의하는 뭐 약간 아. 이런 식으로 환각을 줄이기 위해서 장치의 부분이 있습니다.
2: 정현님이 얼마나 이걸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하셨냐면
1: 네.
2: 제가 PM이니까 QA라고 제품 검증이라는 걸 하거든요.
1: 네, 그렇죠.
2: 너무나 엄격하게 해놔서 처음에는 기본적인 질문 다 모르겠습니다. 나온 거. 얘가 조금이라도 불확실하면 다 이제 에러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1: 아.
2: 정현님 이거 왜 답변 출력이 안 될까요? 했는데 알고 보니 할루시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1: 아.
2: 네, 체계화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나중에는 네. 이제 허들도 잘 조정해 주셔서 네, 정말 네, 잘 작동이 됐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분을 네, 설계해 주셨어요.
1: AI가 AI를 서로 검증하도록 만들어서 결과를 출력을 했다. 이런 말씀인 거네요.
0: 예, 약간 방어선을 한 두 겹, 세 겹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제가 문득 생각하기에는 이런 게 공개된 데이터가 그렇게 많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AI는 좀 빅데이터를 많이 쌓아야 이게 잘 나오잖아요. 혹시 이 데이터 수집 과정이 좀 수월하셨나요? 이게 우리나라가 워낙에 공공 데이터 개방도 좀 잘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하네요.
0: 아까 말씀 주신 환각 현상을 좀 잡으려고
1: 네.
0: 그 일부러 이제 자동 크롤링이나 그 웹에서 이제 그 프론티어 모델이
1: 네.
0: 그 자기 알아서 이제 본인 기억이나 외부 자료를 가져오지 못하게끔
1: 네.
0: 제가 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좀 막은 부분이 있어요.
1: 아.
0: 일단 그 부분을 하지 않으면은
1: 네.
0: 데이터를 아무거나 막 가져오기 때문에
1: 아.
0: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환각 현상이 네. 발생을 하고 있고 할 수
1: 네.
0: 있고요.
1: 네.
0: 그 가져온 데이터를 이제 크롤링 자동 크롤링을 쓰지 않기 위해서
1: 네.
0: 약간 이제 수작업을 했죠. 법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법조문을 가져오면은
1: 아.
0: 데이터 라벨링이 좀 자동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1: 네.
0: 유권에서는 그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우리 팀원들이 좀 수동 작업을 좀 열심히 하신
2: 네.
0: 부분이 있습니다.
2: 여기 오늘 같이 오지 못한 두 분이 더 계신데
1: 아,
2: 그분들이
1: 네.
2: 데이터 수작업을 한땀 한땀 네, 이렇게 옷을 입혀주신 거죠.
1: 아,
2: 여기 알아듣게.
1: 네. 그러니까 데이터 노동을 진짜 하신 거네요. 참 이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AI가 발전한 시대에도 손작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아이러니가 네,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SNS 배포용으로 콘텐츠도 자동 생성하도록 하셨다는데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당의 어떤 브랜딩을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 뭐 카드뉴스라든가 이 텍스트를 만들어지도록 하셨다는 건데요. 이게 아마 후보가 직접 이걸 하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걸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보통은 이 업무는 거의 한 명이 붙어서 해야 할 정도로 일이 많잖아요.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좀 부담이 줄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0: 디자인 템플릿, 공식 디자인 템플릿을 저희가 받아서
1: 네.
0: 이제 그 템플릿 안에 유저 정보가 그 렌더링을
1: 네.
0: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정확하게 나오게끔 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기획을 했는데
1: 네.
0: 그 예측 가능한 예측 가능한 결과물이 나오게끔 하는 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1: 네.
0: 이제 약간 그게 개성적으로 나오게끔 했는가 약간 이런 의문이 있어서 좀 아쉬운
1: 아.
0: 부분도 있어요.
1: 개성적으로란 말씀은 그러면 이 후보들이 너무 브랜딩에 너무 충실해서 후보들만의 특색이 좀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가요?
0: 그렇죠. 생각해
1: 아.
0: 보니까
1: 네.
0: 이제 후보들만의 이제 특색과 개성이 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그렇죠.
0: 예, 약간 홍보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약간 피그마처럼 좀 이제 그 부분을 좀 조작할 수 있게끔 유저가 좀 조절할 수 있게끔
1: 아.
0: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1: 네.
0: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거기까지 가진 못했죠.
1: 아 그랬군요. 뭐 지선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보면 또 이 당 브랜딩이 강조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이런 고민들이 있겠네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작하신 거니까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냥 정식 출시하신 게 아니라 베타 버전이잖아요. 앞으로 더 이렇게 좀 고도한 내가 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당 소속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시니까 또 당과의 어떤 협업도 좀 있어야 했을 것 같은데 당과는 좀 어떤 협업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2: 네,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었으면 이걸 테스트할 유저 풀이 필요한데
1: 네.
2: 유저 풀을 확보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큰 정당들이잖아요.
1: 아, 그렇죠.
2: 그중에서 저희랑 큰 차원에서 어떤 이제 가치가 1차적으로 맞고 네, 그리고 같이 좀 원활하게 기존 협업 관계에 있었던

0: 그런 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네. 더민주 전국 청년위원회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되는데 네. 전국 청년위원회가 보유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인적풀, 네, 같이 뛸 그렇죠. 사람들 딱 몇 명 이렇게 딱 그렇죠. 바로 유저 대기 이렇게 되는 네. 거고 이제 저희는 거기다가 그분들의 니즈에 맞는 무언가를 태워서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맞았어서 네. 저 바로 이제 현장에서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한 분들을 1차적으로 한 10명 정도 테스트 해보면서 네. 오류 피드백도 바로 받고 저희 또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좀 피드백 루프가 굉장히 빨랐었던 것 같고 초반에 예.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희가 만든 것들이 이제 어떤 프로덕트는 쓸모가 그러니까 쓰임이 있어야 쓸모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쓰임을 바로 이제 좀 제공해드릴 수 있어서 서로 좀 네 좋은 니즈가 잘 맞았었던 것 같습니다.
1: 아 너무 좋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지선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럼 현재까지 블루메이트를 좀 사용해 보신 유저분들의 평가는 좀 어땠나요?
0: 일단 데이터적으로는 정현님이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뭐 몇 명이 이렇게 사용하고.
2: 아, 예. 네. 뭐 피드백이 이제 많이 오고 이제 저도 이제 콜백을 받을 수 있게끔 네. 콘텐츠를 작성해 봤는데.
1: 아 따로 그럼 후기를 이렇게 뭐 받는 포맷을 준비하셔서 설문을 돌리신 거예요?
2: 그렇죠. 이제 후기를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저희 서버 DB로 이제 들어오게끔 만든 부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직접 콜백을 이제 주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만들어 봤습니다.
1: 네. 예.
2: 그 뭐 이것저것 이제 인상적인 피드백이 있었는데요.
1: 네. 네.
2: 그 중에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그 고용보험 선거운동은 고용보험이 의무인가를 물어보신 이제 분도 계셨어요.
1: 아 고용보험이요?
2: 네. 그런데 네. 이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 준비한 거는 이제 공직선거법과 유권 해석인데 네. 약간 노동법이 나왔어요.
1: 네. 네.
2: 그러면은 이제 얘가 답변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1: 그렇죠.
2: 예, 네. 네. 비슷하게 이제 또 드론을 사용할 수 있냐 이제
1: 아.
2: 이것도. 네. 저희가 준비해온 자료에서는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1: 아, 그렇죠. 또 드론은 또 신기술이잖아요, 사실.
2: 네, 네.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네. 약간 좀 데이터를 너무 좁게 잡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면서.
1: 그렇군요. 네.
0: 한편으로는 저는 또 받았던 피드백 중 인상적이었던 것이 네. 이제 사용해보고 아, 선관위에 연락 좀 덜 해서 돼서 너무 좋다라고. 이게 출마자들한테 진짜 고충이거든요.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네. 검사받고 또 대기 시간도 되게 길어요. 아, 한번 그렇죠. 연결되기도 어렵고 네. 확인했는데 다 기획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어그러지는 경우도 많은데 네. 1차적으로 얘가 필터링 해줘서 약간 위험합니다. 아니면은 이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네. 판결을 그래도 해주니까 네. 그 소통 비용이 훅 줄어서 너무너무 네. 전화 포비아가 있었는데 좀 줄어서 네, 네. 좋다라는 피드백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1: 또 이게
0: 네.
1: 출마자들에게는 선관위가 약간 저승사자 같기도 하고
0: 무서워요.
1: 무섭잖아요.
0: 네.
1: 사실.
0: 그쵸. 네.
1: 그러니까 전화하는 것도 사실 조심스럽겠죠.
0: 그럼요. 네.
1: 아, 정말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번에 한 경험을 해보시니까 앞으로 좀 이렇게 더 개선해 보면 좋겠는데 뭐 혹은 아쉬웠던 점 이런 게 있을까요?
0: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유저풀이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네, 네. 그 일단 저희가 지금 청년 출마자만 일단 타겟을 해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다양한 유저풀로 확대했을 때 뭐 또 다른 잡히는 변화가 있을까가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1: 네.
0: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개발 기간이 사실 엄청 짧았어요. 3주 좀 덜 됐어요. 그때 네. 이제 기획 설계 개발 배포까지 다 그때 한 거거든요.
1: 네.
0: 물론 요즘엔 바이브 코딩 툴이 잘 발달이 돼서 옛날보다 네.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과 이제 좀 자원의 여유가 조금 더 있었더라면 해보고 싶은 기능들이 진짜 많았는데
1: 네.
0: 그걸 좀 더 확대해서 고도화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희 모두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또 사실 바이브 코딩이 아니었다면은 3주 안에는 사실상 끝나기 어려웠을
0: 네. 네.
1: 그런 개발이었을 것 같은데 야 정말 고생이 많으셨네요. 네 혹시 정현님은 더 소회가 있으실까요?
2: 그 아쉬운 부분이 네. 몇 가지 있는데 그 유권 해석 같은 이제 데이터는 네. 데이터 레이어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겹쳐서 레이어가 네. 좀 많이 있을수록 답변이 좀 용이해요.
1: 네.
2: 그 제가 잡아놓은 컨퍼런스 점수를 보니까 답변을 응당해줬어야 될 부분도 약간 점수가 낮게 나오면서 좀 커트된 부분도 있었어요.
1: 그렇군요.
2: 예, 좀 더 레이어를 좀 데이터를 좀 많이 가져가면서 레이어를 좀 다 좀 깊게 네. 가져갔으면은 이제 좀 더 좋은 챗봇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1: 네.
2: 콘텐츠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홍보물이기 때문에
1: 네.
2: 다음에 개발할 때는 좀 더 이제 후보들 간의 개성이나 좀 이런 부분을 좀 돋보일 수 있도록 좀 콘텐츠를 좀 기획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이게 사실 뭐 기존 선거가 뭐 보통은 돈과 또 조직이 있는 이런 지역 유지라던가, 네, 이런 분들에게 좀 유리한, 뭐, 고비용, 뭐, 또 저효율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사실은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청년분들이 또 신인 정치인들이 새로운 도전을 멈칫하게 되고 좀 주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들어보니까 이 블루메이트 같은 어떤 기술이 좀 보편화되면 아무래도 정치 참여 문턱이 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이번 가능성을 좀 보셨나요?
0: 네, 저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네. 앞서 설명드렸던 그 비상겸 탄핵정국 당시의 프로젝트와 연이어서 이번에는 그 저번에는 어떤 시민들의 보편적인 정치 참여 장벽을 낮췄다면 이번에는 네. 피선거권 수행 그렇죠. 행사에 있어서의 장벽을 낮춘 거잖아요. 네. 사실 제가 AI 툴 가까이서 써보고 이것저것 실험해보면서 느낀 건 결국에 네. 도메인, 우리가 메인으로 발딛고 서 있는 여기서의 병목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어딜 때려보고 어딜 해결할 것인지가 잘 정의가 돼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사실 정치 정당 시스템에선 그런 정말 타파해야 될 폐쇄성과 경직성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이제 뚫어보는 사례와 선례를 남긴다면 그래서 아, 기술이 이렇게도 개입할 수 있구나라는 네. 어떤 상상을 저희가 여러 모델로서 보여준다면 더 재밌고 유의미한 시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저는 하게 됐습니다.
1: 아, 네. 정현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아마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특히 이제 정치 분야에서 이런 개발을 하시면서 아, 다른 분야와는 좀 이런 게 달랐다. 혹은 앞으로 이런 거를 좀 더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느끼신 분이 좀 뭐가 있을까요?
2: 아무래도 이제 정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간 싸움이잖아요. 시간 싸움이고 이제 판단. 그렇죠. 그 법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 이제 삐끗하면은 네. 이제 데미지가 크게 날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동과 AI에 네. 맡겼어도 되는 부분을 네. 우리가 이제 수작업하고 이제 검증도 이제 빡세게 가고 네. 약간 성능보다 검증 위주로 좀 개발을 했던 부분이 좀 크게 차이가 났던 것 같고요.
1: 네.
2: 좀 더 이제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네. 그러니까 후보자분들한테 그 좀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컨텐츠 부분이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캠프가 이제 전략 같은 걸 차용할 때 네. 또 쓰기 좋은 데이터 네. 이런 쪽으로도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개발하신 거를 넘어서서 이제 전략과 뭐 홍보 더 넓은 분야까지도 네, 포부가 느껴지는 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일각에서 는 저희 이제 AI 에이전트가 이제 우리가 이제 AI 에이전트의 이제 판단과 어떤 참여를 위임하는 것이 인간의 이 정치적 책임을 좀 지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기도 한 것 같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시는 분들은 차라리 AI 판사, AI 정치인이 이제 차라리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이 정치적 주체로서의 인간과 그리고 또 도구로서의 AI 그 사이의 경계선이 어디에 있을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0: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의 핵심은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힘을 누구에게 맡겨둘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저는 뭐 우리가 잘못된 결정, 틀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네. 그것마저도 이제 어떤 과정과 수기의 무언가의 일환으로 그리고 그걸 수정하고 교정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서로를 신뢰하면서 맡겨두고 네. 나아가는 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사람이 언제 성장하느냐라고 생각해봤을 때 실수한 것을 인지하고 수정해 나갈 때 오류를 발견하고 시정해 나가는 힘을 스스로 발휘해 나갈 때라고 전 생각하고
1: 네.
0: 민주주의 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 AI 에이전트의 모든 걸 위임하겠다는 분들은 이제 그게 다 비효율인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1: 그렇죠.
0: 그냥 비효율이고 네. 빠르게 결론에 도달하고 최선의 결과를 내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숙고하고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1: 네.
0: 정말 민주주의일까? 그거는 저는 그냥 테크노크라트적인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1: 네.
0: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힘을 끝까지 잃지 않고 최종 판단 주체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갈 것인가? 사실
1: 네.
0: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네. 이게 피터 칠에 대한 아주 일침을 알려주셨습니다. 정현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2: 예, 사실 이 AI라는 게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1: 네.
2: 생각해보면 이게 만능 툴이 아니거든요.
1: 그렇죠.
2: 만능 툴도 아니고 중립성을 가져갈 수도 없어요, 사실. 그 프롬프트 하나, 이제 데이터 하나, 이제 그런 거 좀 그 사소한 조정으로도
1: 네.
2: 이 답변을 크게 이제 사람이 이제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걸 만능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무리가 있고요.
1: 네.
2: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인간이 본인이 주체라는 틀을 가지고
1: 네.
2: AI는 좀 툴에 불과하다 약간 이런 좀 의식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
1: 네.
2: 그 AI도 그 본인이 이제 만능이 아니라는 그 판단 과정을 좀 투명하게 보여주면서 본인이 좀 이제 애매하다, 틀렸다, 좀 이런 거는 이제 솔직하게 애매하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좀 개발하는 방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 네, AI 투명성에 대한 또 어떤 그 함의까지도 네, 던져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벨리드에서 뭔가 그 한 가지 결과물을 내신 거니까 좀

0: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 벨리드가 구상하고 계시는 또 다른 어떤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가 있으실까 한번 궁금합니다.
1: 그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를 좀 더 생각해 보면서 네. 약간 6.3 지방선거도 좀 보고 그랬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이제 조사와 통계 부분에 좀 약점이 있다.
0: 아.
1: 예,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같은지.
0: 그 예.
1: 이번에 좀.
0: 아, 그러게요.
1: 그렇죠. 약간 예. 그런 부분. 이런 게 좀 틀리거나 좀 현실과 좀 괴리가 생기면은 캠프나 이런 쪽에서도 전략 잡을 때 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런 부분을 이제 좀 통계 모듈이나 좀 기법으로 좀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0: 네. 네
1: 정책과 아. 전략을 생각 판단할 때 이제 예. 거기에 이제 최대한 현실적으로 맞는 데이터를 좀 제공할 수 있게 좀 그런 식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0: 아,
2: 그리고 조금 네. 조직적인 관점을 더하면 일단은 벨리드라는 팀의 일하는 방식부터 싹 다 EX를 해볼 수 있을까를 시험하려고 하고 있고 네. 우리 내부에서부터 비효율적으로 네.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어디는 외주를 기술에게 줄 수 있고 어디는 우리가 최선의 어떤 책임과 판단을 유지할 것인가를 팀 내에서부터 좀 고민하면서 실험해보려고 하고 있고
0: 네.
2: 저희 디지털 팀 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온라인 수기 공론장을 다르게 설계할 수 있을까인데
0: 아, 예.
2: 지금은 되게 지금 알고리즘 메커니즘은 극단적인 의견들끼리 만나서 되게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설계되어 그렇죠. 있거든요.
0: 아, 그래도 시너지라고 부를 수 있겠군요.
2: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2%로 20% 같아 보이는
0: 그렇죠.
2: 효과를 내잖아요. 네,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공론장 실험이 사실 해외에서 되게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0: 아,
2: 펄.is나 뭐 스탠포드 Deliberative Democracy System 같은 실험들이 되게 많긴 한데
0: 네.
2: 벨리드도 이런 수기 공론장 모델 다르게 설계해서 테스트해볼 수 있을까? 온라인 공론장이 기존에 이제 온사이트 공론장에서의 많은 시간과 참여 비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수기를 가능하게 하는 모델 설계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네. 질문을 두고 좀 공론장 모델 실험해보려는 것이 있는데 이게 만약 잘 된다면 저희 네. 노벨평화상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정말 이 세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 생각하거든요.
0: 네, 네.
2: 극단화된 공론장. 이걸 아, 그렇죠. 한번 좀 뽀개보는 실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쇼츠 시대가 되면서 다들 생각하려는 노력을 조금 덜어놓게 되고
2: 네.
0: 또 깊이 또 길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이런 와중에 사실 그 극단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AI가 그러니까 입력만 하면 답을 턱 알려주는 그런 극단에 있을 것 같은 AI가 과연 수기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 자체가 저는 굉장히 한편으로 모순적이기도 하면서도 한편 되게 흥미로운데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벨리드가 이 분야에서 네,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렇게 모신 네, 두 분께 일단 큰 감사와 또 큰 기대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두 분께서 네, 오늘 이제 방송에 출연하셨던 경험과 이 소회 그리고 또 포부를 마지막으로 한번 전해주시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정현님부터 말씀해주시죠.
1: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0: 네. 네,
1: 말도 졸고 얘기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네, 좀 뭐 스무스하지 못한 점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0: 아유 다음에 한번 더 보셔가지고
2: 네. 네.
0: 더 네, 네.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2: 우리 정현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때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 한번 또 모시죠. 네.
1: 네. 그리고 지금 뭐 개혁신당도 있고
0: 네.
1: 정치 분야에서 좀 AX,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0: 네.
1: 시도가 이제 지금 약간 출발점이라고 보고요.
0: 예.
1: 아마 다음 선거나 다음 선거 정도 되면은 약간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물건이 어디선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0: 네.
1: 이제 웬만하면 가능하다면 뭐 그걸 제가 만들면 저희가 만들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합니다.
0: 네. 사실 이번 선거에서 이 AI 사무장도 그렇고 블루메이트도 그렇고 선거를 앞두고 얼마 안 된 시간에 다 둘 다 이제 좀 급박하게 나왔잖아요. 아마 좀 준비 기간을 오래 갖고 만들면은 다음에는 훨씬 더 좋은 네, 그런 결과물을 네,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소희님.
2: 네, 그 기술이라는 새로운 도구 내지는 권력이라는 것을 어디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이제 방향성에 따라서 저는 완전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0: 네.
2: 벨리드가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은 기존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굉장히 바라왔던 종류의 그림을 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0: 네.
2: 저 정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림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자. 그래서 왜냐하면 상상할 수 있는 만큼 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0: 네.
2: 벨리드라는 팀 안에 는 되게 조금 더 이 기술 새로운 권력과 도구로서 조금 더 다른 연대와 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기존의 장벽을 새로운 방식으로 파괴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모두의 중심에 있는 질문이다 보니까
0: 네.
2: 이걸 제각각의 방식으로 풀어가는데 우리 디지털 팀이나 지선 TF AXTF는 이제 기술로서 그런 개입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래서 네. 우리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진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방송 종료 이후 일주일 뒤에 만나실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마지막 곡으로 키라 나이틀리가 부릅니다. 론스타스. 지금까지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1: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도로에는 본격적인 금요일 퇴근길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곳곳에 내리는 비 때문에 더 혼잡합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고요. 고속도로 중에 청주 영덕간 고속도로입니다. 영덕 쪽으로 가는데 의성휴게소 부근 2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있는데 현재 차량 한 대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도로에 적재물도 있어서 2차 사고 위험도 있는데요. 부근 1차로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또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데 벌말사거리에서 탄천 나들목까지 서행하고요. 이후로 복정교차로부터 탄천 1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지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진짜 경기는 공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벌어진다. 농구 감독 에디 수튼의 말입니다. 농구 경기가 펼쳐지는 40분 동안 선수가 실제로 공을 만지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10분? 15분? 네, 놀랍게도 고작 2, 3분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나머지 시간 동안 선수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수비하고 패스를 받을 자리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환호하는 멋진 슛도 공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셈입니다. 생각해보면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은 아플 때 챙기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은 날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매일 오후 5시 인생의 멋진 슛을 위해 평범한 오늘을 건강하게 채워가는 시간이죠.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농구 경기 실제로 만지는 공을 만지는 시간은 2분에서 3분이라고 하네요. 저도 이제 가끔 조기 축구를 나가면은 상당히 제가 많이 공을 만지는 것 같아도 저는 2분도 안 될 것 같은데 패스가 잘 안 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건강을 건강할 때 챙기라면 뭐 아주 쉬운 얘기지만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아프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건강을 챙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나선홍의 닥터스를 들으면서 건강 지식을 좀 쌓으시면서 말이죠. 일상에서 끊임없이 또 운동도 많이 하시면서 건강을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진료 과목 류마티스 내과, 그 가운데에서도 통풍에 관해서 집중 탐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은 떠먹여주고 오답은 피식하게 만들어 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통풍은 관절에 요산 결정이 쌓이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특히 통풍 환자들은 발가락 관절이 붓고 뜨거워지면서 이것만 스쳐도 아플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통풍이라는 이름도 이것이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가수 김범용 씨는 사랑하는 그대 이름을 이것이라 칭하며 왔다가 스쳐가는 이것이라고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중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대 이름은 띵띵띵띵띵띵. 네. 1번 범람, 2번 바람, 3번 알람, 4번 이슬람. 네. 1번 범람, 2번 바람, 3번 알람, 4번 이슬람. 람자로 끝나는 걸. 이게 보기 만들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슬람이 나왔을까요?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웰빙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가수 이름에 람자가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죠. 네. 보람이라는 이름 제 주위에도 많이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요. 네, 박보람입니다. 해화동.

0: 예전에는 통풍을 황제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운동은 안 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이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다르죠. 시대 변화로 20, 30대 젊은 통풍 환자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한밤중 갑자기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 오늘 퀴즈 정답 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이 병. 나선홍의 닥터서 오늘은 통풍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국내 대표 통풍 권위자 선생님 모셨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1: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0: 아 정말 우리 송 교수님하고는 예. 참 인연이 예. 오래 됐습니다.

0: 저희가 남산 시절부터.
1: 예.
0: 네네.
1: 그때 새벽 같이 나와서 같이 방송하고 그랬던 네. 기억이.
0: 지난 새롭... 겨울에 또 한번 나와주셨고요.
1: 예, 작년 겨울에 한번 나왔고요.
0: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최근에 이제 통풍 관련해서 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1: 예, 예.
0: 네. 곧 출간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1: 예, 뭐, 올 가을이나 내년 초에 출간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원고를 계속 쓰고 있고요.
0: 아, 네.
1: 그래서 통풍 완전 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아, 쓰고 있는데요.
0: 이거 저 좀 그 네. 연식이 되신 분들은
1: 예.
0: 완전 정복하면은 그 예전에
1: 예, 학력고사.
0: 네, 네. 네.
1: 그래서 통풍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걸 쓰다 보니까 참 방대하더라고요. 네. 통풍의 증상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통풍과 관련된 합병증, 동반 질환 이게 굉장히 다양 하고
0: 네.
1: 또 이런 통풍뿐만 아니라 동반 질환도 같이 치료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0: 네, 네, 네, 그러셨군요. 책이 나오면 저도 한번 빨리 좀 읽어보고 싶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통풍하면 이제 우리 성종수 교수님, 네, 국내 대표 통풍 권위이자 신데 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통풍 환자들의 말 어떤? 예.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까?
1: 통풍 환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0: 네.
1: 통풍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0: 아.
1: 통풍 치료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제일 네. 흔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럼 이제 제가 환자들이 대부분 다 실망을 하고 뭐 슬퍼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사실 이 통풍은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이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걸 뭐 짬을 내갖고 슬라이드도 보여주고 교육하는 시간을 이렇게 내갖고 잘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그러시군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통풍이라는 게 완치가 되는 게 아니고
1: 그렇죠. 관리를 하는 거죠.
0: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예. 다스리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그
0: 네.
1: 고혈압은 혈압을 관리하고
0: 네.
1: 당뇨병은 혈당을 관리하듯이
0: 그렇죠.
1: 통풍은 요산을 관리해서 통풍에 의한 증상이 생기지 않게 하고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0: 네.
1: 평생 치료하고 평생 관리하는 게 정답입니다.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자분들 오셔가지고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1: 예.
0: 병원은 얼마나 다녀야 됩니까? 이게
1: 답답해 하는데
0: 네.
1: 아유 그냥 우리 밥 먹듯이
0: 네.
1: 식사하고 나면 물 먹듯이 그렇게 약 드시면 됩니다.
0: 네.
1: 그럼 평생 건강하고 통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또 뭐 이해하고 또
0: 네.
1: 평생 약 잘 드시고 그런 분들도 많고요.
0: 네, 네. 그렇군요.
1: 네.
0: 자 오늘 진료 과목 류마티스 내과 그 가운데서도 통풍 완전 정보로 함께합니다. 자, 교수님, 통풍이 이제 워낙 유명한 병인데도
1: 예.
0: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발가락이 좀 아픈 병 아닌가 이렇게 아는 분들도 계세요. 교수님께서 한 문장 정도로 정의를 해 주신다면.
1: 네. 네. 그 한 문장으로 딱 얘기를 하면은
0: 네.
1: 통풍은 우리 몸에 요산 나트륨 결정이 과다하게 쌓이면서 생기는 병이다라고 하는데 그 병인데 증상이 이제 관절에 쌓이면 통풍 관절염이 되고
0: 네.
1: 콩팥에 쌓이게 되면은 요산 신장염이 되고
0: 네.
1: 또 혈관에도 쌓이거든요 요산이
0: 아,
1: 그러면 동맥경화도 일으키고
0: 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산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요산이 많이 피 속에 돌게 되고 그 요산이 나중에 말초 관절이나 혈관이나 신장에서 나트륨하고 만나면서
0: 네.
1: 액체 상체 요산이 고체 상태의 요산 나트륨 결정으로 되면은 그게 많이 쌓이면서 그 결정을 백혈구가 잡아먹으면서 생기는 그런 병이에요. 염증이
0: 네네.
1: 생기는 거죠.
0: 네.
1: 관절염도 생기고
0: 네.
1: 신장병도 생기고 동맥경화도 생기고 말초혈관질환도 생기고 이런 요산 나트륨 결정에 의해서 생기는 전신질환을 다 통풍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콩팥, 혈관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데 말이죠.
1: 그렇죠.
0: 그래서 뭐 우리가 그 대사질환
1: 네.
0: 뭐 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네. 특히 더 조심하셔야 돼요.
1: 맞습니다.
0: 것
1: 그
0: 네.
1: 통풍하고
0: 네.
1: 고혈압하고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한 70% 정도 되고
0: 아, 그래요.
1: 당뇨가 동반된 사람이 한 20% 정도 되고
0: 또 혈압이 더 높군요.
1: 예, 예. 네. 혈압이 더 많긴 한데
0: 네.
1: 통풍하고 혈압이 통풍 환자에서 고혈압이 동반된 사람이 한 70% 된다고.
0: 아, 그렇군요.
1: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통풍하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것이
0: 네.
1: 신장병 그런 거하고 많이 겹쳐 있어요.
0: 네,
1: 그래서
0: 그렇군요.
1: 치료를 같이 해야 됩니다.
0: 네. 네.

0: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시대 변화로 20, 30대 젊은 그 통풍 환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렸는데 과거와 달리 이렇게 많이 20, 30대 그 젊은 층에서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1: 요즘 젊은이들이 글쎄 우리 때도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스트레스를 좀 더 예민하게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네. 요즘 젊은이들이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인스턴트 식품들을 많이 그렇죠, 먹게 돼요. 그렇죠. 칼로리가 높은 뭐 네. 햄버거나 피자나 그런 거 많이 먹고 또 요즘 배달 음식 많잖아요. 배달 음식에 또 칼로리가 높고
0: 그렇죠. 네.
1: 또 기름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걸 많이 먹게 되면 좀 뚱뚱하게 져요.
0: 네.
1: 그리고 회식도 자주 하고 또 술도 많이 먹고 과음 과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운동을 못 하게 되면서 통풍의 위험이 그냥 쫙 올라가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젊은 요즘에 젊은 20대 30대에서 그 뚱뚱해지면서

0: 근데 그게 한 40% 정도
1: 네.
0: 돼요.
1: 네.
0: 그래서 아무리 뚱뚱하다 하더라도 가족력이 없다든지 뭐 유전 통풍에 유전이 된 그런 가족력이 없으면은 통풍에 네. 뚱뚱해도 통풍에 안 걸리는데
1: 아.
0: 가족력이 있으면서 뚱뚱하면은 이게 통풍 걸릴 확률이 쫙 올라가게
1: 아,
0: 되죠.
1: 그러면 네. 엄마 아빠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0: 예, 예,
1: 이제 통풍이
0: 예.
1: 있었다면 예. 나도 이제 조심해야
0: 그렇죠.
1: 되겠다.
0: 유전자를 항상. 받았다고 생각을
1: 아,
0: 하는 거죠. 근데
1: 네네.
0: 그 유전자가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지금
1: 아,
0: 밝혀지는 게. 그리고 유전자는 지금 상용화된 유전자 검사법이 없어 갖고
1: 네.
0: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유전은 뭐 가족력이 있냐 없냐. 아버지, 삼촌,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에게 통풍이 있었냐 없었냐. 그래서 있다 그러면 자기 유전자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0: 그런
1: 그럼요.
0: 사람 더 조심하셔야
1: 되고.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네. 주변에 그 통풍 환자 보면은 다 그 남성 남자분들이
0: 예.
1: 많던데.
0: 맞습니다. 예.
1: 여성도 통풍에 걸립니까? 저는 여성도 본 적이
0: 걸립니다.
1: 없어서요.
0: 예, 여성도 걸려요.
1: 아, 그렇군요.
0: 근데 네. 대부분 폐경기 이후에 60대에 생기기 시작하죠.
1: 네.
0: 왜 그러냐면은 그 통풍 환자가 거의 90% 이상이 남자예요. 근데 남자는 남성에서 나온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데 이게
1: 네.
0: 소변으로 요산을 배설하는 것을 억제해요. 그리고
1: 네.
0: 피로 다시 끌어다가 요산을 올리게 하는 역할을 해요. 남성 호르몬이. 그런데
1: 아.
0: 반대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1: 네.
0: 요산 배설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젊을 때는 남자들은 요산이 한 뭐 5에서 7, 8 그 정도까지 올라가고 여자는
1: 네.
0: 3에서 5, 6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에스트로겐 영향으로 쭉 요산이 빠져나가는데 근데
1: 네.
0: 폐경기가 되면 50세 이후에 폐경이 오면은 그때는 남성하고 똑같은 비율로
1: 네, 수치가 더
0: 올라갑니다.
1: 아,
0: 네, 발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1: 네, 네.
0: 여성도 사실은 60대, 70대 그때는 남성하고 똑같이 먹는 거 조심하고 술 조심하고 그러면서 통풍에 대한 주의를
1: 네.
0: 함께 하셔야 됩니다.
1: 여성들은 오히려 이제 50대 이후에
0: 그래,
1: 조심하셔야
0: 50대 이후에
1: 되고.
0: 잘 생깁니다.
1: 네.
0: 예.
1: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0: 어린이 때는 요산이 그 몸에 완전히 축적된 다음에 이렇게 터지듯이 나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축적되는데 한 20년 이상 걸려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어릴 때 청소년기가 지나면서 요산이 쌓이기 시작해요. 한
1: 네.
0: 20대 이후부터. 그리고
1: 네.
0: 어릴 때 좀 초등학생 뭐 중학생 때는 요산이 몸속에 많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통풍이 잘 안 생기는데 이제 20대 이후부터는 이제 요산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1: 네.
0: 폭탄처럼 터지기 시작하는
1: 아,
0: 것이죠.
1: 아, 그렇군요.
0: 예.
1: 네. 조금 이제 짧은 이게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요산을 미리 좀 알고
0: 예.
1: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0: 피검사하면 되죠.
1: 아,
0: 피검사를
1: 그래요?
0: 해서
1: 네.
0: 요산 수치가 7이 넘어가면은 고요산 혈증이라고 그러거든요.
1: 아.
0: 그런 경우에는 뭐 약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체중을 줄이고
1: 네.
0: 그다음에 고기 좀 줄이고
1: 아하.
0: 술 줄이고
1: 네.
0: 그다음에 물을 많이 마셔요.
1: 물을 많이 마셔요.
0: 물을 요산이 물에 잘 녹아서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많이 먹고 그러면은
1: 네.
0: 요산이 떨어집니다.
1: 아.
0: 그렇게 되면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가 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1: 네네. 네. 젊었을 때부터 좀 이제 그런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좀 미리
0: 조심하셔야죠.
1: 예, 네,
0: 맞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송정수 교수님과 함께 통풍 상시 저희가 제대로 좀 짚어볼 텐데요. 오해와 진실 시간입니다, 교수님.
0: 예.
1: 네, 교수님 앞에 이제 OX 팻말이 있는데
0: 예.
1: 네, 친근하시죠?
0: 예. 잘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자,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을 해주시고. 답은 다 끝난 후에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문항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0: 예, 예.
1: 먼저 첫 번째입니다. 통풍은 엄지 발가락에만 생긴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0: 예.
1: X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통풍은 비만과 관련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O입니다.
0: 예, O입니다. 예.
1: 자, 세 번째. 요산 수치가 높아도 평생 통풍이 안 오는 사람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맞습니다.
1: 아, O군요.
0: 예.
1: 자, 네 번째. 통풍약은 통증이 없어지면 끊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절대 아닙니다.
1: 절대 아닙니다.
0: 예.
1: X. 자, 다섯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통풍 예방에 도움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확실히 맞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요 마지막 질문은 이제 아까
0: 예.
1: 교수님께서 말씀을
0: 예.
1: 해 주셨고요.
0: 예.
1: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문항을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린 통풍은 엄지발가락에만 생긴다. X 그러셨어요.
0: 예, 예.
1: 그렇다면은 뭐 다른 곳에 뭐 발가락이나 손가락 쪽에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까?
0: 예, 맞습니다.
1: 네.
0: 그

0: 통풍이 제일 많이 생기는 곳은 엄지발가락이에요. 네. 엄지발가락에 보통 한 70% 정도 오는데 나머지 30%는 발등, 발목, 무릎, 뭐 팔꿈치, 어깨, 손가락 그런 데도 생길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발가락이 아니고 무릎인데 통풍이야? 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무릎으로 먼저 오는 사람도
1: 무릎
0: 있고요.
1: 쪽으로도. 예. 네.
0: 그다음에 통풍으로 진단받았는데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네. 방치를 한 경우에는 발가락부터 왔다가 무릎으로 왔다가 또 어깨로도 오고 팔꿈치로 오고 손으로도 올 수가 있어요.
1: 아 이게 그럼 점점 네. 번질 수 있다는
0: 그렇죠.
1: 말씀이죠.
0: 아래서부터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1: 예. 네. 네.
0: 요산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네. 이게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요산이 아래부터 쌓여요.
1: 이게 그러면 네. 마치 태풍이 올라오는 것처럼 상륙하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네. 남쪽에서 올라오듯이 아래서부터 쭉 올라오는데
1: 네.
0: 그걸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은 이게 저 아래는 꽉 차게 되면 이제 점점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발가락, 발등, 발목, 무릎, 어깨, 팔꿈치 이런 데로 점점 올라오게 되는 거죠.
1: 네, 네, 예,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약물로 예. 잘 치료를 할 수
0: 그렇죠.
1: 있는 거죠.
0: 약물로 잘 치료를 하면은요.
1: 네.
0: 다 그 몸에 쌓인 요산을 다 배출시킬 수가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0: 예, 예. 그래갖고 요산 수치가 7이 넘어가면은 몸속에 요산이 쌓이고
1: 네.
0: 6에서 7 쌓이는 평형을 이루고 또 6 이하면 몸속에서 빠져나가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약을 쓰면서 요산을 볼 때 6 이하로 잘 조절이 되나 그걸
1: 네.
0: 6 이하로 잘 조절이 되면 아 약을 잘 드시고 계시는군요.
1: 어허.
0: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6 이하로 유지를 하면은 무슨 통풍 발작도 안 일어나고 또 합병증도 잘 안 생길 수 있습니다.
1: 6 이하면은 주로 이제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됩니까? 아니면 땀으로도 배출이 됩니까? 이런 게?
0: 땀으로도 배출되고 침으로도 배출되고
1: 침으로도요?
0: 예, 피 속에 있었기 때문에
1: 요산이
0: 뭐 소변으로도 배출되고
1: 네네.
0: 대변으로도 배출되고 땀으로도 배출되고 침으로도 배출되고 다 배출이 됩니다.
1: 네네.
0: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서 많이 배출하게 해야죠.
1: 아 그렇군요.
0: 예, 예, 예.
1: 네. 물이 참 중요합니다.
0: 예 맞습니다.
1: 네. 자, 두 번째 통풍은 비만과 관련이 있다. 오, 그러셨어요.
0: 예, 예 맞습니다.
1: 네. 자, 살을 그러면 만약에 살을 빼면은 이 요산 수치도 함께 떨어집니까?
0: 예, 맞습니다.
1: 네.
0: 그 살만 빼도 요산이 내려가요.
1: 네.
0: 통풍의 주요 원인이 비만이에요. 그래서 체중을 한 5% 10% 그럼 뭐 한 뭐 5kg 정도 뭐 아니면 10kg 정도 그 정도 빼면 돼요.
1: 네.
0: 그러면 요산이 쫙 떨어져요.
1: 아.
0: 요산이 딱 떨어지고 그래서 웬만큼 약 복용하는 것만큼 살 빼기가 어렵지 사실은.
1: 그렇죠.
0: 약은 먹기 쉬워도 살 네.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살을 빼면은 통풍이 완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약도 줄일 수가 있고요.
1: 네. 네. 우리가 그 이제 고혈압 혈압약도 네. 혈압도 이제 살을 체중을 감소시키면은 그게 네.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0: 그렇죠. 혈압이나 당뇨도
1: 네.
0: 통풍한 사람이 살을 빼면은 혈압약도 줄이거나 끊을 수가 있고 당뇨 환자도 당뇨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듯이
1: 네네.
0: 통풍 환자도 살을 쫙 빼면요
1: 네.
0: 통풍 약의 용량을 뭐 절반 이하로 줄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약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1: 끊는 경우도
0: 예,
1: 있어요.
0: 예, 예.
1: 네네.
0: 그래서 대신 이제 혈액 검사는 자주 해야죠.
1: 네. 네.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0: 그렇죠. 무리하지 않게
1: 체중 감량이 필요하겠군요.
0: 예, 예, 예,
1: 네.
0: 예.
1: 그런데 오히려 급격하게 살을 갑자기 확 빼서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했다. 이러면 네. 오히려 통풍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0: 맞습니다.
1: 어떻습니까?
0: 맞습니다. 그 급격한 다이어트는 통풍한테는 완전 금물이에요.
1: 네.
0: 살을 빼겠다고 갑자기 굶는다든지
1: 네.
0: 또 황제 다이어트 한다고 뭐 저탄고지 뭐 고단백 식사 많이 하고 탄수화물
1: 네.
0: 하나도 안 먹고
1: 네.
0: 또 운동을 심하게 해갖고 땀이 쫙 빠져갖고 그러면요. 우리 몸에 탈수가 되면 탈수가 돼요. 탈수가
1: 네.
0: 되면 요산이 갑자기 또 피 속에 요산이 쫙 올라가게 되고 또 근육 운동을 심하게 하면 근육 세포가 깨지는데
1: 네.
0: 그 근육 세포가 죽으면서 깨지면서 그 근육 세포 안에 있던 퓨린, 요산의 전구 물질 퓨린이 갑자기 또 쫙 올라가게 되면서 운동을 했는데도 요산이 쫙 올라가는
1: 운동을
0: 경우가 있습니다.
1: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도
0: 예, 세포가 깨질 정도로
1: 어떤 근력 운동을 말씀하시는
0: 그렇죠.
1: 건가요? 아하.
0: 뭐 스쿼팅이라든지 뭐 팔 상 근육 운동이라든지 뭐 그래서 근육이 깨질 정도로 심한 운동을 뭐 1시간, 2시간 계속 하면은 나중에 근육이 녹아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육 안에 있던 요산이 또 피 속으로 넘어와서 통풍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주 과도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1: 네. 아 요산이 예. 상당히 좀 예민해서
0: 예.
1: 참 그
0: 예.
1: 뭐라 그럴까요 조절하는 게
0: 예.
1: 쉽지 않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0: 예.
1: 같네요. 네.
0: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1: 네
0: 뭐
1: 적당하게
0: 적당하게 네. 예.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1: 그 최근에 말이죠 교수님
0: 예.
1: 비만 치료제라 그래서 뭐 위고비니
0: 예.
1: 뭐 이런
0: 예.
1: 것들을 막 맞는
0: 예, 예.
1: 뭐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0: 예,
1: 하는데
0: 예, 예,
1: 이거
0: 예.
1: 어떻게

0: 생각하십니까?
1: 저는 권합니다.
0: 아, 그러세요? 네.
1: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네.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갖고 조금만 네. 먹어도 배가 불러서 이렇게 식탐 많이 먹게 되지 않아요.
0: 네.
1: 그러면서 살이 빠지게 되는 거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통풍 환자들한테 고기 먹지 마라, 생선 먹지 마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0: 네.
1: 그러면 더 먹고 싶어지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근데 이거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맞으면은 훨씬 그런 식욕 그 식탐 그게 줄어들게 돼요.
0: 아,
1: 그러면서 살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0: 네네. 네, 네. 그런 거 있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좀 우려하는 게 네, 거기에만 네. 너무 의존하다 보면
1: 그렇죠.
0: 네, 좀 또. 건강에 위험 네. 염려가 있지 않느냐.
1: 맞습니다.
0: 네, 네.
1: 당장 살은 빠지는데 끊을 네. 수가 없게 돼요. 또 요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0: 네.
1: 살을 빼면서 생활 습관 개선을 같이 해야 돼요.
0: 그렇죠. 생활
1: 적게 먹는 습관. 그러니까 네, 위고비나 마운자를 맞으면은 적게 먹는 생활 습관이 100이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러면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를 끊고 나서도 적게 먹는 그런 생활 습관을 계속 갖게 해야 됩니다.
0: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만약 네.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요요가 올 수 있겠군요.
1: 예, 네, 요요가 네.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사실 완전히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1: 자연스럽게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0: 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산 수치가 높아도 평생 통풍이 안 오는 사람도 있다. 오, 그러셨어요?
1: 예, 예, 맞습니다.
0: 네.
1: 피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7.0 이상 높게 나오는데 그래도 평생 통풍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0: 아, 그렇군요.
1: 예, 예, 예. 네.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요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네. 이게 7.0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가 넘어가면 그걸 고요산 혈증이라고 그러는데 증상이 하나도 없다.
0: 네.
1: 그런 건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그래요. 그런 네.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10에서 20% 어떤 동네에서 16% 정도에서
0: 네.
1: 우리나라 환자들이 요산이 높다라고 나오게 꽤 많죠. 우리나라 네. 뭐 4,500만 인구로 보면은.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제로 통풍 환자는 한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0: 아.
1: 그래서 실제로 무증상 고요산 혈증은 굉장히 많은데
0: 네.
1: 그 사람들이 다 통풍에 걸린 건 아니고
0: 네.
1: 또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0: 아하.
1: 또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무증상 고요산 혈증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습니다.
0: 아.
1: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그렇군요.
1: 예, 예.
0: 네. 그러다가 갑자기 또 통증이 올 수도 있는
1: 그렇죠. 그렇게 되면 치료를 해야죠.
0: 네.
1: 갑자기 오면은 통풍이 됐고요.
0: 아까 이제 요산 수치 말씀하셨는데
1: 예.
0: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6 네, 이상인가요?
1: 7 이상.
0: 7 이상.
1: 네. 요산이 이제 7이 넘어가면 몸속에 쌓여요.
0: 네.
1: 그 통풍을 유발하거나 통풍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0: 네.
1: 보통 정상 남자의 요산 수치는 4에서 7 정도 되고 여자는 이제 3에서 6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0: 네.
1: 이제 좀 뚱뚱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또 통풍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7이 넘어가면은 아 내가 지금 통풍에 가족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풍에 걸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 7이 넘어가면 이제 요산이 쌓이면서 통풍이
0: 네.
1: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7을 넘기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물도 많이 먹고 술도 줄이고
0: 네.
1: 고기나 생선도 줄이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적정 체중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0: 네, 그렇군요. 요 수치를 좀 잘 알고 계세요.
1: 7.0이 넘어가면 안 된다.
0: 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통풍약은 통증이 없어지면 끊어도 된다. X 그러셨어요.
1: 어우.
0: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1: 예,
0: 거랑
1: 예,
0: 비슷한
1: 예,
0: 거죠.
1: 예, 맞습니다.
0: 네.
1: 그 통풍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이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뭘 관리하느냐 요산을
0: 네.
1: 관리하는
0: 겁니다. 요산을.
1: 예, 예. 고혈압은 혈압을 관리하고
0: 네.
1: 또 고지혈증은 뭐 콜레스테롤 관리하고 당뇨병은 혈당을 관리하듯이 통풍은 요산을 관리하는 병이에요.
0: 네.
1: 뭐 혈압이 높은데 증상이 없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또 당뇨 혈당이 높은데도 증상이 없을 수 있듯이 요산이 높아도 증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언젠가 네. 통풍 발작이 생기고
0: 그렇죠.
1: 콩팥이 망가지고 동맥경화 생기고 혈관이 막히고 터지고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뭐 만성 신장병이나 중풍이나 심장병 같은 그런 치명적인 합병증이 마치 저격수가 쏘듯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막기 위해 에서는 증상이 없어도
0: 네.
1: 통풍 환자는 계속 약을 드시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평생 관리하는 네. 그런 중요한 질환입니다.
0: 네. 교수님 이제 궁금한 게 이 통풍 약을 먹게 되잖아요.
1: 네.
0: 복용하면은 이제 다 요산수치가 떨어지니까
1: 네,
0: 나는 그냥
1: 떨어지죠.
0: 뭐 마음껏 먹어도 되고
1: 네.
0: 뭐 이렇게 좀 이런 분들 있잖아요.
1: 네.
0: 뭐라 그러좀 방치한다고 해야 되나요?
1: 방심하시는
0: 약을, 네. 약을 네. 약에 그냥 너무 의존하는 네. 그런 생활 습관. 그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0: 뭐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그 발생될 수 있는 게 비만, 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뭐 중풍 그런 게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통풍으로 인한 거면은 사실 통풍약을 먹으면 통풍은 조절이 아주 잘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풍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계속 먹고 네. 마시고 네. 뚱뚱해지고 그러면 나중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말초에 중풍, 심근경 그거로 이제 돌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총 관리를 해야 됩니다.
1: 그렇죠. 예, 네. 예. 너무 약을 믿으면 또 안 되시죠.
0: 그렇죠. 그래서 약을 이제 환자들한테도 약을 잘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네. 뭐 요상 괜찮고 발작이 한 1년 없었어. 그러면 안 먹어도 되겠지 하고 의사는 계속 먹으라고 하는데도
1: 환자분 스스로가 이제 중단을 해버려요.
0: 자의로 중단을 해버려요.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2-3년 있다가 네. 또 발작이 생기고
1: 그때는 이제
0: 더 심하게 오죠. 네, 요상이 되겠죠. 더 많이 쌓여있으니까 네, 네. 콩팥도 망가지게 되고 합병증이 오게 되는 거죠.
1: 네, 네. 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약 복용 습관 같은 게 있나요?
0: 제일 흔한 거는요. 네. 증상이 없으니까 환자가 이제 다 낫나 보다.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약을 먹다 말다 먹다 말다.
1: 자의로 그냥 끊어버리신다는
0: 거죠. 또 아플 때만 먹는 사람도 있고요. 네. 약을 이제 혈압, 당뇨약처럼 매일매일 증상이 없으면 먹어야 되는데 네. 아플 때만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제일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네. 약을 먹다 말다 하는 습관이 아주 나쁩니다.
1: 꾸준히 차라리 드셔야 되겠죠.
0: 꾸준히 먹어야 되고 약을 먹다 말다 하는 습관이 통풍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그럼들이 의외로 좀 많이
0: 있어요. 가르쳐도 맨날 교육을 시켜도 아니 까먹어 본인이 안 아프니까 그냥 약 먹는 거 까먹고 그리고 가끔 생각나서 약을 먹고 또 병원에 올 때만 오고
1: 꾸준히
0: 먹고.
1: 잘 관리하시는 거 그리고 약도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0: 예, 맞습니다.
1: 자 오늘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우리 송종수 교수님 모시고 통풍 관련해서 여러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친절한 진료실 2부에서는요 여러분의 문자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리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국가대표 통풍 권위자시죠. 중앙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송경수 교수님 모시고 통풍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친절한 진료실 들어가 볼 텐데요. 자, 갑자기 엄지발가락이 붓고 아팠던 경험, 또 건강검진에서 요산수치 높게 나왔다, 또 통풍약 먹고 있는데 궁금한 점 등등 많이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 지금 실시간으로 4443번님이요. 예. 커피도 효과가 있나요? 그러신데 이제 이게 아마도 그 요산을 이제 배출하는 거, 예. 그 커피가 좀 이뇨제 역할을 하잖아요.
2: 예, 이뇨 작용이
1: 그
2: 있죠.
1: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2: 예, 맞습니다. 네. 커피의 그 카페인 성분이 요산 배설을 촉진시킵니다.
1: 아, 그렇군요.
2: 그래서 커피를 마시되 그 대신 네. 뭐 설탕이나 커피 크림을 넣지 말고 블랙으로 네. 마셔야 돼요.
1: 네, 네, 네. 네.
2: 그래서 설탕을 넣으면은 그 효과가 반감이 돼요. 그 설탕 그 인공 과당이라고 그러죠. 과당은 네.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요산을 잡아다가 다시 피 속에 넣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아. 그래서 요산이 올라가요.
1: 아,
2: 그래서
1: 그렇구나.
2: 달달한 음료가 다 통풍에 나빠요. 뭐 아, 콜라, 그렇군요. 사이다, 뭐 오렌지 주스, 과일 주스,
1: 라떼 뭐
2: 예, 예. 네. 그다음에 그 에너지 드링크 요즘 네네네. 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인공과당이 함유돼서 달달하거든요. 그런 걸 먹으면 다 요산이 올라갑니다.
1: 네.
2: 반대로 카페인만 들어 있는 그 커피, 블랙 커피 뭐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런 거는
1: 네.
2: 카페인이 요산 배설 그 이뇨 작용도 있지만은 요산 배설도 같이 촉진시켜요.
1: 아,
2: 그래서 커피는 통풍에 좋긴 한데
1: 네네.
2: 너무 많이 마시면은 네. 또 탈수가 돼요.
1: 아, 그렇죠. 네,
2: 그래서 커피를
1: 적당하게.
2: 마시면서 물도
1: 네.
2: 많이 마시고 그런데
1: 네.
2: 아이스 그 블랙으로 드시라.
1: 블랙으로 네, 드시라.
2: 설탕이나 크림은 네. 넣지 말고
1: 네, 네,
2: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자, 효과가 있다고 하시네요. 4443번 님. 네. 자, 그리고 4415번님이 평소 술고기 많이 먹는데요.
2: 예,
1: 오늘
2: 예.
1: 방송 들으니 겁이 덜컥 납니다. 생선을 먹어도 요산 수치가 올라가다니.
2: 예.
1: 그래도 고기를 끊을 수는 없고 혹시 예. 먹어도 괜찮은 것들이 있을까요? 자, 지금 이제 음식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
2: 예,
1: 것 같아요.
2: 예, 예. 제일 나쁜 게
1: 네.
2: 예, 술이에요. 알코올.
1: 아.
2: 그중에서도 맥주. 맥주는 알코올도 네. 있지만은 그 호프 성분의 요산의 전분물질인 퓨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1: 아, 그래서 맥주 안에?
2: 네, 맥주
1: 아.
2: 안에. 그 쌉싸란 맛 나는 거 호프잖아요.
1: 그게 미일인가요?
2: 메가.
1: 메가. 네, 메가.
2: 메가에 그 농축된 퓨린이 있어요.
1: 아하.
2: 그래서 맥주가 제일 안 좋고
1: 네.
2: 그다음에 뭐 술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자체가 술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요산을 다시 잡아다가 피 속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소주, 뭐 막걸리, 위스키, 포도주 뭐 다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건 알코올의 용량만큼 요산을 올릴 수가 있어요.
1: 네.
2: 그래서 가능하면은 술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건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술이 제일 나쁘고요. 그다음에
1: 네.
2: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과당이 들어가 있는
1: 네.
2: 거.
1: 달달한 거.
2: 달달한 거.
1: 네.
2: 그것도 마찬가지로 요산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 네.
2: 세 번째는 고기나 생선 중에서도 내장류.
1: 내장류.
2: 네, 내장, 곱창.
1: 뭐 곱창.
2: 네, 네, 그런 거.
1: 대창, 막창 이런
2: 네,
1: 거요.
2: 대창, 막창, 곱창.
1: 네.
2: 간.
1: 간.
2: 쓸개, 폐.
1: 네.
2: 그 순대집에 가면 나오는 것들.
1: 네, 네.
2: 부산 부속물들. 그게 사실은
1: 잘 안 좋습니까?
2: 고소하고 맛있긴 한데
1: 네.
2: 영양가도 풍부하고. 근데
1: 네.
2: 통풍 환자한테는 안 좋다는
1: 아.
2: 얘기죠. 그런 걸 조심하고요. 그다음에 뭐 고기나 생선,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1: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2: 안 먹고 살 수는
1: 네.
2: 없는데
1: 네.
2: 1인분씩만 드시면
1: 아, 조금씩만.
2: 조금씩만 드시고.
1: 살코기 부위로
2: 예, 살코기 부위로
1: 먹어야 됩니까?
2: 예, 살코기 뭐 드시고 갈비도 그 총량이 중요해요.
1: 아,
2: 먹는 총량이
1: 조금만.
2: 칼로리. 예, 칼로리하고
1: 아, 1인분 정도.
2: 예, 1인분 정도만 먹고
1: 네네.
2: 또 요산이 높으면 조금 더 줄여야 되지만 요산이 정상인 사람은 뭐 1인분 정도 먹는 건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1: 네. 예. 닭가슴살 같은 건 어떻습니까?
2: 닭가슴살에도 사실은 퓨린이 좀 많이 있어요.
1: 아,
2: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 헬스하는 사람들 닭가슴살
1: 요즘 많이 먹죠. 젊은 네,
2: 단백질 중에서. 많이 먹는데 그거 먹고 운동하다가 통풍 경우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1: 아, 그래요.
2: 거기에도 퓨린이 많아요. 동물성 단백질에
1: 네네.
2: 식물성 단백 단백질에는 퓨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1: 네.
2: 뭐 콩이라든지
1: 네.
2: 두유라든지 그런 거는 먹어도 돼요.
1: 네.
2: 근데 동물성 단백질이 안 좋다는 얘기죠. 아, 또 기름진 거, 네. 고소한 거, 감칠맛 나는 거, 뭐 튀긴 거, 뭐, 네. 뭐 치킨이라든지 뭐 그런 거.
1: 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찾으시는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예. 좀 가끔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2: 근데 요산이
1: 뭘 먹으라는 예. 겁니까?
2: 뭐 1인분씩만 먹으라는
1: 거예요. 1인분. 네.
2: 많이 먹지 말고 그냥 1인분씩만 먹고 네. 그리고 요산 체크해서 요산이 6 이하로 잘 조절되고 있으면은 1인분 뭐 부담 없이 먹어도 된다. 다만 술 먹지 마라. 네. 달달한 거 먹지 마라. 네. 내장탕 먹지 마라. 그 정도만. 네. 그렇군요.
1: 예. 자, 아무튼 이런 그 동물성 지방 예. 뭐 이런 거를
2: 동물성 단백질,
1: 단백질 예. 이런 거
2: 동물성 지방,
1: 네 많이 드셨을 예. 때는 반드시 이 좋지 않은 결과도
2: 예. 예. 요산을 체크해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줄여서 드시라. 네, 술과 같이 먹지 말고.
1: 네. 네. 자, 그리고 9257번님.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부터 손가락 관절이 뻣뻣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자꾸 붓더라고요. 예, 예. 초기에는 어떤 진단이 이루어지나요? 관절액을 채취하기도 한다는데 아프지 않을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2: 관절액을 채취하려면 바늘을 찔러야 되고요. 아프죠. 아. 예. 근데 그거는 이렇게 만져봐서 네. 물이 있나 없나를 보면 되고요. 정말 애매하면 초음파를 갖다 댑니다. 아, 초음파를 대면은 아프지 않게 거기 물이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물 뽑는 건 주로 큰 관절에서 하죠. 아. 무릎이나 어깨.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분이 40대 여성분이라고 그러는데 네. 40대 여성분은 통풍이 잘 안 생겨요.

0: 요 특별한
1: 아,
0: 이유가
1: 아까 이제 그 50대 이후에
0: 그렇죠.
1: 생긴다고
0: 여자들은 폐경기 이후에 뭐 네네. 55세 이후 60세 이후에 잘 생기고 그리고 통풍은 보통 발부터 오거든요. 네. 근데 손부터 오는 경우는 사실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피 검사를 해서 네. 요산도 검사하고 류마티스 인자 검사도 하고 항시 식피 항체나 자가 항체 검사를 해서 이게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다른 종류의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게 아닌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1: 네, 통풍은 네. 이제 발부터 오기 때문에 만약 손가락에 네. 이게 뭐가
0: 손가락만 아프다면 통풍이 아닐 가능성이
1: 높다. 예, 예, 그런 예, 말씀이시죠. 예, 예. 네. 자, 그리고 7651번님이 통풍약하고 같이 먹으면 예. 부작용이 생기는 안 좋은 약이나 예. 건강기능식품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0: 예. 통풍,
1: 그런 게 있을까요?
0: 아, 통풍약은 대부분 뭐 큰 문제는 없는데요. 네. 그 면역 억제제 중에 아자시오프린이라고 하는 면역 억제제가 있어요. 뭐 네. 자가 면역성 간염이라든지 배체트병에 쓰는 그런 면역 억제제인데
1: 네.
0: 그거를 쓰게 되면은 그 자가 면역 억제제의 독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1: 아,
0: 그래서 그런 거하고 같이 쓰지는 않는데 뭐 통풍하고 뭐 배체트병하고 같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1: 네네.
0: 그리고 그거를 이제 처방을 하게 되면은 경고문이 떠요. 이거 쓰게 되면 독성이 일어납니다라고 처방 창에 경고문이 뜨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잘 알고 때문에
1: 계시니까요.
0: 일반 환자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고요.
1: 네.
0: 통풍약하고 혈압약하고 같이 먹어도 되고 당뇨약 같이 먹어도 되고 고지혈증약 같이 먹어도 되고 웬만한 약은 다 같이 먹어도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은 사실은 저희들은 별로 권장하지가 않아요.
1: 네, 네.
0: 그것이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요산을 떨어뜨리고 통풍을 치료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거는 저희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1: 네. 환자분들이 많은 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이 혈압약이랑 같이 먹어도 돼요. 예, 당연히.
0: 예,
1: 그죠?
0: 예, 예. 통풍 환자들이 좀 많고
1: 네.
0: 또 이렇게 젊고 활발한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1: 네.
0: 통풍 강의를 가면요.
1: 네.
0: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질문을 많이 하고 환자들도
1: 그러세요.
0: 질문을 많이 하고
1: 네,
0: 통풍이
1: 네.
0: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런
1: 네.
0: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1: 요즘에 이제 그 헬스 하면서
0: 예.
1: 그 이 근력 운동 심하게 하면서 예. 닭가슴살 많이 먹는 젊은층이 예. 상당히 많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혹시 찾는 젊은층들이 많이 있나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1: 네.
0: 그 피검사를 하면 요산도 나오지만은
1: 네.
0: CK라고 해서 크레틴 카이네이즈라고 근육 세포가 터지면 나오는 효소가 있어요. 그 CK가 정상이 한 200 정도 되는데 뭐 2000 그렇게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1: 그래서 정말요?
0: 네, 물어보면은
1: 네.
0: 이 뭐 그 스쿼팅을 뭐 몇 시간을 했다. 뭐 근육이 다 깨지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그런 사람은 약을 먹어도 요산이 쫙 7, 8 그렇게 막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너무 그렇게 심한 운동하지 말라. 그리고
1: 네네.
0: 그 근육이 깨지면서 마이오글로불린이라고 근색소가 핏속으로 나오는데 그러면은
1: 네.
0: 이 콩팥이 망가져요. 그게 콩팥. 그 세뇨관을 막아서
1: 네.
0: 급성심부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 조심하세요.
0: 물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네. 해라. 운동 너무 심한 운동하지 말고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지 마라 그렇게 권장을
1: 그
0: 합니다.
1: 단백질 쉐이크 많이
0: 네,
1: 먹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것도 그럼 좋지 않?
0: 그렇죠.
1: 않을까요?
0: 그것도 네. 뭐 근육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1: 네.
0: 통풍에는 안 좋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네.
1: 자, 그리고 6063번님. 저는 통풍 환자입니다. 심하지 않고 간혹 발목이나 팔꿈치가 통증과 부어오르는데 동네 병원에 갔는데 약을 조제해 주면서 증상이 나타나면 먹으라고 하더군요.
0: 예.
1: 요산 수치는 6.6 정도이고 당뇨 혈압 정상이고요. 66세고 술, 담배, 고기 등은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0: 예.
1: 네, 문자 보내주셨어요.
0: 6.6이면은 사실은 잘 조절이 되는 게 아니죠.
1: 아, 그렇군요.
0: 통풍 환자에게
1: 네.
0: 치료의 목표는 6 이하로 떨어뜨리는
1: 6 이하로.
0: 거거든요.
1: 네.
0: 아까도 말씀드렸죠. 7이 넘어가면 몸속에 요산이 쌓여서 통풍이 악화가 되고
1: 네.
0: 6에서 7 사이는 평형을 이뤄요. 본전이고
1: 네.
0: 6 이하면 몸속에서 빠져 나가서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약을 조금 더 용량을 올리든지 그래서 6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는 거고 6에서 7 사이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요산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1: 네.
0: 그 관절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물도 많이 드시고
1: 네.
0: 뭐 음식 그 식이요법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을 조금 더 올리는 게 그래서 6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1: 지금 약을 조제해주면서 증상이 나타나면 드세요 이랬다는데 이거는
0: 아 그건 잘못된 거고요.
1: 잘못된 거죠. 네.
0: 증상이 없어도 약을 드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1: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0: 근데 아플 때만 먹으라고 하는 약이 따로 있어요. 비상약.
1: 네.
0: 그래서 그거는 소염제나 진통제나 코리친이라는 약인데 그거는 요산 떨어뜨리는 약이 아니고 염증을 깔아뜨리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건 발작이 올 때 추가로 드시라 그렇게 네네. 얘기하고 원래 요산을 떨어뜨리는 요산 형성 억제제나 요산 배설 촉진제는 그냥 평생 드시는 게 맞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2911번님이 저는 67세 남자입니다. 왼쪽 발가락에 피가 고여요. 이틀에 한 번씩 피를 빼는데 예전에 10년 전에 동상이 걸렸었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0: 피 고이는 거는 통풍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외과에 가셔서 왜 고이는지 뼈가 녹았는지 괴사가 있는지 혈우병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통풍은 피는 나오진 않아요.
1: 네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5392번님. 교수님, 류마티스 관절염도 검진과 같은 스크리닝이 필요한가요? 병을 일찍 발견해서 얻는 이득이 있을까요? 이렇게.
0: 맞습니다. 그것도 네. 중요합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해주는 거기에는 요산도 안 들어가 있고 또 류마티스인자도 안 들어가 있는데
1: 네.
0: 자기 돈 내고 하는 뭐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검진을 하면은 거긴 요산도 들어가 있고 류마티스인자도 들어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류마티스인자가 나오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진단하고 미리 치료하면은 관절이 망가지는 거 관절 기능 장애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통풍도 마찬가지로 요산이 높게 돼 있으면은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하면서 그 요산이 조금 올라가 있다든지 류마티스인자가 양성으로 나왔다든지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을 미리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네.
0: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건강검진에서 이제 그런 수치를 좀 체크할 수 있는
0: 예,
1: 프로그램을
0: 예.
1: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군요.
0: 그렇죠. 예,
1: 네.
0: 예.
1: 자, 그리고, 6116번님, 손가락 마디 관절에 변형도 생기고 불룩하게 부어 있으며
0: 예.
1: 그 마디에 통증이 있습니다.
0: 예.
1: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염일까요? 이렇게
0: 예.
1: 질문을
0: 손가락을 침범하는 관절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1: 네.
0: 하나는 퇴행성 관절염.
1: 네.
0: 그게 훨씬 더 많고요.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1: 네.
0: 그런데 그게 나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또 성별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뭐 환경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손을 많이 쓰는 사람 뭐 광부라든지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1: 네.
0: 많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에 가족력이 있고 또 40대부터 생기는 그런 환자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1: 네.
0: 지금 66세 여자분이라면은 아마도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뭐 그렇게 목숨을 위협하거나 그런 병은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위험하지는 않지만은 얘기만 들어서는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감별이 안 돼요.
1: 네.
0: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게 나중에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두 배가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1: 그렇군요.
0: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프고
1: 네.
0: 좀 힘들고 그러면은 동네 내과 의원이나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를 찾으셔갖고 그 검사만 해보면 돼요. 류마티스 인자가 나오는지
1: 네.
0: 뭐 항시집행체가 나오는지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는지 뭐 전문의가 보면 딱 보면 대충 알거든요.
1: 네.
0: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아까 그 면역 억제제 말씀해 주셨는데
0: 예.
1: 2037번님이요.
0: 예.
1: 면역 억제제 산디몬과 마이폴틱.
0: 예.
1: 통풍약은 같이 먹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0: 예, 예. 그건 같이 네. 먹어도 됩니다. 산디몬은 그 통풍약하고 상호작용이 별로 없습니다. 산디몬은 아마 그 신장 이식이나 간 이식을 하신 분들이 쓰는 면역 억제제인데 그것도 평생 드셔야 되죠. 근데 통풍에 걸리신 분이 그거랑 같이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1: 네네.
0: 아자치오프린이나 머캡토퓨린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약이 있는데요. 그건 의사들도 알기 때문에
1: 네.
0: 쓰면서 무슨 약 같이 쓰는지 의사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조절을 해드릴 겁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6399번님이요. 어디서 보니까 구강 안에 위생이 좋지 않거나 치주염이 발생했을 때
0: 예.
1: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긴다는데 맞나요?
0: 맞습니다.
1: 이 밖에 예.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기 좋은 습관이나 환경 궁금합니다.
0: 예.
1: 그러셨어요.
0: 네. 치주염을 일으키는 병이 균이
1: 네.
0: 류마티스 관절염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치주염 있는 사람들은 치주염 치료를 류마티스 예방하기 위해서 치주염 치료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 네.
0: 굉장히 고급 정보인데 그걸 아시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하면서도 이제
1: 네.
0: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잘 하고
1: 네.
0: 구강 관리를 잘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근거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1: 이게 예. 그 치주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은 굉장히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0: 예, 예.
1: 이게 또
0: 치주염을 일으키는 균이 네. 류마티스 인자를 만들어내요.
1: 아, 그렇군요.
0: 그게 화학적으로 그 변형을 시켜 가지고. 네, 네. 그런 오묘한 그
1: 그래서 우리가 그 예. 스캐닝을 1년에 한두 번 받으라고
0: 그렇죠.
1: 하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런 또 다 연관성이 있기
0: 예,
1: 때문에
0: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장내 미생물도 네.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고
1: 지금 7283번 뭐. 님이 예, 예. 유산균이 류마티스 관절염 예방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러셨어요.
0: 예, 예, 맞습니다.
1: 아, 그래요?
0: 아, 근데 유산균만으로는 치료가 안 되고요. 네,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게 더 중요하고요. 유산균은 네. 조금 도움이 됩니다.

0: 그래서 윤석열 먹는 게 네. 나쁜 균으로 인해 갖고 장내 세균 나쁜 장내 세균으로 인해 갖고 류마티스 인자가 더 많이 생기는 거를 좋은 유산균이 줄이는 역할을 하죠.
1: 아,
0: 그렇기
1: 그렇군요.
0: 때문에 유산균 드시는 거는 권장이 되는데 네. 유산균만으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1: 그것만으로는 치료가 되는 게 네. 아니고 네. 네. 네. 그래도 조금 도움은 된다.
0: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네. 네. 네. 알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5930번님. 60대 여성입니다. 지금 골다공증을 앓고 있어요.
0: 네.
1: 인공관절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데 네.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0: 골다공증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 퇴행성 관절염이겠죠. 무릎이라든지 고관절이라든지. 그거는 엑스레이를 보고 네. 얼만큼 뼈가 부서졌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
1: 네.
0: 또 기능이 아주 나쁜지 잘 못 걷는지 걸을 때마다 아픈지 약을 먹어도 계속 통증이 있는지 그거에 따라 갖고
1: 네.
0: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거는 경험이 많은 선생님한테 정형외과에서 주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데
1: 네.
0: 정형외과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시고
1: 네, 네.
0: 자기 인공관절을 한번 해내면 그 되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신중하게 판단을 해갖고
1: 네.
0: 주치의하고 정형외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60대이시면 아직도 이제.
0: 그렇죠. 한 네. 30, 40년 더 써야 되니까.
1: 네, 그럼요. 네, 네. 네. 신중히 상담을 잘 받아보셔야
0: 그렇죠.
1: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자, 교수님 벌써 시간이 맞춰야 될 시간이
0: 예,
1: 됐습니다. 예, 예. 깜짝 놀라시네요. 네, 자 퀴즈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퀴즈 정답 닥터 스퀴즈. 네, 통풍. 네, 이것이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 2번 바람이었습니다. 네, 유산균 받으실 분 8169번님 05 60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3998번님, 6116번님, 네 분께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네가, 다려 먹으면, 루마티스 관절염 좋아서, 이거 궁금하다고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0: 전혀 근거가 없고요.
1: 근거 없는 얘기죠.
0: 그 다음에 뭐, 고양이가 좋다고, 고양이가 잘 뛰어다니니까, 고양이 연고를 삶아 먹으면 좋다.
1: 네.
0: 뭐, 네, 다 소용 없습니다.
1: 다 근거 없는
0: 예,
1: 얘기죠.
0: 예, 예, 근거 네. 없는 거고.
1: 큰일 날
0: 예,
1: 소리입니다.
0: 예, 예.
1: 네.
0: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1: 그렇습니다. 자, 오늘 통풍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쉽고 항상 친절한 미소로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또 나와주실 거죠?
0: 아, 예. 불러주십시오.
1: 네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교수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네. 오후 5시 나선홍의 닥터스.

0: T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TBS 교통정보
10: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지역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이 동반될 수 있으니까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요일이라 긴 정체가 이어지는 도로에는 비 내리는 곳도 있어서 반드시 전조등을 켜고 더욱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은 한남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올림픽 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의상류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도 승용차 여러 대가 부딪힌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차량들 지금은 안전지대 쪽으로 이동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동호대교 조금 지난 지점 5차로에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9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금요일이라 길게 밀리는데 빗길까지 더해졌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혼잡하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셔야겠는데요.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데 양화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한강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서도 사고가 있는데 사고 차량들 지금은 갓길 쪽으로 이동을 했지만 4차로를 지나는 차량들은 주의운전이 필요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가양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는 고장난 택시가 서 있는데요. 운전자가 현재 수신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근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1도,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6.3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

이것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더워.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3: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지역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이 동반될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이 비는 내일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로는 내일 저녁까지 또 일부 경기 동부에는 늦은 밤까지도 비가 예상되니까요. 비 내리는 지역 지나는 분들 반드시 전조등 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분당 수서로 성남 쪽으로 가는데 청담대교 남단 조금 지난 지점 안전지대 쪽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6.8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경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어두운 곳에 푸른 한구름 흘러가며 당신의 부푼 가슴으로 불어오는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

방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

0: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0: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뉴스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새벽 공감. 안녕하세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 주말 방송은 주중에 했던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모두 고마워요.

전 세계적으로 축구와 비슷한 노래는 참 많습니다. 때문에 축구의 원산지를 묻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현대 축구의 시작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시작한 축구는 유럽의 식민지가 팽창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지요. 식민지의 아픈 과거가 축구를 세계적인 스포츠로 만든 시작점인 것 같은 것. 왠지 씁쓸하네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Quiet Riot, Come on, Feel the Noise 들으셨습니다. 4424번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죠. 오늘 월요일 축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아쉬운 게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 첫 경기를 했는데 지금 축구 경기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가지고 결과가 아주 궁금한데 지금 막 사연 댓글로 좀 올려주세요. 아, 참 이기겠지? 네, 이겨야죠. 또 6월 15일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이라기보다는 우리 한반도에서 아주 큰 일이 있었죠. 6.15 남북 공동선언이 또 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진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말로만 듣던 그 TV에서만 보던 남북한 지도자가 같이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광경을 저희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던 정말 어떤 큰 변화가 생기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아주 희망적인 날이기도 했었습니다. 축구 얘기도 포함해서 사연을 좀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어떤 선물이냐면 피부제건 솔루션 더 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를,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Dire Straits, Sultan of Swing. 이어서 King Crimson, Epitaph.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1447번님 사연이 너무 이뻐서 저희 담당 PD가 비즈를 깔아줬네요. 바쁜 일상에 수만 번 뒤로 제주도에 왔는데요. 권디의 나른한 목소리가 한층 더 일상의 평화를 만나게 해주네요. 요즘 참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데 늘 부딪히는 수많은 상황에서 스스로를 비난하기도 타인을 미워하기도 이러면서 여러모로 참 바쁘게 지낸다 싶습니다. 바쁠 때마다 저는 늘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이렇게 되뇌이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이 스스로 버티는 힘을 주다가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권디는 속 시끄럽거나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평화를 얻으시나요? 일상에서 나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평화로운 일상을 위한 추천곡도 듣고 싶네요. 1447번님의 사연이었습니다.

Firehouse, Love of a Lifetime 들으셨습니다. 1447번님, 너무 이쁜 사연을 보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마침 3333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셔서 Firehouse

틀어드렸네요. 3333? 오, 진짜 이런 뒷번호가 이렇게 좋은 번호가 있나? 무슨 공식 기관 아니야, 기관? 뒷번호가 3333이네요. 네, 1447번님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내용 중에 권디는 속 시끄럽거나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평화를 얻으시나요? 그러게요. 저는 일부러 책 보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어쩔 때는 술을 마시긴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은 벽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멍하게 그러면서 그때그때 드는 생각 Here and Now라는 말이 있죠. 그냥 지금 드는 생각, 지금의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렇게 지내면 저는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뭐 그리고 술 한 잔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오늘도 안전하게 알코올 중독 위험 신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음주량이 점점 늘어나거나 주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위험합니다. 두 번째, 한번 술을 마실 때 과음, 폭음이 반복될 경우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음주 후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현상이 반복되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하세요. 6개월에 2회 이상 블랙아웃을 겪었다면 인지 기능 저하가 우려되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네 번째, 술을 끊었을 때 불안, 불면, 식은땀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알코올 중독을 의심하세요. 다섯 번째, 음주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해장술을 찾는 경우에도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스스로 고위험 음주군이라고 판단되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상담, 중독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일을 위해 알코올 중독 예방해주세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신하위 그대 앞에 난 촛불이여라 캠페인 전에 들으신 노래입니다. 4256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어제 방송 킬 더 킹 아주 그냥 죽여줘요. 오늘은 신하위 그대 앞에 촛불이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해주셨는데 오랜만에 저도 들어보네요. 고마워요. 아까 사연 끝에 권디는 속 시끄럽거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맨 마지막에 뭐 술 한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드리고 벽 보고 멍하게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그랬는데 제가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끝났잖아요. 근데 캠페인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캠페인을 보내줘가지고 아 이거 내 생각에 제작진이 일부러 나 들으라고 저 캠페인 틀어주는 것 같은데 뭐 그렇죠. 아까 캠페인처럼 이렇게 블랙아웃이 오거나 막 이러면은요 뭐 문제가 되지만 저는 블랙아웃 오는 게 1년에 한 번도 될까 말까 해요. 저 알코올 중독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술은 뭐 권할 것도 안 되지만 막을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습니다. 4539님 휴가를 제대로 못 쓰다가 2026년 이제야 연차 2일 쓰고 드디어 휴가 왔어요. 시원한 음악 들으니 더욱 시원합니다. 으하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유 직장 생활하시는 분은 진짜 막 연차 쓰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거를 연차 뭐 이런 거를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축하합니다.

너바나 리듬 들으셨습니다. 9708님. 이 밤에 듣는 순우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좋은 음악도 감사하고 TBS 모두 힘내세요. 이렇게 응원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5742번님도 권디 새벽 공감 선곡 너무 좋습니다. 권디 목소리가 너무 좋으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지금 선곡이 좋다라는 사연을 3개, 4개째 이렇게 읽다 보니까 갑자기 용기가 났습니다. 판테라입니다. 세미트릭 게이츠.

판테라 세미트리 게이트 들으셨습니다. 5788번님 신청해 주셨고요. 7007번님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와인 한잔하면서 방송 듣고 있는데 권디의 달달한 보이스 안주 삼아도 되겠죠. 권디는 술 좋아하세요? 주정이 어떻게 되시고 좋아하시는 안주는 뭐예요? 이게 참 마치 생방송처럼 녹음 방송인데 마치 생방처럼 사연을 딱 골랐네요. 어떻게 우리 제작진이 오늘 술 얘기 참 많이 나오네요. 와인 한잔하면서 방송 들으시는구나. 아유 부럽습니다. 저는 주종은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는 술 다 먹습니다. 안주는 강냉이를 제일 좋아하고요. 2153번님 일요일 밤 신나는 음악 감사하네요. 신청곡을 안 보냈지만 신청곡과 사연이 고맙다고 하는 답장도 재미있네요. 우리 막내 작가가 지금 답장을 보내주고 계시죠? 근데 아마 답장을 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고정으로 내용을 써놓고 보내고 있지요. 네, 2153님이 사연 주셨네. 네, 마지막 곡 들을까요, 우리? 마지막 곡은 4874번님이 신청해 주신 Guns N' Roses Patience.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0: TBS 캠페인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0: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G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3: 아유 더워.
4: 더워.
3: 왜 이렇게 덥냐.
4: 너무
5: 이렇게 더운 거야.
2: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어,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TBS 교통정보
7: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지역에 따라 강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10.4mm입니다. 현재 청계천 시점에서부터 고산자교 구간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프랑스 거리음악축제로 인해 연세로 연세대학교에서 연세로 사거리 방면 버스가 임시 우회 운행되겠고요. 세종대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광화문 방면 타이 페스티벌 행사로 인해 7018 버스도 임시 우회 운행되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원효대교 부근 4차로에서 차량 뒤집힌 사고 처리가 진행 중이라 혼잡하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백현정류장 부근 1, 2차로에서 추돌 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양지나들목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임금

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30번의 여름, 30번의 기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르 영화제가 돌아왔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스크린 속 마법, 그리고 가슴 뛰는 현장의 열기까지. 30회를 맞아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하게 올여름 당신을 설레게 할 특별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제3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이 캠페인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부천시가 함께합니다.
2: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 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6: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지역에 따라 강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62.7mm입니다. 현재 청계천 시점에서부터 고산자교 구간 통제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 물고임 현상이 있어서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원효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차량 뒤집힌 사고 처리가 계속되면서 일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빗길 사고 소식이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금호분기점 부근 4차로 갓길에서 버스의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 판교분기점 진출로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면 113km 지점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있습니다. 화물에서 떨어진 적재물 처리 작업으로 전면 통제가 되고 있으니까 도로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방면 판교분기점 진출로에서도 사고 난 승용차 견인 작업으로 잠깐 동안 전면 통제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2차로로 통행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여파로 뒤로 성남에서부터 3km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서종부근 1차로에서 승합체 추돌사고 여파로 남양주 요금소에서부터 서종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방면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에 4차로에 고장차가 있고요. 구리방면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성산대교에서 서강대교,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